같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어. 그리고 제바달타가 어떻게 아사세 왕을 꼬드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사세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세 왕에게 뭔가를 부추겨서 아사세 왕을 넘어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했었던 게 아사세라고 하는 이름이 번역하면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사세 왕의 다른 이름이 바라유지인데, 이게 절지야, 절지. 절지, 무지.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절지.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비틀어졌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해줘. 네가 왜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아사셀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죽였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선도 정토종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수 있는 향적사의 선도, 당나라 스님이에요. 과무량수경소에서 나옵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는 많은데 제일 이 양반이 잘 정리해놨어. 왜냐하면 정토종을 당신이 하니까, 파편적으로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빈비사랑이 자식이 없어서 상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점쟁이한테 점을 봤더니 점괘가 산, 그게 어디냐면 비브라산, 왕사성 인근에 있는 비브라산에 한 수행자가 있는데 3년 뒤에 명을 마치고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저 관련된 전승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랑이 덕이 너무 높아서 아들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같은 정도의 레벨급이 없다. 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지. 뭐 브라질 축구팀이야. 그러면 손흥민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급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언간한 우리 한국 선수로는 그쪽의 대표팀으로 못 들어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 발을 내밀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아사세왕보다 내가 보기에는 무회가 더 나이가 많았거든, 분명히. 전승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회가 있는데 왜저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무예가 존재했는데도 저희가 나온다면, 무예는 약간 반개였을 수도 있어요. 약간 홍길동 느낌? 홍길동 느낌? 뭐 이랬을 수도 있어. 신분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년 뒤에나 된대. 그러니까 자식을 빨리 보고 싶어서 빈비사랑은 아들을 빨리 얻으려는 욕심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객을 보내서 선인을 암살했다. 그런데 선인이 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한다. 내가 왜 죽는지, 야, 이거 뭐야? 왜, 나 같은 이런, 쉽게 말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암살이 들어와? 이게? 야, 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나를 암살해?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빈비사라왕의 자식이 되면 왕을 죽이겠다고 원을 세우고 죽었대. 내가 씨 저놈 자식이 돼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사세가 위제의 부인에게 잉태되자 이제 임신이 된 거야. 딱 사람을 죽이니까 임신이 됐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좀 생각해 보면 이야기이기도 한데 되게 무서워. 잉태되자 점쟁이, 상사는 점쟁이야. 아까 저기 상사. 흉함을 예언하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야. 태어나지 않은 원수. 태어나지 않은 원수. 그래서 위제의 부인은 빈비사라에게 닥칠 위해를 생각하여 아사세가 탄생할 때 고의로 누각에서 던져버렸대. 누구 생각나? 궁예. 궁예 꾸는 스토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궁예인가요? 근데 얘는 그렇게 던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진 거지. 지금 누각에서 던지니까. 인도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고층 누각 만드는 게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응. 떨어뜨려 죽임을 시도한다.
그러나 아사세는 손가락만을 다친 것으로 명을 구하게 되고 결국 천운으로 받아들여 양육한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그렇게만 썼지만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가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자지러지게 울었고 빈비사라 왕이 인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에, 라고 하니까 애가 거기 밑에서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를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당신을 해친다고 해서 내가 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나중에 죽는 한이 있어도 애는 살리겠다 라고 빈비사랑이 얘기했대.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점쟁이 말 믿고 지금 태어난 내 아들을 죽이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 됐대. 미생원이 됐대. 그리고 아사세는 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왜 나는 손가락이 이렇게 좀 자빠졌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졌는데 제대로 못 붙이니까 좀 이렇게 어긋나겠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바달따가 와가지고 손가락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살살 바람을 넣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게 가당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 죽였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6년 동안 친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사세 입장에서는 왕조 국가에서 정변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정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왕자인데 굳이 뭐 한다고? 아니 거기다 올인을 해. 그냥 살아도 되잖아. 살아도 편해. 근데 내가 왜 그걸 가진 거를 다 해서 올인을 하지?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죽는 상황이 되고 왕은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왕자가 제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쉽게 못 제껴.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사건으로 과연 정변을 일으켰을까? 또 다른 어떠한 갈등 구조, 그러니까 빈비사랑과 아사세 왕의 갈등 구조가 존재했던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만 불교 전적에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왜? 불교가 관심이 있는 거는 역사가 아니고 제바달따에 의해서 부추겨져서 아사세가 넘어갔다가 관점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만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갈등 구조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위험한 거지. 그때 올인을 하고 나오는 거지. 왕자가 뭐하러 아버지를 상대로 올인을 해. 에,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바달따가 아사세를 부추긴 동인이라고 불교 기록들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세가 원래 조금 생각이 있다가 저걸 해가지고 기폭제가 돼서 딱 해서 제껴버렸대. 그리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샥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왕이 잡히는 좀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부처님의 이 제바달따 사건이 부처님에게 비극인 이유는 파승가도 있지만 파법륜승이라고 하는 논점도 있지만 부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한 후원자였었던 빈비사라 왕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코살라우게 파사이 왕은 그렇게 신심 있는 왕은 아니야. 약간 사짜, 그대?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 이게 불교사적으로는 엄청난 논점이 됩니다. 그러면 빈비사라 왕이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후원한 그 공덕은 뭔가요? 라고 하는 게 되고 또 아사세 왕이 나중에 또 불교 쪽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사세를 공격하지도 못하겠고 빈비사라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한쪽은 불교랑 안 친하면 너 승 하면 되는데 아 이거 미치겠네. 양쪽 다인데 아버지를 죽여버렸네 얘가. 그래서 나오는 게 방면에 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래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한 방식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승단이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빈비사랑은 부끄러주에 태어나 있어. 부끄러주. 내가 저런 양반들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부끄러주에 있는 또 한 분의 대표적인 분, 빈두르 존자죠. 그래서 빈비사랑이랑 뭐 가끔 만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 중에서, 구가리 얘기, 오늘 조금, 그러니까 재배달따의 조력자들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이 상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

0: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번뇌를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참된 행복을 얻는다. 참된 행복이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다. 오랜 시간 숙성시킨 장마처럼 깊은 기다림 끝에 얻어낸 성찰과 자유다. 흘러가는 구름 끝에 붙잡은 평화다. 가야 할 곳을 아는 듯 고요히 흘러가는 것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고 지나면 찾아오는 평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그리고 그 길에서 삶의 지혜와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려 정진한다. 해탈과 마음의 청정함을 닦아내는 곳, 동도사 서운함을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이 강렬히 존재를 드러내는 여름. 무더위도 서운함을 찾아왔다. 불지종과 통도사의 19개 암자 중 하나인 서운함은 346년 충현대사가 창건해 1859년 남봉대사가 중건했으며 근래 대한불교 조계종 중정이신 성파스님이 다시 중건해 오늘에 이른다.

서운함 길목에는 자신의 색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야생화가 인사를 건넨다. 꽃을 보고 성내는 사람 없듯이 서운함을 찾은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

한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항아리들이 자리하고 있다. 때는 1980년대. 시대의 변화에 항아리 쓰임새도 사라졌는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5천 개가 됐다.

서운함의 된장은 특별하다. 옷을 삶은 온물을 타 장을 담그는데 이는 매주 군내와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해준다. 원맛을 해롭게 하는 것을 제거해 맛을 내는 것이다. 불교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장맛에도 옛것을 지키는 마음에도 깃들어 있다.

자연이 우는 소리, 따사로운 햇빛, 그리고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산사 가득 맴돌고 있다. 수행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마음의 길, 참선에 나설 것이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깨달음이란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

화두 참구에 빠지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두 삼매에 들면 내가 화두와 하나가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따갑게 내리쬐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되어서도 수행자들이 길을 찾는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삼천불전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법당에 들어섰다. 법당 안에는 좌불상을 한 부처상과 삼천 부처님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포용하듯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삼천불전은 10종의 목주불상에 흙을 부어 틀을 만들고 구원에 완성했다. 가마에서 구워낼 때 온도, 시간을 다르게 해 색에 농도를 입혔다. 여기에 부처님의 눈과 눈썹을 그려 영엄함을 담았다. 온화하면서 기품 있는 삼천 부처님의 각기 다른 모습이 탄생했다.

그렇게 삼천불전은 때론 합장한 손으로 맞이하고 때론 선종이 된 모습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게 밝히시고 고통과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이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설한 영축산. 이름부터 불심 가득한 산 중턱에 자리한 서운함에 볕이 들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언제까지나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라 하였다. 번뇌를 끊고 나아간다면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서운한 마당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작품처럼 말이다. 대형 수조 아래 오칠로 새겨진 그림은 수중 전시회가 따로 없다. 곱게 칠해진 자태가 단아하면서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마치 그림 속의 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제작 기간만 꼬박 3년이 걸린 이 작품은 7천여 년 전 선사시대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멈춘 듯 흐르는 듯 일렁이는 물 아래에서 7천여 년 전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바로 옆에도 과거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있다. 8만 대장경을 본따 만든 16만 도자 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이 바로 그곳이다. 장경각은 8만 대장경을 보존한 해인사 장경판전과 흡사한 건물 구조로 지어졌다. 물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점, 서운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지은 것도 해인사 장경판전과 닮았다.

장경각 안에는 16만 도자 대장경이 진열돼 있다. 경판 제작에만 10년, 그리고 장경각이 세워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놓여진 길을 따라가면 16만 도자 대장경을 한 번씩은 스치게 된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지럽던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고 잠재워지니 그야말로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다. 혼의 예술이 담긴 16만 도자 대장경을 보관하는 곳이니만큼 장경각 역시 신경을 써서 지었다. 특히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벌레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을 장경각 건물 기둥과 내벽에 색칠했다. 16만 도자 대장경이 지금까지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다.

번뇌를 모르고 또 번뇌가 생기는 원인을 모르며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도 번뇌를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 번뇌를 알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을 알고 또 번뇌를 그치게 하는 길을 안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지혜의 해탈도 이룬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 있다. 번뇌는 좋다 나쁘다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인해 일어난다.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된다면 번뇌가 생길 수 없다. 분별하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쾌락을 탐하지 않고 평안 속에 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느낀다. 그것이 통도사 서운함이 전하는 번뇌를 없애는 길이고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0: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9: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말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 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사찰음식 명장 릴레이 특강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명장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처음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관에 차를 오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적천사가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하마평에 오르던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후 추가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등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대기가 이어져 추첨으로 경우 스님이 기호 1번, 정념 스님이 기호 2번, 진우 스님이 기호 3번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1일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3일 동안 새 후보 외에 추가 등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새 후보들은 각각 출마 선언과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종단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교구 중심의 합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2: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은 교구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화선의 전통 수행가풍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를 확대해 차별 없는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을 기치로 내걸고 수행으로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종원으로 명문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화쟁 토론방을 열어 13,000여 정도의 공의를 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으로는 재정 공개, 외부 감사 진행, 전 생애에 걸친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등을, 밖으로는 한국 불교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안정에서 도약으로 나아가겠다며 불교 중흥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4: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기부와 불교 사업 재원을 바탕으로 전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원하는 등 승려 완전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역시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분산하고 K선명상 등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은 교구로, 복지는 더욱 탄탄하게, 국민과 세계 속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3인 3색의 종책 경쟁이 38대 총무원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15세기 우리말로 전해진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통도사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5: 수백 년 전 한글로 전해진 불교 경전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되살아납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한글 넘어 온 불을 켜다를 주제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번 합수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요정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이번 사업은 5년에 걸쳐 석보상절을 비롯한 15세기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에는 8종 20권을 번역하고 7종 33권의 서지 조사와 정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2: 우리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보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습니다.
0: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AI 문자 인식과 지식 정보 아카이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고 3년 차에는 활용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 문화 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와 만날 새로운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만화당 희찬 대선사 탄신 104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원력을 기렸습니다. 달해제에는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정념스님과 경우스님, 전 송광사주지 자공스님, 전 동화사 부주지 해관스님, 중앙종회의원 보인 덕현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동당 각수대종사는 강령전에 꽃과 차를 올리며 희찬 대선사의 수행정신과 중창불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정념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대선사가 남긴 수행정신과 중창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으며 경우스님도 꽃과 차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원력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정념스님은 질곡의 시대를 넘어서는 스님의 원력이 오늘날 월정사가 국민들을 위한 도량이 될 수 있는 원천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만화당 희찬 대선사는 1938년 오대산에서 탄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을 시봉했습니다. 이후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이끌었고 1983년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정에 들었습니다.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는 명장 릴레이 특강,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강에서 우관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명장 릴레이 특강 다섯 번째 시간. 우관스님의 다정한 질문으로 특강의 문이 열립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자 갈비탕부터 문어숙회, 만두까지 각양각색의 대답이 터져나오고 스님은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온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은 화두를 던집니다.
5: 왜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셨을까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갈비를 좋아하고, 갈비찜을 좋아하고, 예를 들면 간장게장 좋아하고, 꽃게찜 좋아했어. 자, 그러면 그거는 넘대지예요.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반대급부적으로 배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4: 오신채를 제외하는 등 일반 채식보다 더 엄격하다고 알려진 사찰 음식. 스님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먹는 것,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는 게 사찰 음식의 진짜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5: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면은 그것이 넘치지 않아서 병이 되지 않는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욕망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탐욕심이에요.
4: 조리 시연에 앞서 전해진 사찰 음식의 본질은 일반 채식과의 차이부터 사찰 음식을 궁금해하던 수강생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냈습니다. 이날 강의엔 프렌치 요리를 다루는 젊은 호텔 셰프부터 주부와 직장인까지 세대와 직업의 경계를 뛰어넘은 다양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요리의 장르를 넘어 사찰 음식의 깊은 가치를 흡수하려는 이들의 열정은 전통 식문화가 지닌 확장성과 현대적 매력을 고스란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6: 본인의 몸을 먼저 알고 가족이 먹는 마음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와닿았고 한국인이 사찰 음식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음식, 뿌리를 들은 음식을 먼저 할 줄 아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7: 네. 집에서 온갖 양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양념을 적게 쓰면서도 최소한의 양념으로 가족들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4: 본격적인 조리 시연과

0: 실습이 시작되자 현장은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우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여름 제철 식재료의 맛과 색을 고스란히 담아낸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과 깻잎 애호박찜. 화려한 기교 대신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수강생들은 눈과 귀에 담기 바쁩니다. 식재료를 대하는 법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수행임을 배우게 된 시간. 명장 스님들의 릴레이 특강은 눈과 입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히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1: 서울 안국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간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KTX와 지하철, 공항철도가 이어져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 서울역. 역사 2층에서 바로 이어진 대형 쇼핑몰 입구에 힙한 감성의 캐릭터로 재탄생한 부처님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조계종 사업 지주회사 도반 HC의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의 굿즈입니다.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 첫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호응을 얻었던 불교 굿즈가 사찰 문턱을 넘어 도심 속 대형 유통망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3: 친숙하고 힙하게 다가와서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일상적에 붙일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언니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사게 된 것 같아요.
2: 부츠가 대형 쇼핑몰에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불교 박람회나 오프라인 전용 매장을 찾지 않고선 접하기 어려웠던 이색 굿즈들을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쇼핑 공간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엔 티셔츠와 단주, 스마트톡, 스티커 등 일상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용품이 배치됐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개성 있는 디자인은 매장을 찾은 어린아이부터 청년층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4: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이 나눠주셨어요.
2: 이번 팝업 스토어는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이어지는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교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5: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금도 긴 연휴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셔서 우리의 그 캐릭터 부처님들 많이 만나 뵈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친근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굿즈. 부츠의 팝업 스토어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정갈한 다관에 차를 우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알리고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대구지사 강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정갈하게 놓인 다관과 찻잔, 전통 다식이 가지런히 상을 채웁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연자들은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며 전통 다도의 예법을 선보입니다. 차를 시켜 찻잔에 나누고 상대에게 내어놓기까지 차분한 손길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깁니다.
7: 품도 차분하게 해주거든요. 차분하게 해주고 좀 여러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함께하는 마음.
6: 차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도의 정신. 적천사는 일요 법회마다 다과 공양을 이어왔는데 지역민들이 사찰과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 이 무차례에 와서 매주 일요일 날 일요 법회 하면서 또 이렇게 다과 공양을 하면서 청도 군민들의 문화적인 힐링 공간을 하게 돼서
6: 차를 매개로 전통 다도의 예법만이 아닌 서로 마주앉아 차를 내고받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8: 다도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리 오면은 겸손이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6: 차 한 잔에서 시작된 만남이 배려와 겸손, 신심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1: 한일 불교계가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 마련한 제2차 한일 불교 청소년 교류 대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학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서로 일상을 나누며 교류의 폭을 넓혔는데요.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오가는 쌍방향 교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동행 취재한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9: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한 제2차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 지난해 열린 제1차 교류대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의 불교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일정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처음 만난 청소년들은 서로의 비슷한 문화와 관심사를 발견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10: 일본도 문화가 비슷한 것과 또 유행하는 것과 비슷했다면서 의외로 대화가 재밌습니다.
9: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만남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11: 생각보다 저희랑 유행이 많이 다르지 않고 생각보다 대화가 쉬워갖고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불교를 같이 믿는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잘 형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9: 한일 불교 미래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한일 불교 청소년 교류 대회. 2회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불교계에서도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을 찾아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양국으로 가는 만남으로 교류의 폭을 넓힐 전망입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는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아 예불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국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12: 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手を合わせる仏教仏様の教えを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って、それはまた次の世代に伝えていくというような観点からも大変重要な活動かなと思ってます。
9: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한일 청소년들이 불교로 나가서 나흘간의 여정은 양국 불교계가 실질적인 소통과 연대를 다지는 든든한 발판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4: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 대승야 종진영예 흑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노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

불공덕 평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제1년 내내 동서사방 주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격

0: 수정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 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5: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0: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

역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시라선 무상성 아자비신바수밀 비실지라그사엔 원자지존여정생 대천안조조제시엔 마삼바이안주야시엔 보덕정광주야시엔 회목관찰중생시엔 부구중생요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내가 성령거해탈장 묘활장자 무성구원 최적증갈람원자의 득생동자 유통자

지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내일 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그던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심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란입다야사바 예원성치진은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시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보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그 생명편, 발생,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어떻게 노화되는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노화의 12가지 홀마크라고 합니다. 노화의 12가지 홀마크는 2013년에 그 세포생물학 분야, 특히 암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했는 어떤 하나의 연구 동향입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늙는다 하면 세포 레벨에서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세포 레벨에서 늙어가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팩터 9개를 2013년에 추출해냈어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노화의 홀마크 9개, 2013년에 9개를 선정했어요. 셀이라는 그 유명한 그 생물학 논문에 나온 겁니다. 셀지에 나온 논문인데, 아주 그 논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 표준, 스탠다드를 할까? 늙음을 세포 레벨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이드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서 10년 지난 2023년,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그 9개의 노화의 지문 같은 그 9개의 홀마크에서 3개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노화에 대해서 12개의 지문 같은 걸 갖게 된 겁니다. 그걸 홀마크라고 합니다. 자, 12가지 과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그 세포 내부의 증거를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홀마크가 뭐냐면, 게노믹 인스테빌리티. 게노믹 인스타 빌리티. 자, 뒤에 우리나라 말로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셀이란 저널에 난 논문에 나오는 게 어쨌든 이 영어로 다 통용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게노믹 인스타빌리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텔로메어 어트릭션. 텔레미어 어트릭션. 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예, 어트릭션. 세 번째가 뭐냐면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예, 영어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이런 게 이제 12가지가 있으니까네 있습니다. 그 12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첫 번째 게노믹 인스타빌리티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게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 세포 속에 있는 DNA 총량이라 생각합니다. 그 DNA 자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이 DNA 자체가 그 고장이 나는 겁니다. 간단히 말입니다. 그래서 DNA, 우리가 흔히 통상 뭐 DNA 돌연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이 갑자기 뭐가 변화해버린 거예요. 아데닌 구아노시스틴 티민이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란 말보다 좀더그 정확한 말은 뭐냐 하면 DNA 데미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DNA가 데미지, 손상을 당하는데 DNA가 하루에 얼마나 손상을 당하는가 수치로 가장 핵심 수치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냐 하면 10에

5성, 10에 5성, 그리고 10만이 되죠. 10만 번 세포당 하루에 세포에, 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10만이란 숫자가, 예, 10만이 아마 그 하루를 초로 나눠도 한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자, 저 피부가 있어요. 저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죠. 여기는 모든 세포들이 평균해서 하루에 요 세포마다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포가 동일해요, DNA가. 우리 인간이라면. 그러면 그 DNA가 하루에 10만 번 정도 폭격을 당하는 겁니다. 끊어지거나 결실되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겨요. 10만 번 세포당 하루에.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뭐가? 게놈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색깔이 좀. 게놈이 불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10에 5성, 10만입니다. 이게 세포당 하루에, 그럼 1년부터 뭐 365일 매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노믹 인스타빌리티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게 뭐냐면 유전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DNA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가 얘가 뭐냐 하면 디퓨리네이션. 일단 그다음에 디아미네이션. 예. 자, DNA가 이렇게 있다면 DNA의 그 퓨린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퓨린기는 뭐냐면 DNA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DNA가 이렇게 이빨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빨처럼 돼 있는데 요 부위가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같으면 이 아데닌하고 구아닌을 부른 이름이 퓨린입니다. 이 퓨린에서 요 이빨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몇번 일어나느냐. 디퓨리네이션이, 이 아데닌 구아닌을 특히 퓨린이라 부르는데 이게 몇번 일어나느냐. 이게 맥시멈 9만 번 정도 일어납니다. 세포당. 자, 디아미네이션은, 아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NH2 아민기가 없어지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토신이 우라실, RNA의 경우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퓨리네이션, 디아미네이션, 디퓨리네이션, 그러니까 퓨린기가 탈락하고 아민기가 탈락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8옥소구아닌이라는 요 현상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 활성산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라디칼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게놈의 인스타빌리티가 요렇게 하루에 10만 번 정도 DNA상이 뮤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항상 수순해줘야 되죠. 그 항상 수순해주는 게 DNA.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DNA 이중 나선이 있다면 이 하나를 싱글 스트랜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브레이크했다는 거 이렇게. 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뭐냐 하면, 자, 이중 나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라져 버릴게요. 두 개가 잘라진 거. 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예, 이렇게 되는 이건 이제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하면요. 거의 만개 오다로 일어나요. 만 개. 거의 5만 개 정도. 맥시멈. 와, 여러분 놀랍죠? DNA가 거무줄 같은데 세포 속에 있는 DNA가 한 가닥이 잘라지는 게 세포당
거의 한 5만 번 정도.

정도 일어나요. 맥시멈. 만 번에서 5만 번 정도 일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커, 철로가 다 두 개 다 끊어진 경우,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커는 몇 번 일어나느냐 하면 대략 10번에서 50번 일어나요. 근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커 일어나면 완전 세포가 비상사태, 완전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너프하게 하루에 10만 번의 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겁니다. 여러분, 더블 스탠드 브레이커는 이거 조금만 문제가 되면 이건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세포 레벨에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 레벨에서 이만큼 그 문제점이 많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게노믹 인스테빌리티라 한다. 두 번째, 텔레미어 어트랙션은 뭐냐 하면 TTAGGG. 일단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호모사피엔스의 DNA의 맨 끝부분에 TTAGGG 이렇게 해갖고 요 여섯 개의 염기, 이게 DNA죠. 요게 몇 번 반복되느냐 하면 수천 번 반복이 됩니다. 곱하기 3, 수천 번 반복이 됩니다.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걸 텔레미어라 부릅니다. 요게 텔레미어인데 요게 텔레미어예요. 텔레미어가 뭐냐? 자, DNA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DNA가 쌍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 끝부분이 바로 텔레미어예요. 그 끝부분을 풀어보면 맨 끝이 TTAGGG 요런 패턴이 수천 번 반복돼요. 이게 동물 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포유동물에 있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정착이 됐고 또 다른 생명체는 요게 있는데 요 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수천 번 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열할 때 이 속에 있는 DNA도 같이 분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DNA가 두 개가 생겨야 돼요.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걸 복제라 부릅니다. DNA가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할 때 요 끝부분이 바로 TTAGG라 그랬잖아요. 요 서열이 한 번 복제할 때마다 50개에서 200개 BP, 베이스가 리플리케이션, 복제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어요. 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체가, 동물들이, 다세포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제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DNA 가닥이 복제를 하면 할수록, 예, 대략 맥시멈은 200, 아데닌, 요런 거, 요 이빨 200개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복제를 무한대로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몇 번 되는가, 그게 헤이플릭 리미트라 부릅니다. 이 연구한 학자 이름입니다. 헤이플릭이라는 학자가 어떤 생명체를 그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거 좀 많은 실험했는데 그 세포가 분열하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그 수정란에서 수정란 세포 하나잖아요. 그 수정란 세포가 분열해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이렇게 돼갖고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에 N성으로 분열하는데 이 체세포들이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 하면 대략 40회에서 60회 사이에까지만, 예, 요렇게밖에 분열을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헤이플락 리미트라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분열할 때마다 요 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위험해져요. 불량품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체가 이 우리 체세포들이 영원히 분열, 무한대로 분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략 한 50회 정도밖에 분열을 못해요. 예. 그리고 분열을 멈춘 세포를 뭐라 그러냐 하면 노화된 세포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화의 홀마크인데 그게 12가지나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에피제네틱 올터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텔레미어트릭스는 말단 소체 마모됐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말단 소체가 끝 텔로란 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메어란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알갱이 덩어리 가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말단에 있는 동글동글한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TTAGGG가 수천 번 반복된 DNA의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단 소체가 DNA가 그 딸 세포로 갈 때마다 분열을 완전히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할 때마다 줄어드는 걸 마모됐다. 줄어든다. 말단 소체? 예, 마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있는 거는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은 뭐냐면 후성적 변형. 예. 그러니까 제네틱스란 말은 유전이란 말이고 에피제네틱스란 말은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DNA를 인출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복잡한 과정이 우리가 후천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DNA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대략 60억 개 되는 그 DNA의 그거는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뀔 수 있느냐 하면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발현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피제네틱이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제네틱 올터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메틸화인데 그러니까 메틸하는 건 CH3가 DNA에 붙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이 있다면 요거 시토신에 CH3가 붙는 거예요. 시토신에. 그걸 부른 이름이 DNA 메틸화라 불러요. DNA 메틸화가 에피제네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에 붙느냐면 CPG섬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CPG섬 뭐냐면 이 DNA 상에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쫙 배열된 게 이게 몇 군데 있느냐 하면요. 거의 100만 곳 이상 이런 것이 섬처럼 존재해요. DNA 상에. 뭐냐면 시토신, 구아닌만 쫙 있는 부위가 DNA상에 굉장히 많아요. 수백만 군데가 있어요. 그쪽에 메틸이 주로 붙어요. 그쪽에 있는 시토신에 메틸이 붙어요. 뭐 예를 들면 시토신에 붙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틸이 붙는데 요거에 붙는데 그게 하이퍼 많이 붙는 경우 혹은 하이퍼 적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퍼 뭐냐? 메틸레이션.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이쪽에서부터 어떤 유전자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있는 유전자는 암 유전자라 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 있는 DNA, 이게 DNA입니다. 이쪽에 있는 DNA를 단백질로 만들면 암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쪽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프리모터라고 그래요. 프로모터. 이 부분에 이제 전사 조절 인자가 갖다 붙어요.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전사 조절 이게 붙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쪽 부위에 CH3가 붙어버리면 야들이 이게 많이 붙으면 CH3가 이 밑에 많이 붙으면 야가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 암 유전자가 안 만들어져요. 암 유전자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보통 4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40대까지 이제 별로 암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젊은 나이에 암은 60 넘어가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나이 때는 암을 만드는 부위에
어쨌든

이 메틸하가 하이퍼, 마이돼 있다는 거예요. 저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암 유전자를 만드는 이쪽에 메틸하가 적게 되는 거예요. 하이퍼 적게 되는 거예요. 적게 되니까 이쪽에서 암 유전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되는 부위에 시토신에 메틸기가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붙어버린 거예요. 붙으면 발현이 안 돼요. 그걸 이제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이라는데,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이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 메틸리제이션 되는 과정이 바뀝니다. 용어만 좀 기억하세요. 제네틱 드리프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메틸화되는 과정이 시간 따라, 나이 따라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피제네틱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쭉쭉쭉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피제네틱 드리프트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늙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 메틸기가 갖다 붙는 경향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뗏목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에피제네틱 드리프트라고. 그러면 만약에 60대 사람이 50대로 돌아가려면 50대 메틸화된 경향을 안다면 원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쪽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면 이 과정을 아니까네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래밍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황당한 이야기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내부에서. 그래서 간혹 그런 뉴스 보셨죠? 마우스 실험을 했는데 마우스 수명을 뭐 30% 증가했는 게 나왔다든지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요즘. 아직 인간한테는 어려운데 마우스나 그 효모 이쪽은 실험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한 50년 사이에 효모는 그 술 담그는 거잖아요. 효모의 그 수명을 연장하는 실험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다음 마우스 쪽도 꽤 진행이 됐습니다. 그쪽 이야기가 바로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게 밝혀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야마나카 일본 학자 이름입니다. 야마나카 팩타라고 해서 그 중요한 네 개의 유전자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OTC 그 야마나카 팩타 네 개가 밝혀졌는데 그걸 적용을 하면 심지어 줄기세포로 바뀌어져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세포내별에서. 그때 하는 말이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후성적 변형,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메틸라제이션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DNA 메틸라제이션이 후성 유전의 가장 핵심 개념이고 많이 되는 경우, 적게 되는 경우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암 유전자 쪽은 에피제네틱 발현이 안 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항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암을 이기게 극복하는 P53 같은 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단백질로. 그러면 그걸 누가 조절해 주느냐. 바로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CH3를 얼마나 붙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노화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최근에 연구 동향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일까요? 요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두 달 전인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 잠깐 그 수치를 자막에 조금 고쳤는데 저도 최근 그 자료를 다시 봤더니 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 대략 73kg의 어른을 그 세포 개수를 다 조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뭐 20년 전이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 뭐 저도 방송할 때 뭐 30조 개, 적혈구를 빼면 하면 30조 개다. 뭐 이렇게 옛날 책에 약간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엄밀하게 됐습니다. 논문이 나왔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이스라엘 연구소가 밝혀낸 인간의 세포,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죠. 대략 73kg 어른의 세포 개수는 얼마냐 하면요. 체세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그 토탈, 총 세포수, 몇 개냐 하면 36조 개입니다. 아, 여러분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대로 다 했을 때 세포 개수가 몇 개냐. 모든 세포 다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당연히 혈액이 들어가 있죠.

근데 혈액 속에 적혈구 세포가 몇 개냐 하면, 적혈구 세포가 몇 개냐 하면 26조개예요. 이거말로 오마이 사이언스예요. 놀랄 만한 일이요. 자, 이게 왜 놀랄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혈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 피 속에 있는 알갱이잖아요. 그게 우리 총세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총세포의 한 80%가 적혈구 개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 자주 그리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팔다리가 있는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이 전부 다 세포로 나눠보세요. 이 전부 다 세포죠. 이 전부 다 세포로 개수로 보면 몇 개냐 하면 36조 개인데, 그 속에 적혈구는 어떻게 되죠? 혈관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이? 이렇게 움직이는 적혈구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적혈구 개수가 26조 개라는 거예요. 오이, 진짜 좀 놀랐어요. 자, 이런 데이터 한번 알고 나면요, 거의 일주일이 그냥 눈이 바짝 떠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동물 인간의 몸을 보는 근본적 관점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몸의 80%가 뭐냐면 적혈구 개수라는 거예요. 오이,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이 피부하고 근육, 뼈, 허파, 심장, 창자 이거 구성하는 세포가 90%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카운트해 보면 가장 많은 세포가 적혈구라는 거예요. 80% 적혈구라. 총 36조개인데. 예.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꼭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건 알려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실은 걸어다니는 물주머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뼈를 갖고 있고 근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점은 착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양으로 따지면, 개수로 따지면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페트병에다가 고무 호스에다가 뭐냐면 빨간 굿을 쫙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다니면 울렁울렁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혈구입니다. 우리 혈액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동물들 다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스펀지 아시잖아요. 우리 몸뚱어리만한 스펀지 하면 쭉 짜면 물이 찍 나오잖아요. 70% 물이고, 거기다가 그 물이 빨간 그저 페인트 빨간 물이라, 빨간 물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쭉 짜면 빨간 물이 찍 나오잖아요. 근데 혈액은 대략 5kg입니다. 5리터입니다. 혈액은 5리터라는 게 어른들 대부분 알려져 있고, 그러면 5리터라 해도 페트병 이만한 거한 5개잖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자, 적혈구 26조개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 3kg입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노화라는 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kg이, 자,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적혈구의 무게가 3kg.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게 피잖아요. 혈액. 이게 자, 혈액이라 합시다. 혈액이 이렇게 있다면, 비커에 담으면, 피를 담으면, 여기 밑에 진하게 깔아놓은 게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액체 상태를 혈장, 들어보셨죠? 건강 진단받으면 혈장, 이게 혈구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혈액이라 불러요. 그럼 혈구는 뭐냐면, 바로 적혈구. 그 다음에 여러분 면역의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적혈구만의 무게가 3kg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크로파지가 있어요. 자, 그럼 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야들. 마크로파지하고 요렇게 되는 야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가 바로 뭘 하느냐? 야들이 하는 걸 면역이라 부릅니다. 면역이고, 이 노화의 핵심이 바로 야들입니다. 적혈구보다도 가장 노화의 핵심이 대식세포, B세포, T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또 적어주겠습니다. 노화하면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적혈구도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노화라 하면, 지금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노화라 하면 바로 호중구. 그 다음에

적혈구는 빼버리고 B세포, T세포, NK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요 야들이 바로 노화의 주범, 핵심입니다. 노화 이야기는 그 7, 80%로 야들 중심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호중구가 우리 몸에 얼마 있는가 하면 이 논문에 나옵니다. 이게 7천억 개. 7천억 개. 억개입니다. 그다음에 B세포, T세포, NK세포 다 합친 게 얼마냐 하면 8천억 개. 8천억. 대식세포가 몇개 있냐면 2천억 개. 근데 무게가 얼마 되느냐 하면요. 이게 200g. 이게 200g. 2천억 개 이게 얼마냐면 대식세포는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개수는 2천억 개 아닌데 무게가 얼마냐면 600g쯤 돼요. 자, 그럼 대식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아메바 같은데 박테리아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예. 아메바처럼 으슬렁거리고 다닙니다. 혈관에 빠져나와갖고 상처 부위로 막 이동합니다. 그럼 이 대식세포가, 몇개 있다? 예. 대식세포가 2천억 개 있는데 전체 무게가 얼마냐면 질량이 얼마냐면 600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렇게 600g 페트병에다가 대식세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포도 알갱이 막 이렇게 해놨는 거본적 있죠? 예, 그저 포도 알갱이 속 같은 것만 해갖고 그 페트병 600g 붙으면 물 600g 붙으면 이 정도 크잖아요. 그게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야들이 전체 다시 말하면 적혈구를 빼고 면역세포가 얼마냐? 얼마냐 하면 바로 1200g입니다. 1.2kg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역 중심으로 우리 인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포 개수가, 적혈구가 우리 몸 전체의 80%입니다. 개수로. 26조 개입니다. 몸 전체는 36조 개인데 그 80%가 적혈구고 또 면역 세포만 다 끄집어내면 1.2kg입니다. 이만한 페트병 한 3개쯤 됩니다. 1.2kg.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1.2kg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그게, 다시 말하면, 그 1.2kg이 각각 영역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한 가지만 얘기해드릴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장수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에이즈리스라는 책인데 그책 내용에 유럽의 외국의 학자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군지 알아요? 이름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이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몇 살까지 살았나면 100살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외국에서 장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실록을 보고 너무 놀라워갖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선시대도 우리 평균 수명이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일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 직업군이 70살 정도 됐고 그중에 몇 명은 1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평균 수명이 40대였는데 100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에 갑자기 200살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야. 누구냐면 내시요, 내시. 환관이요. 조선시대 환관의 몇 명은 98살, 100살 무렵까지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환관 직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잖아, 환관이. 그걸 그쪽 직업군을 다 조사를 하면 찾아보세요. 평균 수명이 거의 70대, 60대 후반 막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론에 하면. 자, 왜 가능하느냐 하면, 환관은 거세를 하잖아요. 예, 거세를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이제 거의 이제 무력화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흉선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이거는 마우스 실험에서 벌써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마우스도 흔히 말해서 그 생식기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흉선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흉선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또 어릴 때 요거 있어요. 노란 줄인데, 이게 40대, 50대 되면 거의 90%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T세포. 지금 이야기는 이 T세포가 훈련받는 곳이 흉선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알려두세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T세포입니다. 이 T세포가 훈련받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 하면

타이머스. 흉선입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황간이 되면, 바로 생식기 작용을 억제하면 흉선이 오래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우스나 다른 실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조선시대 황간들이 수명이 거의 90대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수명이 엄청 늘었잖아요. 수명이 거의 2배 늘었잖아요. 바로 T세포가 늙을 때까지도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T세포, NK세포, 특히 T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 대식세포.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를 나열 하지만은 특히 여러분들 T세포하고 대식세포 이쪽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20대, 30대들은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70대, 80대들은 코로나19 걸리면 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면역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면역을 넘어서 갖고 사람이 얼마나 빨리 늙느냐,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면역 세포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 과정을 다 밝혀내는 게 사실은 이게 12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개하는 걸이 모든 과정이 이거하고 관계 있다. 항상 링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됐죠? 에피제네틱까지 이야기했어요. 텔레미어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빨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홀마크에 지금 하는 게 바로 노화에, 예, 홀마크라 부릅니다. 예, 홀마크라 부르고, 예, 이네 번째가 뭐냐면, 로스 오버, 홀마크가 전체가 12개가 있는데, 먼저 9개가 결정이 됐어요. 9개가 언제 결정됐나 하면, 2013년에 셀이라는 저널에서 등장했어요. 셀지. 그 다음에 3개가 추가된 3개, 플러스 3 해서 지금은 12개가 됐습니다. 노화의 마크가. 이게 언제냐 하면, 2023년. 이것도 셀지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12개를 지금 나열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노스 오버. 노스 오버 프로테오 스타시스. 조금 영어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노스니까 손실이죠. 바로 이게 프로테오가 뭐냐면 단백질이란 말이요. 스타시스란 말이 뭐냐면 균형이란 말이요. 단백질의 균형이 뭐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이 레이트의 균형입니다. 그걸 손실이, 로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로스 오브 프로테오시스란 뭐냐면 단백질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파괴에 균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화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그러니까 이 노화, 늙어간다는 게 세포 레벨에서 12가지인데 지금 네 번째가 뭐냐면 단백질을 생성하고 분해하는 레이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잘 부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그럼 자, 그 관계되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관계되는 게, UPS. 요거만 기억하세요. UPS가 뭐냐면, 유비키틴, 그 다음에 프로테아솜. 예, 시스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비키틴이라는 거는 단백질입니다. 요게 자 이거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 있다 합시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노화된 단백질, 소각장으로 가야 돼요. 노화된 단백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을 붙여줘요. 이렇게 유비키틴을 쭉 붙여줘요. 요 하나하나가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요.

0: 이게 바로 그러면 이 노화된 단백질, 이 노화된 단백질을 소각장으로 보내요. 노화된 단백질을 파괴를 해야 돼요. 이 파괴하는 게 뭐냐면 그 파괴하는 것도 단백질 공장이 있어요. 파괴하는 단백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26S 프로테아섬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이 속에 들어가서 자, 그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단백질이 이 안에 들어가 갖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빨간 걸 붙였는 이 단백질 들어가면 요것이 다 분해돼 갖고 똔똔똔똔똔 해갖고 전부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분쇄하는 이 머신 이름이 이 분쇄하는 이 기계 이름이 이 분쇄하는 기계도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프로테아섬이요. 프로테아솜. 이거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거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단백질 분해하는 머신, 분쇄기. 그 분쇄기이 이건데 그 시스템이 잘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원활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하면 요거에 단백질을 분해할 단백질을 집어넣을 때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혀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UPS하고 함께 작동하는 게 뭐냐 하면 리소좀입니다. UPS 리소좀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축이 엑시스. 이 축이 올터레이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리소좀은 뭐냐면 단백질 요렇게 또이 소각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단백질을 파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성 파괴가 중요한데 단백질을 일반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뭐 어떤 안 좋은 불량 단백질이 있다 하면 이걸 이렇게 소포로 싸요. 싸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리소좀이라는 게 갖다 붙어요. 자, 요게 리소좀이요. 네, 리소좀 갖다 붙으면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산성 물질이 있어요. pH 4.5에서 5에 해당되는 강한 산성이요. 이 pH 이하기 때문에 야가 강한 산성 물질을 팍 해갖고 그냥 녹여버려요, 야를. 그럼 다 이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단백질. 예, 네, 노화 단백질. 노화된 단백질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UPS 리소좀, 예, 네, 이 시스템이 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세포가 나이가 들면. 됐죠? ㄴ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좀 우리가 그좀 세포 레벨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해주는데 정작 많이 먹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AMPK인데 ㄴ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 욕망이 확안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알. 이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더 나가서 오동작을 해버리고 오동작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폭발해버려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돼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세포가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고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NLRP3라는 인플라소옴이 만들어지면 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 파이로톱시스라 부르고 염증성 세포가 죽는데 이럴 땐 질퍽하게 퍽 터져 죽는 거예요. 다시 해수를 못 해요.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

0: 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나는 오늘 무릎을 꿇습니다. 복종의 무릎이 아닙니다. 패배의 무릎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를 낮추는 무릎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마음은 닿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손은 차갑고 내 마음은 편치 않아. 서로를 향해 내민 손길이 끝내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다가가기 위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가두고 겸손한 마음은 세상을 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낮아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상대의 눈물이 보이고 마음을 낮추면 상대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가는 마음의 길입니다. 내 목소리가 낮아질 때 당신의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내 말에서 날이 서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리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천명을 이기는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하고 먼저 사과하려 하고 먼저 다가가려 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용기에서 인연은 살아납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산을 만나면 자신을 낮추어 멀어도 크기를 택하고 감싸안고 먼 길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낮춤은 길을 만들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함께 가려 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0: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상사 청정수월 두량에서 훈을 지극 정성으로 선망부모 조상 인연 영가 천도 백중 사십구제 중 우제를 봉행하는

보기 공영 동방귀 성공정인 고등자 고호한 신종 내연과 국부공씨 선망주상 일체연과 각경필 보기 대.

권위자복이 권제 증권 안하기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갑자복이 김영서 이봉이 김이복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경자복이 김인호 김태호 김영일 영가 김시 일체 인연 영가 김군자복이

김치도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덕임복 김계선 이옥순 홍성신 김종태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맘덕복이 김이남 나호키 백모 형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미란복이 김만기조 백석 김진호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광심호 영가 경조 김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

김재하 신정숙 영가이 김순자복이 김정호 김수봉 선영가 김영아복이 김영실 박돌승 김석권 송세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희복이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복이 김희정 박순례 영가 총독임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옥자복이 김영태 김영안 종묘순 황순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숙 복이 김정문 이분선 한종우 영가

임계야. 황희석 영가 안동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평해왕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인순 부기 조상현 영가 태아령 일체

국기 도삼석 조목 임시 도완섭 천옥순 영가 김종식 보기 김학배 김정호 윤일순 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호수란 황명의 영가 김주원 보기 김성희 한망락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진순 보기 정인지 정용태 영가 김신우 보기 김우일 정조목 김수원 김수부 영가 김혜경 보기

거기 박금덕 육천월 조춘옥 영가 비량박씨 선망조상일체 영가 박성기 조은이 보기 박외태 김윤남 영가 태아령 일체

가령일 제영가 박장여복이 박노창 장제선박 복내 조모의 시장 치조 외조모 성시 일체

저 최석가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기옥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배희봉복이 배승용 지전부원 영가 서영숙복이 서종고 김순익 영가 소재숙복이 서서남 소한영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성문주복이 성두영 박정희 영가 청룡송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비량 태하령 영가 송승영 복이 죽기만 이금만 조영호 송철흥 김분의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청룡조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송지은 복이 태하령 일체영가 신점덕 복이 김익한 최이강

삼마시 수원백시 수풀림시 영가 태하령일체 영가 윤정이복 윤영구 양숙자 영가 태하령일체 영가 이공순복이 이금만 한봉이 정학영이 남순 박승곤 한

이근숙 이영복이 이경준이 봉순조모 이종복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난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서동문

권호 박기념 박하섭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금자복이 유예선님 덕수님 극지연 이양심 황호탁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민정복이 임창옥 신기순 영가 임상안복이 임춘득 김옥순 영가 나주임

김일엽, 박경화, 아영가, 조영미복이, 조정시, 한양조시, 선망주상일체영가, 태아령일체영가, 송재룡이영가, 조영선복이, 전용태, 흰갑수, 조정시,

삼복이 저정어유정선초교백유용여조성호 평양조시 고조부 고조모영가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영가 평양조시 선망조

임금 김씨 서평규 서유진 서세종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정인욱 보기 천생 연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최정자 보기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 영가 유기동물 영가 유추무주 회원 영가 하원수 보기 하태룡 정수남 영가 한 덕환보기 한해동 박국수 영가

승부체 이차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입어 그 가족들과 함께 몸매는 일체의 병고와 액난이 없어지고

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 내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

0: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청령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관입니다. 같이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가. 조지프 에디시.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 시기심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미인들의 묘명을 읽을 때 무절제한 욕망은 더더서신다. 아이들 비석에 새겨진 부모들의 슬픔을 읽을 때 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해진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부모들 자신의 무덤을 볼 때 곧 따라가 될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는다. 쫓겨난 왕들이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 옆에 묻혀있는 것을 보태 온갖 논리와 주장으로 세상을 갈라놓다. 학자와 농객들이 나란히 묻힌 것을 볼 때 인간의 하잘 것 없는 다툼, 싸움, 논쟁에 대해 나는 슬픔과 놀라움에 짓는다. 여기서 위대한 무덤, 사람들의 무덤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다? 시기심이 사라진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 명예가 영원할 것 같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명예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을 느낄 때가 된다. 바로 이 무덤에 가면은 그런 명성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 뭐냐, 미인들의 묘명일 때 뭐가 사라진다? 무절제한 욕망은 사라진다. 저도 애적에는 저 소피 마르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책받침에

참 좋아했죠, 청정을. 근데 지금 소피 말해서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로마 휠이나요? 거기 영화에 나올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저도 소피 마르소나 오드리 헵번이나 짝사랑을 했죠. 짝사랑을 했는데 지금 오드리 헵번도 저 세상 갔죠. 그렇지만 늙어서 보면은 그 젊을 때 그 퍼플레가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소피 마르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만큼 아무리 미남 미녀도 세월에 따라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잠시 주어진 젊음인데, 아름다움인데, 그걸 갖다 과시하고, 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자랑해봤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 진정으로 닦아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면의 성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아이들 비석에 대한 부모들의 슬픔 읽을 때 내 마음의 연민을 해제합니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녀를 잃는다는, 내 자식을 잃는다는 것만큼 큰 슬픔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이잖아요. 그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슬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나면은 죽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이거 낚시가 유행하더라고요. 낚시가. 그래, 낚시를 가가지고 큰 고기만 오느냐? 아니잖아요. 작은 고기도 와요, 작은 고기. 그 고기는 자기가 이만한 커질 수 있는데, 작을 때 잡히면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죽음은 소중하고 우리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면서 작은 고기를 잡아가지고도 작은 것은 불쌍하지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해요. 여기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끼 낳는가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강아지를 갖다 키우시지만 그들이 10년 정도 가면은 늙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한 노력, 그 10년 정도 가면 노견에 들어가잖아요. 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또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쩌다 보면은 그 노가 돼가지고, 노견이 돼가지고 생명을 다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중간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슬픔을 갖다가는 느끼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길고 짧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다? 먼저 갔다 해서 슬픔 속에 빠질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자녀가 이 세상에 올 때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일러주고자 하는 마음,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 자녀가 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생활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뜻을 헤아려 나가는, 어떻게 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 자녀가 나보다 빨리 가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나에게 뭘 건데, 나 부모로서 부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를 갔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게 되면은 슬프게 슬플 게 아니고, 아, 이해하게 되죠. 그래요. 너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부모로서, 그대의 부모로서 어떻게 된다? 훌륭한 모습. 그대가 원하는 훌륭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내 생활을 충실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름으로써 나이가 얻어지는 어떤 그런 깨달음,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죠.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또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잃었던 것이 슬픔이 아니고 그 자녀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자녀를 잃은 게 슬픔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자녀를 잃은 참된 부모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쫓겨나는 왕들이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 밑에 있는 것을 볼 때 온갖 논리와 주장으로 세상을 갈라놨던 학자와 농객들이 나란히 묻힌 것을 볼 때 우리가 인간의 하잘 끝은 다툼, 싸움, 논쟁에 대해 나는 슬픔과 놀라움에 젖는다.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툼과 싸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명예와 재물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는 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재물도 재산을 많이 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남겨주나요? 자녀들한테 남겨주면은 자녀들이 내 목이 더 얼마나 되는 거 거기에 눈발 가지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인품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 언제나 누군가를 만날 때는 찡그린 얼굴 보더만 미소로서, 화사한 모습으로서, 또 외출을 할 때는 누가 봐도 단정한 모습, 나의 품격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할 때 아무도 나를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이입니다. 육바라밀의 정진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입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12만이기는 또 1만 번이나. 그러니까 실패는 뭐다?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뭐가 된다? 나의 인격과 인품을 개발하는, 성숙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실수했네, 이런 잘못했네, 뉘우칠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한탄할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은 다음날 하느냐 하지 않는다느냐. 너
너 자신

인격을 왜 너는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냐 하고 스스로를 꾸짖게 되고, 우리 그리고 내가 그런 게 내 나 자신을 꾸짖음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때 누가 존중받는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갖다는 존중도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욕을 먹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 로마가 위대한 제국이 돼 600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해. 그래서 여기서 한참 유행한 단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다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 그건 나쁜 일이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은 돌을 뚫을 수 없지만 물방울은 돌을 뚫을 수 있고 노끈으로는 나무를 벨 수 없지만 쉼 없이 계속 마찰하면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힘도 꾸준히 쌓이면 큰 힘이 되고 아무리 작은 성과도 쌓이고 쌓이면 큰 업적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굴러간다고 페달을 밟지 않은 곧 멈추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있느냐. 태산도 어떻게 되니까 흙 한 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커가지고 많은 각자 나이만큼 연수로 살아갈 때 뭐 했기 때문에 한 첫 숟가락을 갖다는 숟가락을 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 숟가락을 떠가지고 꾸준히 잡숴야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큰 목표를 세워놓고 가끔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바쁘다 보면은 뭐 오늘 하루 쉬지 이렇게 게으르게 해놓고 큰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큰 목표를 세웠으면 큰 목표를 세운 만큼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과 그걸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일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그 일을 갖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자세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삼박자를 잘 알아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지를 않아요. 모든 병통은 어디서 나온다?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학자 순자가 학문을 권하는 글에서 반걸음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에 이를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큰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 천리마도 한번 뛰어서는 능히 열 걸음을 뛸 수는 없고 둔한 말이라도 열 배의 공덕으로 달린다면 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성공은 중단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 칼로 자르다가 멈추어 버리면은 썩은 나무도 자르지 못하고 칼로 자르기를 멈추지 않으면 새와 돌도 가히 조각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뭘 일을 시작하다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잖아요. 왜 포기했을까요? 힘들기 때문에 내 능력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포기한 적 없어 이런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나는 할 수 있어. 왜? 나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해가지고

이루었을 때에 일어나는 그 성공의 기쁨은 어느 선물보다 좋은 선물이 누가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게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고 새로운 꿈을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닻을 올리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고 있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대개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요소는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여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냅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중단없는 노력에 위대한 경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돌멩이를 하나도 쌓아야 돌담이 이루어집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진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입니다. 선정. 선정은 뭐냐?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라는 것은 안정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헐떡거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괴로워할 번, 번잡할 번자입니다. 번잡할 번. 복잡하기 때문에 뭐다? 괴로울 내자가 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휩쓸지 않는 것이 평정심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 그래.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이런 여유로움을 가질 때 어떤 역경이, 어떤 혼란스러움이 나를 어지럽히고자 해도 거기에 휩쓸리질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이민한 지 얼마 안 돼 뉴욕 거리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아인슈타인께 말했습니다. 자네 외투를 사 입어야겠네. 뉴욕에서 그러고 다니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핀잔에 아인슈타인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뉴욕에서 날 알아볼 사람이 없는데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 수년 뒤 뉴욕 거리에서 그 친구가 또 마주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크게 유명해졌으나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처럼 아인슈타인에게 새 옷을 사입으라고 권하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소박하고 검소한 평상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아인슈타인 같은 행동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떤 옷을 의상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아유 왜 그렇게 왔어 또 화장을 하고 갔는데 아유 오늘 화장 그거 뭐야 하면은 기분이 얼굴이 찡그려지고 아니면은 화장 어디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되거나 또 집이 가깝다면은 옷 바꿔 입고 올게 이리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다? 친구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그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긍심입니다.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타인의 언어에, 타인의 이야기에 현혹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모습은 괜찮아. 거울 보기 전에 우리 그 의상 한번 비춰볼 거 아닙니까? 화장한 것만 볼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 행동에 늘 나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격체가 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그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을 보이려

에서 뭔 일이 있어? 그래서 싸움이 있거나 뭐 있어도 밖에다 나가가지고는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하면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잖아요. 세차게 흔드는 것은 뭐다? 집안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알죠. 그러나 오늘 집안에 뭔 일 있어? 얘가 나가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는 사람은 별일 없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표정에서 내 행동에서 상대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포장하기를 연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나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나신다면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우리 영감이 우리 남편이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산책을 하십시오. 걸으십시오. 한 10분 정도. 화가 많이 났다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차분해지면서 안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걷는 행동 안 하다 보니까 그 자기 화에 자기가 매몰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갖다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 없잖아요. 내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지 타인이 다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은 언제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언제나 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는 물살 때문에 형체를 제대로 볼 수 없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반영되는 것들은 마음에 따라 형체가 달립니다. 마음이 평온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대하지 말고 그 사람 됨됨이로 대해야 합니다. 욕망이 차있는 마음을 흐리게 하여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요함으로써 몸을 닦고 검약으로써 덕을 길러야 합니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그래 아니면 또 우리가 세수대에 물을 떠놓고 확 흔들어 놓고 한번 내 얼굴을 비춰 보십시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물이 잠잠해지는 내 얼굴을 비춰 보면은 화내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얼굴이 나의 얼굴이면 좋았을까 하고. 보십시오. 너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니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내가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연습을 하십시오. 인생살이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한마디 들어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수없이 반복 같은 이야기를 갖다는 들음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새겨진다?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분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는 그냥 귓가로 흘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일단 후회를 없애려면 늘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의 마지막 지혜. 공자님은 네 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첫째가 뭐다? 사사로운 뜻을 품지 않았다. 사사로운 것. 개인적인 이익.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사익을 갖다가는 하지 않아 이득을 받아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이 없었으며 또 세 번째 고집을 버렸으며 네 번째 아집을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 경전에서도 아집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상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다? 사사로운 뜻이 뜻을 품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사로운 뜻이 없다는 것은 공명정대함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해서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억측을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뜻에 사로잡히면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취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자만심, 확실치 않은 것을 자기 의도에 맞게 밀어 이기심, 다른 사람 인정하는 교만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자만심, 또 이기심, 또 교만심 늘 있잖아요.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사적인 이득, 이익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언제나 평등하게 다른 사람 내는 손해보더라도 당시 타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내가 취하지 않는다 해서 나에게 안 주어지느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타인에게 이 도움을 줬다면 언젠가는 그 도움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 아시잖아요. 던져보십시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주면은 그 본인에게는 보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어 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불전을 놓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한 번 두 번을 해가지고 하는 게 공덕이 없다 생각하지만 쌓여야 돼, 쌓여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숟갈, 첫 숟갈 한 숟갈 먹는데 배 안 부르다니까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한다? 공덕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순리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소위 말해서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상황이나 상대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바꾸고 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만 옳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무조건 간절시키면은 누구인가는 피해가 될 수 있고 일을 진행할 때도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상대보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은 상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되질 않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많아진다? 아만, 교만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변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성숙돼가면 성숙대로 커갈수록 굽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을 받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2%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만난 것을 당신에게 좋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당신이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가르침을, 당신의 의견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이해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누구를 만나보십시오. 절대 욕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집을 버린다. 고집을 버린다는 말은 신념이나 원칙에만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A가 지나치면 아부가 됩니다. 초사라는 책에서 한 척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촌도 길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정해질 수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어도 상대에게 한번 의견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집을 버렸으며 있습니다. 아집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대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

제목을 앞세우기에 크게는 나라, 작게는 조직에서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아전인수, 나아자에다 밭전자에다가 끌인자, 물수자입니다. 감을 때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 생각이나 행동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설사 잘못을 범해도 그럴듯하게 포장해 자신을 꾸밉니다. 이 이야기를 공자님께서는 네 가지 하자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는 주장을 했었고 또 상대가 뭘 갖다는 잘할 수 있다 내가 뭘 해볼게 하면은 아니야 나보다 당신은 잘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해야 된다 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암안심이 없어야 되는데 있었지 않는 생각해 보시고 또 고집을 부렸다 어디를 가자고 그러면 아니야 우리 청개구 저 한 사람들 한 10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꼭 청개구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청개구리 역할을 좀 했죠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럿이 모여가지고 어떤 혼을 할 때 청개구리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아집을 버린다는 내 이야기가 맞다 맞은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아집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행위를 공자님처럼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균형 잡힌 마음으로 유연하게 생활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갖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생활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을 지는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그대들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신의 행동은 내가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내가 줄 거라고는 사랑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늘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된 일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부처님이 되기를 대동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2: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2: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별이 지는 시간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에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승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0: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마곡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사는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마곡사는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정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2: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7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1000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1000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0: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보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 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

0: 목어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에 내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1: 괴불은 걸 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0: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삿자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전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종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 종책연구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는데요. 한국 불교의 현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초대 종책연구위원장을 맡으신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과 한국 불교가 오늘의 시대와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위원장 스님, 어서 네.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그러게요. 네. 꽤된 것 같습니다.
0: 네. 네. 벌써 뭐 한 2년 됐나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미국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는데.
1: 그러게요.
0: 아,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스님을 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예, 많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지대방 시즌3를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보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AI 시대다, 또 뭐 급변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다들 편안히 잘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드릴 겸 또 그리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진명 스님의 또 감사합니다. 덕담도 들을 겸 해서 네.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0: 고맙습니다, 스님.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조계종에서 정책 연구위원회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1: 네.
0: 네. 조계종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정책 연구를 책임질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이 정책 연구위원회 출범 배경과 또 그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네.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예, 아까 뭐 소개해 주신 대로요. 우리 종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창종 이후에
0: 네.
1: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0: 네.
1: 또 어른 스님들의 헌신 덕분에
0: 네.
1: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요.
0: 네.
1: 또 세상이 우리 또 불교에 요구하고
0: 네.
1: 기대하는 바도 다양해지고
0: 그렇죠.
1: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러한 요구에 또 대응하고 또 수많은 질문에 우리가
0: 네.
1: 능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또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때그때 현안들에
0: 네.
1: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에
0: 네.
1: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0: 그렇죠.
1: 고민들 또는 그런 인식들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향후 종단의 5년 또는
0: 네.
1: 10년 적어도 앞으로 중장기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0: 그렇죠.
1: 너머에 벌어지고 있는 긴 호흡을 갖고
0: 네.
1: 또 먼 시선으로 앞으로 우리 종단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0: 네.
1: 우리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

0: 전문가들 또
1: 네.
0: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조직을 해서
1: 네.
0: 하나의 어떤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어떤 해답들 또는
1: 네.
0: 방향들을 한번 설정해 보자라는
1: 네.
0: 그런 이제 요구 또는 마음들 속에서 이러한 이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1: 네. 뭐 스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0: 예, 많이 부담스럽죠, 사실.
1: 그렇죠.
0: 부담스럽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도 사실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1: 네.
0: 그래도 제가 오래전에 해인사에 출가해서
1: 네.
0: 늘 어른 스님들로부터 들었던 당부가 항상 공부를 하면 대중한테 회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1: 그렇죠.
0: 말을
1: 네.
0: 귀에 못이 박히도록
1: 네.
0: 들었던 바라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1: 네.
0: 제가 얻은 게 있고 조금이라도 배운 바가 있다면
1: 네.
0: 또 그 고민과 연구를 갖고 대중들을 위해서
1: 네.
0: 회향하는 게 맞다라는
1: 그렇습니다.
0: 생각 속에서 많이
1: 네.
0: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1: 네.
0: 그럼에도 용기를 냈습니다.
1: 네, 네. 그러셨군요. 스님께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일을 또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보다는 좀 더 무거운 그런 책임감이 또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단 현황과 미래 과제를 또 심도 있게 연구해서 실효성 있고 또 아주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한다라는 이런 취지처럼 어떻게 보면 그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들이 또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을 포함한 그 분야별로 여덟 분이 위촉이 되셨다죠. 어떤 분들이십니까?
0: 네, 지금 이번에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신
1: 네.
0: 위원님들의 면면이 현대의 우리 불교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1: 네.
0: 나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1: 네.
0: 또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종해에 계신 현무 스님을 비롯해서
1: 네.
0: 또 우리 또 조계종 교육아사리 계율 전공하시잖아요.
1: 네.
0: 우리 법장 스님,
1: 네.
0: 또 뭐 정현 스님, 또 우리 또 그 청라 스님도 또 계시고요.
1: 네.
0: 또 외부 인사로는 우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그 종교 심리
1: 네.
0: 분야에 또 많이 알려주신 교수님이시죠. 우리 성혜영 교수님이라고 또
1: 네.
0: 계시고요. 또 불교 무형문화연구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 우리 성창환 교수님
1: 네.
0: 이런 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지금 종책연구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모여서
1: 네.
0: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의제들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1: 네.
0: 나름 또 묘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1: 네.
0: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1: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신 위원님들 보니까 면면이 다 전문가이신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연결해 볼 계획이신가요?
0: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1: 네.
0: 계속 매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걸어 다니면서 하게 되고
1: 그렇죠.
0: 행주자와 할 때 다 이제 그 고민이
1: 화두가 떠나죠. 되고 예, 계신 거예요.
0: 이제 그렇게
1: 네.
0: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의제 중심의 방식이
1: 네.
0: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AI 시대에 우리 불자들 또는 우리 스님들의 교육 방식은 또 교육 방안들 아니면 전법, 포교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1: 네.
0: 이제 큰 의제가 주어지면 각 분야에
1: 네.
0: 이제 그 스님들께서
1: 네.
0: 각자의 다른 각도로 그 의제를 또 바라보시고
1: 네.
0: 또 답을 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또 토론이 필요하겠죠.
1: 그렇죠.
0: 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1: 네.
0: 서로의 또 의견도 좁힐 수 있을 것이고 또 제3의 의견도 또 도출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이전과 굳이 이 종책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일들조차도
1: 네.
0: 이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서
1: 네.
0: 우리가 이제 구축하고 또 향후에도 우리 미래 세대에서도 쓸 수 있고 활용할
1: 네.
0: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데이터로 남기는 작업들
1: 네.
0: 이걸 쌓아놓는 작업들을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1: 네.
0: 생각도 해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우리 종단의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AI 시대의 불교 가르침과 최첨단 지식을

0: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앞으로 종단이 나아가야 할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 선생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이 정책연구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보니 그중에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1: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도 급한 게,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AI 시대다. 그래서, 저야 뭐, 예전부터도 AI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왔긴 하지만,
0: 그렇죠.
1: 그 이야기들이 지금은 사실은 막상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현실이 됐고,
0: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너무 빠릅니다. 너무
0: 너무 빨라요, 변화가.
1: 빠르다는 게또그 우리의 불안을 또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0: 그렇죠.
1: 같고요. 지금도 너무 빠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의외로 이 AI라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해고다, 양극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불안감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통이 또 양산되고 있는데, 우리 불교가 어떤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또는 아주 모두가 다 호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그 불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들 저는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가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더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 저기 총무원장 진우 큰 스님께서 이렇게 AI 시대에 AI 기술을 우리의 불교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짓고 또 우리가 또 수용할 건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 시의적절한 해안이시라고 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이걸 어떤 활용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의 해명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할수 있을지 또 그리고 또이 AI의 기술에 명암이 있듯이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0: 그렇죠.
1: 부분들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또 끌어안을 수 있는지에 대한
0: 그렇습니다.
1: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계기를 던져준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포교와 전법,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 수행자는 또 역할이었고, 또그 안에서 부처님 시대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거, 이런 거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수행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뭐, 진짜 그 다양하게, 전문가는 못 되더라도 반박사는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우리는 수행처이고 하는 일이 우리 수행이다.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교와 전법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 무엇을 또 해야 할 것인가, 좀 예측 가능한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스님 생각하시기에는.
1: 글쎄요, 다들 저 말고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단절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공감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보면, 좀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세대 간의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간의 또 단절뿐만이 아니라, AI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0: 오히려,
1: 더좀 속박시키는 문제들.

0: 이런 단절의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불교가 어떤 그런 이런 단절의 시대에 이러한 단절들을 서로 좀 이렇게 이어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게 전법 교화의 방식으로, 전법 포교의 방식으로 구체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1: 그렇죠.
0: 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를 갖고 지금 다 각자 스마트폰에서 AI를 다 각자 하나씩 다 돌리잖아요. 최소한 AI를 갖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은 볼 때는 뭐 검색을 한다든가 뭐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가 또 아니면 뭐 자기만의 업무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연상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압도적 다수가 AI를 통해서 자기 인생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누워서.
1: 정말요?
0: 예. 취업 문제, 또 진로, 심지어 또 연애 문제.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AI를 대부분의 시간을 또 AI와 보낼 때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벌써 AI 기술이 완전히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었다는 것이고요.
1: 그렇죠.
0: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기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서로 자기의 인생 문제를 의논하고
1: 의논을.
0: 상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는 굉장히 제 아시는 어느 보살님은 언젠가는 그런 토론을 하세요. 저희 거사님이 허구한 날 모든 걸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나 뭐 어쩌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다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그러고 나서 또왜 다툰 얘기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뭐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심지어는 AI한테 물어봐서 푼다
1: 그랬군요.
0: 그러니까. 야, 이게 AI가 완전히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구나. 근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또 이렇게
1: 맞습니다.
0: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이전에도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많이 우리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다고 하지만 이 AI 시대가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또 갈등이나 정신적 불안이나 또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고 있구나라고
1: 그렇죠.
0: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과거의 수행이라는 내용 속에서 수많은 실험들 또 시도들을 해왔잖아요. 뭐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선도 그중에 하나일 수가
1: 그렇죠.
0: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양한 모든 뭐 운력을 한다든가 뭐 바로 공양을 한다든가 우리가 승가에서 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다양한 행동들이나 양식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우리 내적 체험에 집중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 내면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한 활동들에서 나오는 다양한 통찰들이 이런 AI 시대에 이런 내적 체험의 부재인 시대들이잖아요. 사실 가보지 않은 곳도 다 여행도 그냥 AI로 다 대체해서 지식을 쌓고 해보지도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도 AI를 통해서 물어봐서 먹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우리 내적 체험의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불교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통찰들을 많이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1: 지난 이제 연등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AI 로봇이 본명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수행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등 행렬을 이끌기도 했잖아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봤는데 이쯤 되면은 AI는 그 새로운 시대의 포교 언어라고 할수 있을까요?
0: 뭐 이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도 네. 이미 사실은 일선에서 우리 스님들이 네. 뭐 포교당과 또 교육 현장에

0: 해서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비 뭐 또 재밌었었죠. 재밌었고요. 저도 많이 좀 재밌어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방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AI 로봇이 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또뭐 이렇게 그런 기계에다가 뭐 가사를 입히는 게 맞는 일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 있습니다. 다 이제 귀담아 들을 법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러한 액션, 그러한 뭔가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촉발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1: 긍정적이죠.
0: 비로소 AI 로봇이라든지 우리 일상 속에 들어 파고든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은 다 일선 사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요양 로봇 형태로라도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우리가 한 번도
1: 맞습니다.
0: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토론들, 옳은가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논의가 촉발시켰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막연히 과거 영화에서나 우스개로 보고 그냥 한발 소비했던 그런 이슈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문제로 이제 정말 진지하게 다가왔고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웃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난감하고 우리 큰 스님들이나 율사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이제 고민해야 될 날이 멀지
1: 맞습니다.
0: 않았다. 이게 저는 이게 하나의 징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정말 새 시대는 이제 왔다. 그래서 그런 행사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둘씩 AI 시대에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또왜안 되는지 뭐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론화된 담론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로봇이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가사를 소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함께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바로 천주교라고 해요.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발표한 회지 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를 통해서 AI 시대를 향한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제시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0: 그 대단하죠. 그건 뭐딱 저도 지금 작년부터도 그렇고 사실 그 AI 문제를 종교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이미 이전부터 꽤 많은 논의들이 지금 시작돼 왔습니다. 국내에서 학회도 있었고요. 레오 14세가 이번에 발표한 그뭐 고귀한 인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위대한 인간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카톨릭 안에서의 최고 권위를 가진 문서의 형태라 그래요. 그 이번에 AI 회칙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레오 14세가 즉위 이후에 최초로 발표한 회칙이었는데 그게 AI 관련된 AI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1: 그러네요.
0: 그 내용은 사실은 보면 저는 좀그 내용을 지금 다 샅샅이 다 봤거든요. 그것을 봤는데 종교가 AI 시대에 AI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진 것인가를 그 표명하는 일은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1: 그랬군요.
0: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자종의 입장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꾸준히 계속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25년도에도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 단계로 이번에 네. 회칙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있었고 그랬군요.

토론이 있었고 네. 결론 내리기까지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AI 현상을 네. 예의주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교황이 직접 나서서 그런 거를 표명할 정도로 네. 중대 사안인 거죠.

0: 좋겠다라는 그런 뭐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제 불교도도 또 좁게는 한국 불교 자체적으로라도 AI 시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또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AI 기술은 이렇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불교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은 이런 거구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또 가늠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 그렇습니다.
0: 뭐 AI 기술이 애들이 좋아해서 뭐 로봇을 들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각종 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 준비들을 차곡차곡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 불교 AI 윤리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뭐 제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또 같이 이런 연구 속에서 많은 스님들이나 우리 사부 대중이 공감을 하고 또 같이 또 지혜를 중지를 모아서 사회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꽤 많은 절차와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종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신 보일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만들고 고품격의 품질로 방송을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그 AI 부디즘 학술원을 창립하신 보일 스님이신데요. 이번에는 미술관으로 가셨다고요? 34명의 서양 예술가의 삶과 영화를 불교적인 시선으로 또 풀어낸 미술관에 간 스님을 출간하셨어요.
0: 이게 뭐그 과거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그 연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1: 그랬군요.
0: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미술을 좋아하는 인연도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AI 시대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AI가 이제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모든 걸다 해주는데 또 심지어 내 직장에서까지 내 일자리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 또 역량?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이렇게 툭 얘기하는 게, AI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갈수록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앞에 차를 앞에 놓고 있지만 이렇게 차를 마셨을 때의 느낌들, 맛, 또 분위기, 또이 공간이 주는 느낌들, 이것들을 느끼는 건이 순간에 나 자신이 내 내면에서 내적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순간순간들이잖아요. 지금도 스님과 앞에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이 순간들잖아요. 근데 이런 내적 체험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AI와 달리 가진 고유한 특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1: 그렇습니다.
0: 보니까 미술관에서 우리가 미술 감상을 하잖아요. 근데 미술 감상을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감상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문득 어느 그림 앞에서 캔버스 앞에서

0: 딱 서 있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집중하고
1: 네.
0: 아는 그림은 아는 그림대로 또 처음 본 그림은 또 처음 보는 대로
1: 네.
0: 앞에 서서 몰입하다 보면
1: 네.
0: 어느 순간 보는 자기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1: 네.
0: 묘한 몰입의 상태.
1: 네.
0: 거기서 이제 더 가면 삼매가 되는 거겠죠.
1: 그렇죠. 네.
0: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거든요.
1: 네.
0: 그 무언가에 몰입하고 그걸 자기 내적 체험의 어떤 영역 속에서 네. 그 무언가를 느끼고 사유한다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
1: 네.
0: 느낌들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1: 네.
0: 물론 과거에도 이런 행동은 활동은 해왔죠.
1: 네.
0: 하지만 저는 AI 시대야말로 새삼 또는 오히려 이 우리가 실제 현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내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AI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미술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그렇게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당장 참선하세요. AI 네.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느끼려면 네. 참선해 보십시오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또 일반 사람들한테 또 부담일 네.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 근데 네.
0: 그 참선이라는 내적 체험의 문제 영역들은 우리 동네 미술관에 가서도 할 수 있다.
1: 네.
0: 우리 아기들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우리가 욕심을 내고
1: 네.
0: 발기를 내디디면
1: 네.
0: 참선의 형태로 또 구체화되면서
1: 네.
0: 진짜 나를 만나고 나의 내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또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그냥 종교를 넘어서서 이런 미술 감상 하나로도 이 내적 체험, 내가 느끼는 감각들의 체험의 중요성을
1: 네.
0: 다시 또 일깨울 수 있고
1: 네.
0: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1: 네.
0: 더군다나
1: 네.
0: 그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서양의 미술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다
1: 그렇죠.
0: 그렸다고 알고 있어서
1: 네.
0: 우리 불자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세계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1: 네.
0: 일종의 단절이죠. 그런데
1: 네.
0: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불교적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1: 네.
0: 또 바라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책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걸
1: 네.
0: 풀어봤어요.
1: 그러셨군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주입한다고 해도 세상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스님이 그림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는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절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전 세계 다니시면서 틈틈이 보셨던 수많은 작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34명의 예술가를 추려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키워드는 고통이었다고
0: 예.
1: 하시는데 삶의 고통에서 불교적 성찰을 풀어낸 작가의 작품들이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0: 네.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글을 또 정리도 하고 작품 감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프리다 칼로나 고흐나
1: 네.
0: 마크 로스코나 이 사람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 그 시작과 밑바탕에는 삶에 대한 끔찍한 고통,
1: 네.
0: 가난,
1: 고뇌,
0: 또 상실,
1: 네.
0: 그런 고뇌,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반적으로
1: 네.
0: 그러한 개념들이 밑바탕에 다 있더라고요.
1: 네.
0: 그걸 발견을 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딱 볼 때도 우리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감행한 것도 생명에 대한 중생에 대한 연민
1: 네.
0: 그 고통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불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1: 그렇죠.
0: 그 중생의 고통의 문제를 네. 응시하고 바라보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제가 볼 땐 이 미술이라는 것도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작품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1: 네.
0: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네. 어쩌면 우리 수행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고 네. 또 흡사한 걸 넘어서 오히려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러한 관념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책을 또 네. 글을 쓰게 됐죠.
1: 네. 네, 저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전통 수행과 학문 또 이 첨단 AI 기술과 고전 예술을 끊임없이 넘나드시면서 또 대중과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앞으로 우리 종단과 사회를 위해서 펼치고 싶은 어떤 수행자로서의 원력과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0: 글쎄요. 저는 뭐 거창한 원력보다도요. 뭐 이것도 거창하다면 또 거창하다고 또 들릴 수 있겠네요.
1: 네.
0: 아까 제가 그런 단절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 어떤 인류사적 대변혁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AI 시대.
1: 그렇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우리 내면의 단절은 계속 지금 여전한 상태고요. 네. 또 우리 또 사람들끼리 또 세대 간의 또 단절들 또 국가 간에 뭐 네. 다양한 단절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제 그런 분야들을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이질적인 분야들을 서로 이어주는 네. 그런 다리의 역할들을 하는 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새 시대에 맞는 새 시대의 어떤 통찰들을 한번 네.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제 그런 길들을 제시하듯이 네. 그런 통찰들을 많이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그러한 이질적인 분야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로서 네. 가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요즘 말로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 또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네. 아, 이게 스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불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단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우리 미술관에도 있고 네. 서양 미술에도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통되고 있고
1: 그렇죠.
0: 그 모든 것에 우리 일상 속에 도처에 다 흐르고 있다라는 네. 그런 자각들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원력을 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1: 예, 스님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게요.
1: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스님께서 정말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 끝으로 우리 BTN 불교 TV 시청자를 위해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스님.
0: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요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힘드시죠.
1: 네.
0: AI 시대가 마냥 이렇게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선사들이 항상 그 화두처럼 말씀하시는 네. 거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1: 네.
0: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의 원래 본래 나의 모습, 나의 면목은 어떠한가라는 화두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이 AI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내적 체험의 문제.
1: 네.
0: 이거야말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1: 네,
0: AI 맞습니다. 알고리즘도 대체될 수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해칠 수도 없는
1: 네.
0: 내 내면의 고유한 내적 체험의 영역이야말로
1: 네.
0: 시대를 관통하고
1: 네.
0: 어떤 장소를 다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대 큰 스님들, 역대 조사들이 항상 그려오셨듯 화두 하나 이렇게
1: 네.
0: 각자 이렇게 내면에 품고 항상 내적 체험의 중요성과 고귀함을
1: 네.
0: 항상 스스로 일깨우면서 매일매일 수행의 자세를 이렇게 네. 일상 속에 살아간다면
1: 네.
0: AI 시대가 아니라
1: 네.
0: 그보다 더한
1: 시대라도.
0: 기술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네. 우리는 다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그래서

0: 우리 법성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그겁니다. 법성원흉부이상 제법부동본래적이라는 말이
1: 본래적이라. 네.
0: 있잖아요. 법성이 원흉에서 무이상,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지금 다 경계가 없이 서로
1: 네.
0: 뒤엉키고 융합되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제법부동본래적이라고요. 모든 것은 원래 그 마음자리, 우리 깨달음의 자리는 부동,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 우리 내면의 그 내적 체험의 자리라는 것은
1: 그렇죠.
0: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요하게 있다라는 사실, 그에 대한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 AI 시대도 흥겹게, 재미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 마지막 말씀, 제법부동본래적이다. 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돼서 좀 아쉽네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오늘
0: 그러게요.
1: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기술이 우리 삶을 지배할수록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면의 성찰과 수행의 가치는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불교의 진면목과 미래를 향한 따뜻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의 고민과 연구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복태 불자님, 이성근 불자님, 전혜선 불자님, 그리고 모든 붓다 가족 여러분, 붓다의 우리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0: 그런 식의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비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언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0: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입니다.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의 제목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계율에 대해 다루다 보니 가운데 개자를 계율의 개자로 바꿔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게더라는 방송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함께한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불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처음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 많은 불자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과 더불어 투게더를 계속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와 또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지점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의 품에서 함께 태어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여러 일들을 거치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그 함께한다라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다라는 내용을 가장 여실하게 나타내는 기간이 지금 이 시기 바로 백중이라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을 맞이해 오늘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저 우리를 낳아준 근본인 부모님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부모님이 나의 토대라는 주제로서 불교에서 생각하는 효 그리고 함께함 인연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계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불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이며 부모님은 다시 우리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로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없어서는 서로가 존재할 수 없는 결국 하나와 같은 존재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고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러한 부모님의 배려와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고 다른 우리가 내일 다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우리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또 꾸려서 또 다른 인연들과 만나 자손을 낳거나 함께해서 다음에 내일의 가족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두지 않고 우리를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새 무시이래라고 해서 끝없는 시작이래 우리는 인연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가르침 속에 이러한 관계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또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하면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님이시겠죠. 그분들도 또 그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인연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어져 와서 우리라고 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갖게 된 것이며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출가자니까 가족은 없지만 또 제자들, 상자들, 또 많은 인연들이 저와 더불어 생겨나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연 관계 속에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고 반드시 그 토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의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라는 가치관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됨을 항상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서 시간을 통해 바라봤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불교에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나와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삶을 생각합니다. 나의 이전 삶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업이라고 하는 또는 과보라는 것을 통해 나의 지금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짓는 업에 의해 다음 과보를 받아간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업의 구조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대승불교가 되며 뭐 불교에서도 당연히 설명되지만 대승불교에서 더욱더 부각되며 인연이 강화돼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넘어 공간까지도 아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 시간을 넘어서 공간성도 같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었고 혹여 먼저 떠나가신 선망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자비함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고 함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어져 있었음을 더욱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모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들과 내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우리 원래 세시 풍속으로 있었던 민간의 백중을 불교에서도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문으로 표시해놨지만 민간에서의 백중은 일백백자의 가운데의 중자입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여러 의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백중의 의미 중에 하나가 원래 농업사회였을 때 농번기에 이 무더운 여름 동안 밭에 나가서 또는 논에서 일을 하면 더위를 먹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이때쯤에는 일을 잠깐 쉬면서 곳간에 채워뒀던 음식들을 비우며 마을 잔치를 열거나 사람들과 충분한 휴식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백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수확을 합니다. 충분히 몸을 쉬었고 날씨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모두가 다시 힘을 내서 수확을 해서 비워놨던 곳간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 조상님께 이렇게 농사가 잘 지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던 게 우리의 민간 세시 풍속인 백중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뭐 좀 지방이나 그런 데서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백중 기간에 백중장이라고 해서 장터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곳간에 여러 음식들이나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놔서 우리 요새 바겐세일이라고 하죠. 싸게 쭉 내놓으면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보시 그리고 인연에 대한 감사함, 백중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사해서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지금같이 사찰에서 많은 이 법회로서 또는 법요로서 이어져 가게 되지만 불교에서는 이 중자를 때때로 일백백자의 무리 중자로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백명의 무리다, 즉 모든 중생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백중이 되면 우리 77, 49제라는 것을 올리고 맨 끝에 우란분절을 이야기하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대중공양이나 또는 승보공양이나 떡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제해 때마다 항상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우리 선망 부모님에 대한 제를 간절히 올리고 다 끝난 뒤에 모두에게 나누죠.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공양을 하고 떡도 받아가시고 법회가 끝난 뒤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즉 모든 중생들, 절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이 공덕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회향의 가치를 백중에 투여하면서 바로 일백백자의 무리중자, 그래서 불교의 백중으로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우리 승보공양이라는 거 올리죠. 우리 현재는 승보공양 하면 스님들께 가사공양을 올리는 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 전에 율장 얘기하면서 이야기 들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왕거라고 했죠. 우왕거가 끝날 때 안거에 그동안 수행을 닦아서나고 고생하신 스님들께 가치나의라는 옷을 보시하는 가치나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의 가사공양, 승보공양으로 발전된 겁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당연히 출가자 중심으로 승가가 구성되긴 하지만 승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출가의 비구비구니 제가의 우바세 우바이가 함께한다라는 가치관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

사람들, 즉 사부대중에게 만발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승보공양을 더 확대하고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중이라는 의미에는 그처럼 사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백중제 그리고 우란분절에 그러한 제를 올릴 때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해서 이 공양의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하는 의미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걸 더 여실하게 알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도움, 그들의 배려, 그들의 자비심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와 인연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어가는 효로서 설명하는 게 불교적인 효인 것입니다. 조상 숭배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상에 대한 우리가 영혼이나 혼백을 기리게 되지만 이렇게 우리 조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감사함과 그 인연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했고 우리를 인연으로서 다음 가족들이 또 태어나고 또 다른 가족들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좀 더 특별한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 이런 수직적 구조의 효입니다. 자손은 조상님을 받들고 우리는 아래 세대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신 조상님을 계속 항상 이렇게 잘 모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효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 불교는 오히려 원형의 구조이죠. 윤회라는 틀 속에는 위도 아래도 옆도 없습니다. 설령 아래라 할지언정 윤회라는 서클이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 위로 올라갈 것이고 때로는 옆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운중경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뼈무더기를 보고 과거의 나의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지금 설령 나의 자손일지라도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나와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즉 그렇게 해서 다시 수평적 구조, 그래서 불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중요한 인연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상님들은 우리를 배려해 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와 존중과 자비를 거기에 대한 효로서 표현하는 게 바로 불교적 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의례의식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불교가 유교랑 다를 게 뭐야? 이러한 개념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 불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배다나 다를 게 뭐야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도 부모운중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교적 효라는 것이 유교와 도교와 흡사하지만 불교적 가치관으로서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동양에서 이 부모운중경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동양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효라는 것을 바르게 불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백중, 부모운중경, 우란분절 그런 것들로서 불교가 조금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죠.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입니다.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양력 7월 10일부터 8월 27일 그 49일간 백중 77제 49일에 천도제와 지장기도를 올리는 게 우란분절의 기본적인 이 하나의 패턴이기도 하죠. 해마다 달라집니다. 매 음력이다 보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음력을 안 써서 헷갈려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찰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 항상 음력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우란분절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49일을 끌고 가서 기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77의 기도를 올리죠. 이 77제라는 것은 여러 의미도 담겨 있지만 불교적으로 좀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7일간 총 7번 그 열반의 깨달음을 다시금 사유하시는 시기로 가졌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칠칠기라는 기도, 이 시간을 갖고 또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명부시황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49일 동안 죽음이라는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설이 담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이 7일 동안, 그래서 그걸 총 7번 사유하셔서 그러한 깨달음을 느끼시고 그걸 중생에게 전하셨다는 그 기간을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지장기도를 올리죠. 근데 제를 올릴 때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기도를 올리지만, 천도제를 지날 땐 지장, 이 백중의 지장정근을 합니다. 왜 지장과 아미타불을 둘 다 할까요, 여러분? 지장보살, 어디에 계신 분인지 아시죠? 지옥문 옆에서 중생들을 거두어 다른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 육환장이라고 해서 6개의 고리가 걸려있는 것으로 짱그랑 짱그랑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은 중음이 지장보살을 바라보거나 찾아가면 그분이 다시금 그 지옥에서 꺼집어내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해서 이끌어주십니다. 또는 수자령이라고 해서 우리 태아영가라고 하죠. 수자령, 물수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즉 아직 태어나지 못해 물과 같이, 즉 세포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오음이 없었습니다. 색수상 행식으로서 받아들인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장보살의 위신력으로서 이끌어서 지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잘 가 보다 나은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으로서 윤회라는 개념이 백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윤회의 사막도에 가장 미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도된 중생을 천도제 때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염하면서 그들이 윤회를 하지 않고 아미타불의 위신력으로서 극락왕생에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극락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곳에서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의뢰를 다 담아 바로 천도제에서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백중의 기도를 하며 지장정근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쭉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 맞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 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윤회를 하게 해드리는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해의 기반에는 한 가지 불교랑 크게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아와 무상을 말하는 불교에서 영혼의 천도제를 지낸다고? 라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혼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영원불변한 실체일 테시고 불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부처님이 그것을 없다라고까지 선언하신 아뜨만, 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교를 설명하거나 불교를 배울 때 이 지점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때때로 아에 대해 아 실존하긴 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라고 해서 무아가 아닌 비야, 안일비자를 쓰는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안아트만이라고 해서 무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또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불변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던 천도제와 지장기도 또는 이러한 백중, 우란분절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그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마침 백중 특집같이 설명드리며 이러한 내용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태초에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난 건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이다 보니까 인도의 조상님의 영혼에 대한 문화인 프레타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유교, 도교의 이 조상숭배, 제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귀에 대한 공양을 베푸는 법회인 시아귀회라는 것으로 바꿨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 시아귀회라는 게 남아있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대가 끊기면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백중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게 됐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도 열리고 있는 중요한 법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끝에 이제 지장보살 우란분절을 묶어 지조봉이라고 해갖고 일본에서도 9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여기기도 하고 이것은 불교적인 중요한 의례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귀라고 표현이 등장하죠. 사막도에서도 두 번째 지옥 아귀 축생의 그 아귀인 겁니다. 아귀가 됐다라는 건 단순히 조령문화를 넘어서서 조상님이 태어나시긴 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음 윤회로 아귀로 태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몸이 바뀌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무상의 개념, 무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명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불교

에서 설명될 때 존재라고 하는, 즉 현재의 나는 온이 임시로 화합되었다. 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온가화합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중유, 생유, 본유, 사유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윤회하면서 계속해서 영겁토록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번역해서 낸 책 업이란 무엇인가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영혼, 혼백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49일 동안 이 중유가 생존하면서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받거나 또는 불교적으로는 그 업보를 확인해서 다음 생으로 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뀌기 때문에 이때 생유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생유, 유는 바와라고 해갖고 우리가 존재를 받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생유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본유, 태어난 이후 동안 여러 인연들과 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를 사유라고 해서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생로병사에서 사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닌 사 이후에 생이 있고 사와 생 사이에 중유라는 것을 둬서 그 사이 동안 우리가 앞에 삶을 살았던 동안 지었던 여러 행위들에 의한 업을 확인하고 그 업에 의한 판단으로서 즉 과보로서 다음 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윤회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걸 중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여러분이 가장 아시기 쉬운 표현은 바로 중음일 겁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중음신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중음의 음자는 우리 오음성고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고통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 표현, 그 음입니다. 즉, 이것은 온과도 같아서 중온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온이 임시로 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럼 무슨 존재로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면 나라는 혼백이 없다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색수상 행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생긴 그런 업의 여러 가지 덩어리들이 오음과 붙어 있어서 그 오음이 몸을 갖지 않은 중간 상태로서 지내게 되는 중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음 윤회하여 태어날 장소에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상태, 그래서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자를 쓰고 하지만 그 형태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온의 상태인 온을 붙여 중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실제성의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것이든지 단 하나라도 실체로 써두는 것은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삼법인 정도의 인자라, 무드라를 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리모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조건 리모컨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쓸 때만 리모컨인 거죠. 그리고 설령 이게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는 리모컨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쓰레기라고 불려서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이처럼 하나의 모습으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사용성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묶여 있을 때 이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 가화합이라 불리는 것이고 하지만 생명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물건과는 다른 오온을 갖고 있는 존재라 오온으로서 임시로 화합되어 있다라고 생명을 바라본 것이고 그 생명은 그래서 다시 그 업의 사이즈에 의해 육도윤회라는 곳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음, 중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이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하기 위해 조금 줄여놓은 겁니다. 첫째는 중음은 생존의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생존의 상태? 그럼 지금 이 모습 그게 영혼인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4번과 이제 비슷하게 형태가 나오죠. 보시면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 순간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강아지로 되는 것이죠. 요새 그 앞에 김혜자 선생님이 나왔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에 가셨던 김혜자 선생님이 이 천국으로 올라가죠. 불교로 따지면 이제 윤회의 어딘가인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분명 사람이어서 말을 거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 나중에 봤더니

개의 모습을, 개의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로서 막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헤어졌던 주인들을 만나자마자 다시 개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형태를 아주 비슷하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세한 상태여서 같은 부류나 특수한 힘이 아니면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우리 때때로 무언가를 본다거나 뭔가 미래를 이렇게 젊게나 그런 걸 통해 보려고 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힘이라고 들어있는데, 이 특수한 힘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 얻어진 부처와 같은 존재밖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란분절에서도 신통제일 목건령과 부처님만이 대화에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아무나 할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공중, 즉 허공을 통해서 이동하며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형태, 실제성이 없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단 하나의 실제라도, 지금 세포나 원자라도 있으면 무언가에 부딪힐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써 있죠. 부처님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부파의 논서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법장스님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업이란 무엇인가의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원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태어날 곳이 결정된 중유는 바꿀 수 없다입니다. 즉, 다음 윤회가 결정된 중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지장보살, 아미타불과 같은 존재들이 아까도 쭉 앞에 설명드렸죠. 구제를 해주는 바로 보살이 갖고 있는 보살심과 보살행, 그리고 부처의 위신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달라진 겁니다. 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초기 불교에서도 부파불교 시대 때 나오던 거다 보니까 대승불교 이전입니다. 대승불교가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을 중생을 위해 제도력이라는 힘으로써 바뀔 수 있게 수행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들도 무언가를 먹어야 돼서 생명이니까 그래서 향기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유로서의 삶은 매우 짧아 최대 7일에서 49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49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쭉 이야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삼선도로 태어날 중유는 위로 향하고 삼악도는 거꾸로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삼선도는 위로,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 있죠. 하늘을 향해. 삼악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를 통해서 우란분절의 어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음을 통해 즉 조상에게 공양을 올려 그들이 원만하게 윤회하고 천도되고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그러한 후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법회 의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백중이며 우란분절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아까 쭉 살펴보셨는데, 5, 6, 7번의 특징은 실제로 지금 우리 법회 의례에서도 사용합니다. 쭉 설명만 듣기, 아예 그런 거 그냥 책에나 써있는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기반으로 불교의 의례를 많이 만들어놨죠. 5, 6, 7번,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향기를 먹는다. 6번, 수명이 7일에서 49일까지이다. 7번, 삼선도로 태어나면 위를 향하고 삼악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었죠. 즉, 5번에 의해서 향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제를 올릴 때꼭 향을 꼽는 겁니다. 반드시 향을 꼽죠, 여러분. 향을 안 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또 5분 향례라고 해서 향을 통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듯이 중음에게는 향을 통해서 단순히 예경을 넘어서 이들이 향을 먹기 때문에 그 먹이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중 49일 동안 정성껏 그들을 위해 이러한 제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나 삼악도에 거꾸로 태어났을까라는 걱정에 우란분절에 승보공양을 올려 우리가 승보공양을 올려서 쌓은 공덕을 그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중음의 특징에 들어있는 5, 6, 7번을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백중을 통해서 같이 활용하고 법요해서 이러한 공덕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부르죠.
우란 분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풀어서 얘기하면 우란 분이라는

절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여러 의례의식들이 있지만 절기로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의 의례의식이긴 하지만 민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추석과 더불어 조상 의례의식의 이 우란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돼주는 것은 우란분경이라고 해서 올람바나수뚜라라고 해서 여기의 내용은 목건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목건련이 출가하기 전의 이야기인 거죠. 목건련이 바로 나복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시절 그의 아버지였던 장자였던 부상과 그의 어머니였던 청제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훗날 나복이 출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존자 목건련이라는 사람으로서 거듭되어 불교의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며 신통제일의 대아라한으로서 수행을 닦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리는 시기를 우란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매년 음력 7월 15일 좀 더 쉽게는 하안거가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란분절로 기리고 안거가 끝난 시기에 우리 큰절이나 우리 선원이 있는 또는 스님들이 모여있는 도량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 같이 우란분절 그리고 백중의 49제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행하셨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는 사찰을 그날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도 같이 공양물을 대접해서 모두가 함께 즐겁고 이 여름의 끝자락을 감사하게 여기며 다음 추석에 수확을 기리며 조상님께 그 자비로움에 감사를 전하는 시기로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란분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목건련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이 청년 나복, 즉 목련의 이전 이름이죠. 목련이 잠시 돈을 벌러 밖에 나간 동안 여러 스님들을 구박하고 집안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업에 의해 천하의 목건련, 대아라한을 낳았던 큰 공덕이 있음에도 자기가 그런 극심한 악업을 지었어서 죽음 이후에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아들 목건련이 신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수행을 못하게 되니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못 보게 합니다. 누구도 윤회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중음의 이야기에도 나왔죠. 부처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디로 윤회했는지 찾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 목련은 찾아봤고 아끼는 제자가 그렇게 비탄에 빠진 모습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귀로서의 수명을 줄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귀로서 단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때때로 불교에서 단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살다 보면은 그 단명을 불교에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그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아오는 동안 많이 아팠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빨리 다음 생으로 좀 더 좋게 태어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유로 해석해서 이처럼 우란분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미의 수명을 단명해서 아귀로서의 고통을 일찍 끝내줍니다. 하지만 일찍 끝냈다 하더라도 악업이 있으면 인과 응보, 자업, 자득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었어도 축생인 개로 환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통제일인 목건련이 금생에 태어난 개의 존재를 찾는 건 어렵지도 않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 너와 그리고 인연으로 묶여있는 너의 개로 태어난 어머님이 공덕을 쌓아라, 복덕을 쌓아라. 그래야만 그 복덕이 너의 복덕일지언정 부모님께 회향돼서 너의 어머님이 다시금 목숨이 다해 태어날 때 좋은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안거가 끝날 때 출가 제가의 모든 이들에게 승보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련이 항상 이 시기에 승보 공양을 올렸고 그래서 개로서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어머님이 그 공덕에 의해 도리천에 다시금 태어나 안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우란분절 그리고 우란분경에 나타난 바로 이 효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기고 그리고 백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단순히 선망 부모님을 기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의 나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지금의 내가 다음의 자손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람분경을 통해서 또 하나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아무리 대아라한이고 대단한 신통을 가졌다 할지언정 업의 과보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아주 간절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결정론이고 단면론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다음에 자신의 바른 행과 화합과 자비로 하는 보시는 무량한 공덕으로 회향되어 그 자신에게 되돌아와 그 삶을 바꿔줄 것이며 공덕으로 회향된 그 공덕조차 다시금 우리 가족에게 회향하게 인연에게 회향하게 된다면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각자의 행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그 업에 대해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자업자득을 넘어선 곳에 있는 인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은 업으로서 우리를 당겨 가족이라는 공업중생, 동류중생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자신의 업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 업 속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함께하는 업 그리고 같은 부류의 중생들을 더욱더 품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는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은 바로 나의 지금 행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은 바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할 인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나의 행을 바르게 닦아야 하지만 지금 내가 행을 닦을 수 있는 근본 토대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게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며 낳아주신 그 공덕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행을 닦고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걸 여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백중과 우람분절에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할 때 나도 그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또 다른 부모가 될 것입니다. 출가자인 저희야 낳는 부모가 될 순 없지만 기르고 함께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부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누구의 부모일 것이며 또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앞에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고 어떻게 감사했냐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 투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분들과 같은 삶을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영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때때로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편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 덕분이며 저 역시도 그 덕분에 법장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태어났고 자라났고 성장했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부모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머님밖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고 지금까지 수행하는데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지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으신 겁니다. 제가 앞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서 투게더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개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으로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그 법장으로 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투게더를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투게더를 응원해 주시고
투게더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의 존재

0: 문제성과 저희가 그리고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작용을 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우리를 지금까지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덕분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그 이름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무리에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두긴 했지만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덕분에 누구누구이신 겁니다. 덕분에 법장이고 덕분에 여러분이며 덕분에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 날이긴 하고 날씨가 정말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 힘든 시기도 또 지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오히려 힘든 시기에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인연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중의 기간, 우란분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곁에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그분들과 함께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베풀어 더 큰 공덕이 회향되는 시기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 가족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제, 효가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여실히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붓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붓다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0: 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4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4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0: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0: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살을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0: 네. 아,
1: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0: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0: 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0: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수를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수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을 쓸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0: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0: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요?
2: 네.
1: 67이야.
2: 어허.
0: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님.
1: 예,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3: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0: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1: 예.
3: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3: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0: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씻으면서 불교TV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0: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말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 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사찰음식 명장 릴레이 특강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명장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처음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관에 차를 노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적천사가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하마평에 오르던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후 추가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38대

0: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등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대기가 이어져 추첨으로 경우 스님이 기호 1번, 정념 스님이 기호 2번, 진우 스님이 기호 3번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1일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3일 동안 새 후보 외에 추가 등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새 후보들은 각각 출마 선언과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종단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교구 중심의 합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2: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역업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은 교구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 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나선의 전통 수행 가풍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를 확대해 차별 없는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을 기치로 내걸고 수행으로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회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종언으로 명문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화쟁 토론방을 열어 13,000여 종도의 공의를 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으로는 재정 공개, 외부 감사 진행, 전 생애에 걸친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등을, 밖으로는 한국 불교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안정에서 도약으로 나아가겠다며 불교 중흥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4: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기부와 불교 사업 재원을 바탕으로 전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원하는 등 승려 완전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역시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분산하고 K선명상 등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은 교구로, 복지는 더욱 탄탄하게, 국민과 세계 속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3인 3색의 종책 경쟁이 38대 총무원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15세기 우리말로 전해진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통도사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5: 수백 년 전 한글로 전해진 불교 경전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되살아납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 보각에서 한글 넘어 온 불을 켜다를 주제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6: 이번 학술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유정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이번 사업은 5년에 걸쳐 석보상절을 비롯한 15세기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에는 8종 20권을 번역하고 7종 33권의 서지 조사와 정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7: 우리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보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습니다.
5: 이어진 주제 발표

0: 대표에서는 AI 문자 인식과 지식정보 아카이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고 3년 차에는 활용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와 만날 새로운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조계종 제4교구본사 우대산 월정사가 어제 만화당 희찬 대선사 탄신 104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원력을 기렸습니다. 달해제에는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 전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전 동화사 부주지 해관 스님, 중앙종회 의원 보인 덕현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동당 각수대종사는 강령전에 꽃과 차를 올리며 희찬 대선사의 수행정신과 중창불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정념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대선사가 담긴 수행정신과 중창 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으며 경우 스님도 꽃과 차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 원력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정념 스님은 질곡의 시대를 넘어서는 스님의 원력이 오늘날 월정사가 국민들을 위한 도량이 될 수 있는 원천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만화당 희찬 대선사는 1938년 오대산에서 탄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을 시봉했습니다. 이후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이끌었고 1983년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정에 들었습니다.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는 명장 릴레이 특강.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강에서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2: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명장 릴레이 특강 다섯 번째 시간. 우관 스님의 다정한 질문으로 특강의 문이 열립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자 갈비탕부터 문어숙회, 만두까지 각양각색의 대답이 터져나오고 스님은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온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은 화두를 던집니다.
3: 왜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셨을까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세요. 갈비를 좋아하고, 갈비찜을 좋아하고, 예를 들면 간장게장 좋아하고, 꽃게찜 좋아했어. 자, 그러면 그거는 넘대지예요.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반대 비교적으로 배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2: 오신채를 제외하는 등 일반 채식보다 더 엄격하다고 알려진 사찰 음식. 스님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먹는 것,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는 게 사찰 음식의 진짜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3: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면은 그것이 넘치지 않아서 병이 되지 않는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욕망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누가 내 자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탐욕심이에요.
2: 조리 시연에 앞서 전해진 사찰 음식의 본질은 일반 채식과의 차이부터 사찰 음식을 궁금해하던 수강생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냈습니다. 이날 강의엔 프렌치 요리를 다루는 젊은 호텔 셰프부터 주부와 직장인까지 세대와 직업의 경계를 뛰어넘은 다양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요리의 장르를 넘어 사찰 음식의 깊은 가치를 흡수하려는 이들의 열정은 전통 식문화가 지닌 확장성과 현대적 매력을 고스란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4: 본인의 몸을 먼저 알고 가족이 먹는 마음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와닿았고 한국인이 사찰 음식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음식, 뿌리를 두는 음식을 먼저 할 줄 아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5: 네. 집에서 온갖 양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양념을 적게 쓰면서도 최소한의 양념으로 가족들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2: 본격적인 조리 시연과 실습이 시작되자 현장은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우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여름 제철 식재료의 맛과 색을 고스란히 담아낸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과 깻잎 애호박찜. 화려한 기교 대신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수강생들은 눈과 귀에 담기 바쁩니다. 식재료를 대하는 법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수행임을 배우게 된 시간. 명장 스님들의 릴레이 특강은 눈과 입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히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1: 서울 안국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

0: 과 관광객에게 다가간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KTX와 지하철, 공항철도가 이어져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 서울역. 역사 2층에서 바로 이어진 대형 쇼핑몰 입구에 힙한 감성의 캐릭터로 재탄생한 부처님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의 불교 문화 브랜드 부쯔의 굿즈입니다.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 첫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호응을 얻었던 불교 굿즈가 사찰 문턱을 넘어 도심 속 대형 유통망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2: 친숙하고 힙하게 다가와서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일상적에 붙일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언니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사게 된 것 같아요.
1: 부츠가 대형 쇼핑몰에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불교 박람회나 오프라인 전용 매장을 찾지 않고선 접하기 어려웠던 이색 굿즈들을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쇼핑 공간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엔 티셔츠와 단주, 스마트톡, 스티커 등 일상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용품이 배치됐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개성 있는 디자인은 매장을 찾은 어린아이부터 청년층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3: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이 나눠주셨어요.
1: 이번 팝업 스토어는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이어지는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교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4: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금도 긴 연휴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셔서 우리의 그 캐릭터 부처님들 많이 만나 뵈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친근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굿즈. 굿즈의 팝업 스토어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정갈한 다관에 차를 우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알리고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정갈하게 놓인 다관과 찻잔, 전통 다식이 가지런히 상을 채웁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연자들은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며 전통 다도의 예법을 선보입니다. 차를 식혀 찻잔에 나누고 상대에게 내어놓기까지 차분한 손길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깁니다.
6: 품도 차분하게 해주거든요. 차분하게 해주고 좀 여러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함께하는 마음.
5: 차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도의 정신. 적천사는 일요 법회마다 다과 공양을 이어왔는데 지역민들이 사찰과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 이 무차례에 와서 매주 일요일 날 일요 법회 하면서 또 이렇게 다과 공양을 하면서 청도 군민들의 문화적인 힐링 공간을 하게 돼서
5: 차를 매개로 전통 다도의 예법만이 아닌 서로 마주 앉아 차를 내고받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7: 다도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절에 오면은 겸손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차 한 잔에서 시작된 만남이 배려와 겸손, 신심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0: 한일 불교계가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 마련한 제2차 한일 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학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서로 일상을 나누며 교류의 폭을 넓혔는데요.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쌍방향 교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동행 취재한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8: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한 제2차 한일불교청소년교류대회. 지난해 열린 제1차 교류대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의 불교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일정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처음 만난 청소년들은 서로의 비슷한 문화와 관심사를 발견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9: 일본도 文化が似てる。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안 밝혀져 있는 내용들 지금 모색해보고 있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바달타의 문제에서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을 주장한 두타지엘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하게 됐다더라. 결국은 제바달타는 저 주장을 가지고 실패했는데 마하가섭은 됐다더라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논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주장으로서 부처님의 관점이 이런 게 맞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오법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한번 간략하게 더 한번 볼게요. 분소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덕누덕 키운 거고 최하급에 오시고 그 당시에는 시대적 정신하고 지금 안 맞았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나 이런 거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께서 한 20년 뒤쯤에 깨닫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할절이로다가 이제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율장의 의건도라고 하는 옷에 대한 항목이라고 하는 데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걸식은 공양청을 금지시켜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었고 부처님 반응은 뭐였냐면 제가 달다가 저 오법을 주장했을 때 분소위로 다 통일하고 할절이는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분소위를 입고 싶은 사람은 분소위를 입어도 된다 하지만 할절이를 입고 싶은 사람은 할절이를 입어도 된다 였었어요. 부처님의 관점은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식과 관련해서도 걸식으로 통일하고 공양청을 없애지요. 공양청이 제안은 저는 제일 논점의 큰 핵심은 공양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탁 집어서 공양청. 이거 평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평등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합숙하는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 걸식의 논점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양청과 걸식의 논점. 그래서 제바달타가 이제 걸식을 주장을 하고 탁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시청자 똑같은 논점을 펴세요. 탁발이 편한 사람은 탁발해도 된다. 하지만 공양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양청을 받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의 금지식 이런 것들은 금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유하고 어떻게 보면 요플레, 요거트 계열, 그다음에 뭐 치즈 이런 거 약간 그 당시에도 그냥 비싼 거였어요. 우유는 비싼 건 아닌데 우유를 왜 금지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우유는 송아지 몫이다. 젖소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우유를 자꾸 사람들이 먹으면 송아지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선호하는 음식, 유목문화가 발전한 상태에서 우유나 이런 우유를 농축시킨 음식은 지금도 농축시킨 건 비싸요. 요거트라든가 치즈는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유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비싼 음식, 약간 사치품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송아지의 몫을 내가 아사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달라요. 성립되는 걸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 계속 주장되는 부분인데,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비구는 다섯 가지를 먹어야 된다. 율장에 보면 첫 번째가 고기입니다. 고기, 밥, 고기, 생선, 밥. 밥, 죽, 마른 밥이에요. 마른 밥, 걸량이라고 나오는 거. 이게 다섯 가지예요. 이거 초기부터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그냥 먹는 거고, 그다음에 북방불교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원 경제가 갖춰지고 사원 안에서 어느 정도 사원이 커지면 거기서 밥을 해먹는 구조 속에서 대승불교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그다음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농경문화로 바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유목문화였다니까. 그래서 고기가 흔하다니까. 그래서 고기에 대한 저항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아침이고 죽은 아침에 잠깐 먹는 거. 지금도 오늘날도 큰 절에 가면 아침에 죽 나오고 그다음에 마른 밥은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할 때 그러니까 탁발 불가 지역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선식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걸 좀 갖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먹고 이러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럼 뭐 굶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 마을에서 마을을 뭐 한 3일을 넘어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마 예전에 다 이렇게 했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권량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게 자비에 대한 생각인지 뭔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잘 안 나와. 왜 금지하라고 했는지. 그런데 저게 과연 가능하기는 했겠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걸식과 이 고기 먹지 마라가 충돌해요. 탁발은 내가 선택해서 음식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오늘날 절에서 뭐 고기를 안 쓰고 무슨 뭐 저거 뭐야 오신채를 안 쓰네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나오는 거는 원주 스님이 사오니까 거기서 배제를 시키는 거고 탁발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자기 먹을 거를 우선적으로 수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불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불고기를 주지. 그러면 이중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되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얘네 자취도 했었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것들 자취했던 거 아니야? 자취 문화가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 나옵니다. 부처님 당대에 불교 성단에 자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걸 주목했다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탁발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불교 승단은 전부 다 그 룰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정신은. 근데 부처님 당대에 벌써 취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차 결집 때 오백지법이라고 하는 1차 결집에 대한 문헌을 보면 굴레 결집과 구례 결집이 분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절 안에서 밥을 따로 해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밖에 나가서 탁발로 받아만 와야 되느냐? 에 대한 논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직후에 터졌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에 터졌다는 얘기는 부처님 재세 시에 그것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읽을 때 약간 차이들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그 배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예를 들면 춘향전이나 우리가 흥부전 볼 때 이게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주걱으로 싸대기 맞았어. 흥부가 놀부 부인한테 싸대기 맞았어. 그러면 그걸 볼때기에 그걸 뜯어먹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약하면 이게 띄엄띄엄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생활사를 아는 게 사실은 이 율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승불교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같이 대승불교 계율의 아이콘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신 데는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는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후대의 기록들에 보면 부처님 당대의 7층 건물이라고 나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절을 지었던 이유는 사위성 쪽이 새로운 신흥 이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뭔가 큰 걸 건축이라고 큰 건축을 짓는 거는 그만큼의 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저술로는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죽은 뒤에나 빛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진울 스님 당대에 고생하셨죠. 진울 스님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빛을 점점 이렇게 발하는 거죠.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요 완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효과를 보는 거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신흥 종교지만 신흥 종교, 신흥 명상, 신흥 수행 체계지만 확실하게 대단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스님들 입장에서 자 중림정사 대나무 집에서 살 건가 기원정사에서 살 건가 야 이거 여인숙에서 살래 오성급에서 살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지금도 그런 주처 논쟁이 있어요. 한국불교 조계종 안에서 시골에 힘들게 사시는 스님도 있고 좀 편한 절 그러니까 시골절이라고 다 힘드는 거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오래된 절에 산다고 다 건물이 낙후된 거 아니야. 언제 리모델링 했느냐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천년 고찰에도 아무 관계없어. 템플스테이 이번에 새로 지었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추천 논쟁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들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걸 그냥 스님들에서 보면 개인 화장실 쉽게 말하고 점점 원룸화되죠. 절이 점점 원룸화돼.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정사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템플스테이가 대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큰 방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 거기서 약간 수련대회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는 돈 들여가지고 전부 다 쪽방으로 다 바꿨죠. 왜? 그럼 대방에서 같이 있는 거를 원치 않아. 더 싸게 해줄게. 됐습니다를 저쪽에서 한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공용 화장실 밖에 나가서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러면 화장실을 안 해놓으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냥 지불하겠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똑같아.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없어지고 대방도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각방이 되면서 문 닫으면 뭐 하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서로 다 이제 약간 이렇게 벽이지. 벽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점점. 단절로. 단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천 논쟁을 평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는 기원정사에 있고 누구는 중심정사에 있지 말고 그냥 다 노천에서 노숙해. 그리고 다 그냥 앉아. 눕지 말고 그냥 다 앉아. 앉아서 자는 거다. 무조건 창자불화야. 그럼 됐지. 누우니까 자꾸 뭐 아유 뭐 풀자리가 몸에 패요 뭐 이런 필요 없어. 다 앉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요 상황들을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논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생각하고 난 뒤에는 한참 읽고 난 뒤에는 아 그래서 불교가 발전했구나. 부처님이 타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건 하향평준화예요. 일종의 맨 최저에 싹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최저임금을 그냥 전 국민이 최저임금만 받아. 지금 재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뭔 성과급이야. 그냥 다 때려 넣어. 다 그냥 최저임금. 200으로. 전 국민 200. 그 대신에 복지를 좀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빠집니다. 내가 굳이 왜. 이러면서 다 나가요. 부처님은 어떤 거냐면 이게 성과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성과급. 인센티브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에 후발 주제. 지금은 전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장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세계 종교 중에서 오래된 종교예요. 맞지. 기독교보다 500년 빠르고 공자보다도 빨라. 유교보다도 빨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종교 이슬람은 뭐보다 한참 1000년이나 우리보다 1000년도 느린 거고 그러니까 훨씬 빨라. 그래서 전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당대의 불교는 신흥이죠. 신흥이죠. 신흥의 입장에서는 효율을 강조하고 능률을 높여야 돼. 그래야 전통 있는 집단을 추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그러면 뭐하러 이걸 하냐. 전통 있는 대로 가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거래. 그러면 전통 있는 집을 가겠지. 새로운 쪽은 거기에 뭘 넣든지 간에 뭐 향도 좀 넣어보고 멋도 좀 넣어보고 어떻게 볶아도 보고 어디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이러면서 뭔가를 해서 하나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능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제바달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저것은 제바달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저렇게 되면 불교가 망해요. 망해요. 그러면 왜 마하가섭은 됐느냐? 부처님 돌아가신 거야. 이게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있고 자, 이 파승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바달따가 결국 바이샬리의 바지족 그런 쪽 사람들을 데리고 한 500명을 데리고 이탈해 버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 파견이 돼서 그 세력이 정리가 됩니다. 사리불 목건년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비나야에 보면 애매하게 쓰여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 목건년이 그냥 가서 제바달따를 깨면 되는데 제바달따가 잠든 후에 제바달따 문도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뭔가 조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뭔가는 있었어. 한 칼은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예봉을 피하거든. 그래서 데려와.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제바달따는 이제 자기 세력도 없어졌고 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 독립했는데 부도가 났지.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영축산에서 큰 돌을 던져서 부처님에게 던졌고 그 파편이 오른쪽 다리가 찢어져서 상처를 입게 됐다. 저번에는 제가 발가락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율장의 기록들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부처님 몸에 상처가 난다는 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파편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나면 안 돼. 그거는 의도된 거에 의해서 부처님이 상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편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에 의해서 오른쪽 다리가 찢어 상처를 입게 됐고 다리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크게 다쳤어요. 뒤에 나오는 기록들하고 약간 달라. 네, 좀 크게 다쳤어. 그래서 부탁해서 하나님에게 조달의 일은 삼보와 무관하다고 신도들에게 고지해라.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고지해라.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당신이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할 때 이제 아난이 전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바달따를 칭찬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제바달따가 이를 듣고 이제 마지막 역전을 노립니다. 그게 아사세왕, 지금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 태자라고 되어 있는데 왕자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태자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왕자고 왕이 서열 순위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빈비사라왕에게 알려진 왕자는 아사세하고 무에 둘이 있었고 몰라 더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지워지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사세에게 가서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얘기를 해요. 당신 아버지는 덕이 있어서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몇 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럼 부처님이 72세면 최소한 72세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느냐. 정변의 목적이 그냥 빨리 올라가기 위한 거는 가능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살고 여자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불일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사세하고 친해요. 제바달따는 아사세하고 친했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아사세를 이용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제끼고 나는 부처님을 제끼고 서로 하나씩 장악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신왕과 신불이 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아사세가 먼저 정변을 일으켜서 부왕을 유폐시켜 그리고 위제의 부인이 석방하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왕은 놀라고 두려워해서 평상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건 아니고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아사세를 불교가 나중에 아사세가 불교로 전향하면서 불교에 막대한 후원을 합니다. 그게 1차 결집의 후원자가 아사세예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였다를 적기가 애매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빈비사랑 죽을 때 보면 참 그 너무너무 슬프다니까. 저는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자기가 유폐가 돼 있는데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의욕 상실이 돼야 빨리 죽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세가 뭐라고 했냐면 창문을 나무로 다 막아버리고 아버지의 무릎을 꺾어라.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결국은 굶어 죽어요. 유폐된 데에서 굶어 죽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라왕이 배가 고프니까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부꾸로주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부꾸로주는 그런 풍요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원이. 그래서 부꾸로주의 다문천왕, 북방 다문천왕의 무릎에서 태어났다. 신들은 이런 데서 태어나.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위제의 부인이 이제 음식 넣어줬다 얘기도 있고 위제의 부인이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저렇게 죽고 그것도 내 자식이 지금 남편을 죽이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그게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관무량수경 서분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을 낳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특히 저런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자, 남편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잖아 지금. 내 배로 낸 내 자식이잖아. 어디를 선택할래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게 딱 걸려버리면 아 이게 선택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궁의 여자가 왕의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자,
자식을 선택해

해야 될 부분이 더 크잖아, 사실은. 쉽지 않지. 그냥 누가 생각해봐도 이게 쉽지 않지. 그래,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나와 내 남편을 다 함께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안 되고 극락에 가시면 됩니다. 판을 바꿔서 새로운 판을 까시지요. 그게 관무량수경입니다. 그 스토리가. 여기서는 원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쪽으로 가시면 거기서는 리셋되기 때문에 다 따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관무량수경이야.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왕은 죽었고 빈비사라왕은 죽었고 빈비사라왕이 죽은 뒤에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망가봐. 이게 코끼리예요. 아사세의 코끼리입니다. 아사세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부처님 시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엄청난 증거거든. 망가봐라는 코끼리를 술 취하게 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게 왕사성의 기적이에요.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술 취한 코끼리를 통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손을 딱 들어서 그 코끼리를 조복시켰다. 그게 왕사성이 8대 성지가 되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패를 하니까 아사세 왕이 급격하게 돌아섭니다. 제바달따로부터. 왜? 나는 다 얻었고 너는 얻은 게 없고. 그래서 마지막 줄인 아사세를 놓치면서 제바달따가 결국 죽게 되는. 그렇게 그 제바달따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 얘기해줘야 될 거예요. 증일암경에도 나옵니다. 암경에도 나옵니다. 파승과 이후 사리불과 못건여니 제바달따가 잠든 후에 제바달따의 문도들 잠든 후에가 자꾸 나오는 게좀 그런 거예요. 조금 석연치 않은 거예요. 데려갔대. 똑같아. 제바달따는 붕괴하고 이것이 첫 번째 역죄를 범한 것이다. 이제 부처님을 시해하겠다. 막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제바달따가 아사세에게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했다. 아사세가 부왕을 유폐시키는 것까지만 나온다. 그런데 그 뒤에 제바달따가 직접 기사골산에서 큰 돌을 들어서 부따에게 던지고 파편에서 부따의 발이 상처를 입었다. 오래된 기록들은 부처님 발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오고 뒤에 후대의 기록들에는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와. 그래서 아 이게 축소를 시키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검고 난폭한 코끼리. 아까는 코끼리 이름이 나옵니다. 코끼리 이름이 망가바라고 나와. 망가바라고. 망가바라고. 근데 이런 이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는 흑상, 큰 코끼리, 검고 큰 코끼리. 어떤 것 같아? 술 취하게 해서 부따를 시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아사세 왕이 뉘우치고 마음을 바꿨다. 뉘우친 건 아니에요. 제바달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세 왕은 언제 되돌아가느냐? 부처님에게 되돌아가느냐? 그것은 훨씬 뒤에 지박하가 끌어들여요. 불교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전향을 해요. 그때 아사세 왕이 왜 지박하에 의해서 부처님에 가냐면 아버지를 자기는 왕위에 오를 때 너무 막 이렇게 좌우를 못 보고 아버지를 죽이는 것까지 밀어붙였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정변을 일으킨 상황에서는 왕조국가에서 정변을 일으키면 죽느냐 사느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 내 지위가 굳건해진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올라오죠. 이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한 건가 이 죄책감이 그 인간이면 당연하겠지. 그때 지박하가 그런 부처님한테 가시죠.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때는 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는 않아. 더 이상 제바달따는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값이 나와요. 제바달따가 이 뒤에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후대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후대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지금 왕사성이에요. 여기는 지금 장소가 왕사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위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 제바달따가 부처님 사위성에 계셨는데 제바달따가
잘못했다.

다고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와요. 그리고 손톱 밑에 독을 이렇게 발라 갖고 온대. 그래서 부처님을 만지면서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를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긁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독을 묻히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에 빠졌다라고 나오는데 그 자리도 내가 가봤거든. 그 자리도. 그런데 왜 하필 사위성이냐는 거지. 산채로 지옥에 간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설정이 사위성이에요. 거기가 늪지대가 많아서 그래, 사실은. 늪지대가 많아서 땅에 빠져서, 아니,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늪 같은 거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죽는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차바라문녀나 뭐 이렇게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 같다라는 설정 값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리고, 요거는 후대 기록이고, 조기소 사건이 벌어졌으면 왕사성 안에서 끝나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기록은 뭐냐면, 환계하고 더 이상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끊고 독립해서 그냥 가버렸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보면 중국에서 법현 스님, 법현의 불국기 정확한 공식 명칭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서역기 자은전, 이게 현장 스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정의 남해기기내 법전 같은 의정의 문헌들도 의정이 번역할 때뭐 주석 쓰고 이런 문헌들에서도 제바달타 교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와. 그런데 그들은 구류손불,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인데 여기까지 모셨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별파를 만들었다. 그들이 갔을 때그 집단이 존속하고 있었대. 그리고 저 왕사성 쪽에 가면 지금도 제바달타 스톤하우스 이래가지고 제바달타와 관련된 기록 유적이 남아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완전히 뭐좀 이탈한,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어. 이야기들도 있어. 그리고 제바달타가 어떻게 아사세왕을 꼬드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사세왕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세왕에게 뭔가를 부추겨서 아사세왕을 넘어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했었던 게 아사세라고 하는 이름이 번역하면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사세왕의 다른 이름이 바라유지인데 이게 절지야, 절지. 절지무지.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절지.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비틀어졌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해줘. 네가 왜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아사세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죽였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선도 정토종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수 있는 향적사의 선도 당나라 스님이에요. 과무량수경 소에서 나옵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는 많은데 제일 이 양반이 잘 정리해 놨어. 왜냐하면 정토종을 당신이 하니까 파편적으로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빈비사랑이 자식이 없어서 상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점쟁이한테 점을 봤더니 점괘가 산, 그게 어디냐면, 비브라산, 왕사성 인근에 있는 비브라산에 한 수행자가 있는데, 3년 뒤에 명을 마치고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저 관련된 전승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랑이 덕이 너무 높아서, 아들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같은 정도의 레벨급이 없다. 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지. 뭐, 브라질 축구팀이야. 그러면, 손흥민.

서민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급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언간한 우리 한국 선수로는 그쪽의 대표팀으로 못 들어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 발을 내밀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아사세왕보다 내가 보기에는 무회가 더 나이가 많았거든, 분명히. 전승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회가 있는데 왜 저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무회가 존재했는데도 저 얘기가 나온다면 무회는 약간 반개였을 수도 있어요. 약간 홍길동 느낌? 홍길동 느낌? 뭐 이랬을 수도 있어. 신분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년 뒤에나 된대. 그러니까 자식을 빨리 보고 싶어서 빈비사랑은 아들을 빨리 얻으려는 욕심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객을 보내서 선인을 암살했다. 그런데 선인이 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한다. 내가 왜 죽는지, 야, 이거 뭐야, 왜 나 같은 이런, 쉽게 말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암살이 들어와, 이게. 야, 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나를 암살해.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빈비사라 왕의 자식이 되면 왕을 죽이겠다고 원을 세우고 죽었대. 내가 씨 저놈 자식이 돼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사세가 위제의 부인에게 잉태되자 이제 임신이 된 거야. 딱 사람을 죽이니까 임신이 됐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좀 생각해보면 이야기이기도 한데 되게 무서워. 잉태되자 점쟁이, 상사는 점쟁이야. 아까 저기 상사. 흉함을 예언하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야. 태어나지 않은 원수. 태어나지 않은 원수. 그래서 위제의 부인은 빈비사라에게 닥칠 위해를 생각하여 아사세가 탄생할 때 고의로 누각에서 던져버렸대. 누구 생각나? 궁예. 궁예. 궁예 애 꾸는 스토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궁예인가요? 근데 얘는 그렇게 던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진 거지. 지금 누각에서 던지니까. 예, 인도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 인도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고층 누각 만드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떨어뜨려 죽임을 시도한다. 그러나 아사세는 손가락만을 다친 것으로 명을 구하게 되고 결국 천운으로 받아들여 양육한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그렇게만 썼지만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가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자지러지게 울었고 빈비사라 왕이 인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애가 거기 밑에서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를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당신을 해친다고 해서 내가 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나중에 죽는 한이 있어도 애는 살리겠다 라고 빈비사랑이 얘기했대.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점쟁이 말 믿고 지금 태어난 내 아들을 죽이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 됐대. 미생원이 됐대. 그리고 아사세는 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왜 나는 손가락이 이렇게 좀 자빠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러졌는데 제대로 못 붙이니까 좀 이렇게 어긋나겠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바달따가 와가지고 손가락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살살 바람을 넣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게 가당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 죽였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6년 동안 친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사세 입장에서는 왕조 국가에서 정변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정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왕자인데 굳이 뭐 한다고. 아니 거기다 올인을 해. 아니, 그냥 살아도 되잖아. 살아도 편해.
근데 내가 왜 그걸

가진 거를 다 해서 올인을 하지?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죽는 상황이 되고 왕은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왕자가 제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쉽게 못 제껴.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사건으로 과연 정변을 일으켰을까? 또 다른 어떠한 갈등 구조, 그러니까 빈비사랑과 아사세왕의 갈등 구조가 존재했던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만 불교 전적에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왜? 불교가 관심이 있는 거는 역사가 아니고 제바달타에 의해서 부추겨져서 아사세가 넘어갔다가 관점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만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갈등 구조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위험한 거지. 그때 올인을 하고 나오는 거지. 왕자가 뭐하러 아버지를 상대로 올인을 해.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바달타가 아사세를 부추긴 동인이라고 불교 기록들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세가 원래 조금 생각이 있다가 저걸 해가지고 기폭제가 돼서 딱 해서 제껴버렸대. 그리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샥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왕이 잡히는 좀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부처님의 이 제바달타 사건이 부처님에게 비극인 이유는 파승가도 있지만 파법륜승이라고 하는 논점도 있지만 부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한 후원자였었던 빈비사라 왕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코살라우게 파사이 왕은 그렇게 신심 있는 왕은 아니야. 약간 사짜 그대. 그런데 빈비사라 왕이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 이게 불교사적으로는 엄청난 논점이 됩니다. 그러면 빈비사라 왕이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후원한 그 공덕은 뭔가요? 라고 하는 게 되고 또 아사세 왕이 나중에 또 불교 쪽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사세를 공격하지도 못하겠고 빈비사라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한쪽은 불교랑 안 친하면 너승 하면 되는데 아 이거 미치겠네. 양쪽 다인데 아버지를 죽여버렸네 얘가. 그래서 나오는 게 방면에 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래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한 방식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승단이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빈비사라왕은 부끄러주에 태어나 있어. 부끄러주. 내가 저런 양반들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부끄러주에 있는 또 한 분의 대표적인 분 빈두루 존자죠. 그래서 빈비사라왕이랑 뭐 가끔 만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 중에서 구가리 얘기 오늘 조금 그러니까 제바달타의 조력자들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요 상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0: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언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분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

0: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영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0: 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0: 하늘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선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선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선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유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매우 아프네요.
1: 이제 모든 문제를 없애버렸다네. 이제 람신과 크리슈나 씨들 함께 볼 수가 있어. 난 한눈만 가지고 살 거라네. 좋은 징조만 보내.
2: 지난번에 마마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비 마마의 관심이 시따르타 왕자님께 있지 않게 되리라고요. 그날 이후로 마마는 마마가 폐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이가 약을 처방해드렸지만 마마께서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시따르타 왕자님이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자식은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어요.
3: 그토록 큰 희생을

0: 시타르타가 세상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숨겨놓은 슬픔을 그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후 샤카가 온 역사서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게 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 그러나 나의 어떤 노력을 다 합친다 해도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희생에 묻히지 못하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도시 하나를 비웠지만 당신은 시타르타 왕자를 위해서 자궁을 비웠구려. 가족관계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된다는 걸 당신은 보여줬어. 당신 같은 어머니는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당신의 굳은 마음과 의지 앞에 나도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1: 배야!
0: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황제가 된다는 걸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소. 댓글만큼의 의심도 없지. 러시카.
1: 예, 페야.
0: 아미토단드 왕자한테 내가 시타르타의 스승들을 지금 만나겠다고 전하라.
1: 알겠사옵니다.
0: 카운다냐, 구로. 샤카 가문 왕자들의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오.
2: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배달을 다 외고 그 속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오.
1: 베다이드, 시타르타 왕자가 어려운 질문을 할 때면 제가 긴장이 된답니다.
2: 진리에는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게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진리가 두 개라니.
1: 시타르타가 답을 해보겠니?
3: 형, 드러난 진리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비가 온 후에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지. 하지만 숨겨진 진리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야.
2: 그게 어떻게 가능해?
3: 전에 산에 비가 내렸었고 그 빗물이 강물로 흘러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위가 올라간 거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진리는 숨겨진 진리야.
4: 폐하, 왕자는 승마에도 능숙합니다. 말을 친근하게 대하라. 말의 몸짓을 잘 판단하고 말을 타되 말이 지치게 하지 마라.

0: 왕자는 침착성이 대단합니다. 음악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죠. 심지어 무용 동작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 훌륭하오.
0: 왕자는 또 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합니다.
1: 무기 훈련은 어떻던가요? 왕자가 전쟁 훈련은 잘하고 있어. 아미타단도 말을 해보게.
2: 폐하, 왕자는 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무기를 좋아하지 않아? 크샤트리아가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0: 그렇다 해서 왕자가 무기 사용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을 꺼리는 건 사실입니다.
3: 예, 폐하, 왕자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이제

0: 때문입니다.
1: 그건 왕제의 잘못이 아니오. 스승인 당신들 잘못이오. 내가 그대들한테 명하기를 왕자를 전사로 훈련시켜 인도 내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2: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땅속에 묻힌 쇠를 개헌해서 검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불이 왜 난 것이냐?
3: 스승님, 저희가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대바다 태용이 갑자기 오더니 불을 질렀습니다.
4: 맞습니다. 당시 찬나가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2: 대바다타! 대바다타!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5: 예.
2: 어째서?
5: 스승님을 죄에서 구하려고요. 불가촉 천민 찬나가 초막을 짓는데 거들었습니다.
2: 그런 이유 때문에 초막을 태운 것이냐?
5: 예, 스승님. 불가촉 천민이 지은 집에 어찌 스승님을 거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2: 대바다타, 네가 이 스승을 그렇게 염려해 주는 게 고마워서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내가 주겠노라. 이제부터 내 소변과 대변을 치우도록 해라.
0: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2: 대바다타, 내가 너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더냐?
5: 찬나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천민이잖아요.
2: 사람의 계급이란 출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0: 그룩하운다냐? 브라만 율법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군요.
2: 아니, 옳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요. 브라만이 제일 위대한 것도 아니고 크샤트리아 또한 마찬가지다. 바이샤나 슈드라도 역시 그렇다. 브라만은 브라마신의 머리에서 태어났고 크샤트리아는 브라마신의 어깨에서, 바이샤는 신의 배에서, 슈드라는 신의 발에서 태어났다.
0: 지금 머리와 다리를 똑같이 비교하시는 겁니까?
2: 두 발이 없다면 걸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불가촉 천민이 도시 청소를 중단한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더러워질까요? 그렇게 되면 브라만이든 크샤트리아든 모두 병이 들고 말 겁니다. 대바다타, 먼저 네가 크샤트리아임을 주장하기 전에 네 안에도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구류 아슈아팔, 외람된 말씀이오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언쟁을 하는 건 편애를 하는 거라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시타르타는 어디 있느냐?
3: 저쪽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2: 대바다타, 네가 이 초막을 태워 없앴으니 네가 다시 짓도록 해라.
0: 가운다냐, 편애가 뭔지 보여주지. 대바다타를 시타르타보다 우수한 무사로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아슈아팔이 아니다.

0: 시타르타, 왜 여기서 홀로 있는 게냐?
1: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분노는 불과 같다. 그리고 명상은 물과 같다. 분노는 정신력을 파괴하지만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0: 네 말이 맞다. 오늘은 나도 너와 함께 앉아 명상에 들고 싶구나.

0: 뭐야?
1: 이건 숲이야.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하의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2: 잘 봐시다랬다. 네 씨앗이 숲을 꽃으로 가득 채운 모습을. 난 이제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왕자들의 무술대회를 보러.

0: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왕비?
1: 그렇군요. 지금 제 마음이 몹시도 불안합니다.
0: 왕비, 모두가 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
1: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0: 두려움? 뭐 때문에?
1: 오늘 경기는 시타르타의 경기일 뿐만 아니라 제 경기이기도 하니까요.
0: 당신의 경기만이 아니라 내 경기, 샤카가문 어른들의 경기이기도 하죠. 샤카가문 전체의 경기요. 오늘 카필라바스트의 미래가, 그리고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오.
1: 만약 오늘 시타르타가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걱정 마오, 왕비. 진심으로 기원하면 이루어진다지 않소. 그저 우리가 쇠 한 조각을 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그 쇠가 멋진 칼이 되나.

데바다타 왕장, 오늘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시타르타가 살아있지 않다면 문제 또한 없는 거잖아요. 시타르타가 죽어버리면 왕실은 후계자가 없게 되고, 그리 되면 왕자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루 와슈와팔께서 말씀하시길 최초의 경기는 왕자님과 시타르타가 겨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두 사람이 조를 이루어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 이긴 사람이 다음번 경쟁자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라!

0: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떤 수를 쓰든 우리 데바다타가 우승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당신의 머리통을 말발굽으로 짓밟아버릴 테니까.
1: 염려 놓으십시오, 마마. 데바다타가 우승을 할 겁니다. 그리 되었을 때 제가 카운다냐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증명될 겁니다.

0: 전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변종된 심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사의 자질만이 그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본 경기에서는 경쟁자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면을 씁니다. 겨루는 사람은 오직 경쟁자의 힘과 수련 정도, 그의 자질, 민첩한 움직임과 무기 사용 기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데바다타, 적을 없애버릴 각오를 단단히 해라.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시타르타가 쓸카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마라.

0: 길에.
1: 이건 속임수예요.
2: 전쟁터에선 뭘 해도 공정하고 파자 파티.
1: 하지만 오늘은 그저 경기예요.

0: 잘했어. 너의 순발력이 훌륭했다. 자, 데바다테에 대해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룹카운다냐?
1: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을 잘 보여줬소.
0: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시타르타가 쓸 가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말아라.
2: 지금 뭐라고 있어? 분노를 저지해야 한다. 물러나거라. 물러나.

0: 1차 경기의 승자는
1: 시타르타 왕자

0: 대바다타 왕자님이십니다.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2: 시데르타가 보이지 않아요.
0: 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0: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지?
1: 적의 힘을 빼는 건 역시 전술입니다, 배야.
2: 공격하라! 이건 겨루기다! 네 재능을 보여야 한다!

0: 해바다 타왕자님이 또 이기겠네요.
1: 이제 누가 이기고 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한테 가장 큰 승리는 시타르타를 이겼다는 사실이다. 태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시타르타.
2: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입니다.

시타르타는 빨간.

0: 시타르타가 빨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았던가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1: 그 답은 내가 데바다테에게 직접 알려주겠다. 내가 왕자에게 가면을 건네주러 갔을 때, 시타르타, 이 가면을 쓰거라.
2: 스승님, 제 가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1: 괜찮다. 시타르타의 가면을 쓰거라. 어서 쓰라니까 경기가 시작된다.
2: 예, 스승님.
1: 스승에게는 모든 학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바다타에 대한 아쉬와 팔구르의 편애는 좋지 않아요. 이 가면으로 인해 선생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데바다타, 화를 자제하거라. 계속 그리하다가는 어느 날 그 누구도 널 구제해줄 수 없을 것이다.

0: 우리가 별을 보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손금을 보고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혈자리들은 인체의 내부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맥박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심박을 알게 된다. 인체는 열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다섯 부위씩이 위치하게 된다. 최고의 명의들이 오늘날도 논하는 요지는 인체의 통증에 대한 답이 몸 안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장기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통하여 상태를 알 수가 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0: 평소에 머리가 아플 때는 눈에서 두 손가락쯤 떨어진 것을 찾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두통이 완화가 되지.

0: 사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1: 어서 왕자를 안으로 모시거라. 당장 어이를 부르고

0: 제자 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1: 하지만 몸에는 뱀이 문 자국이 없습니다.
2: 아, 그렇다면 뱀을 보고 놀라서 기절한 게지요. 그게 의식을 잃은 이유일 겁니다. 우리 왕자님께서 원래 성정이 좀 연약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1: 원인은 그게 아니라 너무 과로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시타르타,
1: 기분이 어떠십니까?

0: 어찌 된 것이냐?
1: 아무것도 아니에요.
2: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는 말이냐?
1: 아바마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 시타르타,
1: 어머니, 완전...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카운다냐 스승님께 갈만 해요. 가자, 찬나.
2: 시타르타, 제발 무슨 말인지 말해라.
1: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돌아와서 다 말씀드릴게요.

0: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인체에 대해 제가 새로이 알아낸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자리들은 그곳을 누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1: 뭐라고?
0: 예, 스승님. 보세요.
1: 무슨 일이냐?
0: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승님. 잠시 후엔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1: 어떻게 확신하느냐?
0: 먼저 제 몸에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누르면 적이 바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1: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다니.

0: 너구나. 언제 왔느냐?
1: 피리를 부시느라 열중하셨을 때요. 어머니께서는 행복하실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이 나무 밑에 와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배웠어요. 이곳으로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나무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죠?
0: 이 나무는 마야다. 내 언니였지. 어미가 이 나무에 마야라는 이름을 지었어. 언니가 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 이 나무는 내 가족이란다. 어른들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지. 생명력을 주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해주지. 마치 우리를 보살펴주듯 말이야.

0: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폐하.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1: 인도 내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2: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3: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다니.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

들어옵니다.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번뇌를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참된 행복을 얻는다. 참된 행복이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다. 오랜 시간 숙성시킨 장마처럼 깊은 기다림 끝에 얻어낸 성찰과 자유다. 흘러가는 구름 끝에 붙잡은 평화다. 가야 할 곳을 아는 듯 고요히 흘러가는 것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고 지나면 찾아오는 평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그리고 그 길에서 삶의 지혜와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려 정진한다. 해탈과 마음의 청정함을 닦아내는 곳, 동도사 서운함을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이 강렬히 존재를 드러내는 여름. 무더위도 서운함을 찾아왔다. 불지종과 통도사의 19개 암자 중 하나인 서운함은 346년 충현대사가 창건해, 1859년 남봉대사가 중건했으며, 근래 대한불교 조계종 중정이신 성파스님이 다시 중건해 오늘에 이른다.

서운함 길목에는 자신의 색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야생화가 인사를 건넨다. 꽃을 보고 성내는 사람 없듯이 서운함을 찾은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

80년대. 시대의 변화에 항아리 쓰임새도 사라졌는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5천 개가 됐다.

한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항아리들이 자리하고 있다. 때는 1900

서운함의 된장은 특별하다. 옷을 삶은 온물을 타 장을 담그는데 이는 매주 군내와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해준다. 원맛을 해롭게 하는 것을 제거해 맛을 내는 것이다. 불교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장맛에도 옛것을 지키는 마음에도 깃들어 있다.

자연이 우는 소리, 따사로운 햇빛, 그리고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산사 가득 맴돌고 있다. 수행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마음의 길, 참선에 나설 것이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깨달음이란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

화도 참구에 빠지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도 삼매에 들면 내가 화도와 하나가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따갑게 내리쬐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되어서도 수행자들이 길을 찾는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삼천불전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법당에 들어섰다. 법당 안에는 좌불상을 한 부처상과 삼천 부처님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포용하듯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삼천불전은 10종의 목조불상에 흙을 부어 틀을 만들고 구원에 완성했다. 가마에서 구워낼 때 온도, 시간을 다르게 해 색에 농도를 입혔다. 여기에 부처님의 눈과 눈썹을 그려 영엄함을 담았다. 온화하면서 기품 있는 삼천 부처님의 각기 다른 모습이 탄생했다. 그렇게 삼천불전은 때론 합장한 손으로 맞이하고 때론 선종이 된 모습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게 밝히시고 고통과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이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설한 영축산. 이름부터 불심 가득한 산 중턱에 자리한 서운함에 볕이 들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언제까지나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라 하였다. 번뇌를 끊고 나아간다면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서운한 마당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작품처럼 말이다. 대형 수조 아래 오칠로 새겨진 그림은 수중 전시회가 따로 없다. 곱게 칠해진 자태가 단아하면서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마치 그림 속의 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제작 기간만 꼬박 3년이 걸린 이 작품은 7천여 년 전 선사시대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멈춘 듯 흐르는 듯 일렁이는 물 아래에서 7천여 년 전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바로 옆에도 과거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있다. 8만 대장경을 본따 만든 16만 도자 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이 바로 그곳이다. 장경각은 8만 대장경을 보존한 해인사 장경판전과 흡사한 건물 구조로 지어졌다. 물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점, 서운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지은 것도 해인사 장경판전과 닮았다.

장경각 안에는 16만 도자 대장경이 진열돼 있다. 경판 제작에만 10년, 그리고 장경각이 세워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놓여진 길을 따라가면 16만 도자 대장경을 한 번씩은 스치게 된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지럽던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고 잠재워지니 그야말로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다. 혼의 예술이 담긴 16만 도자 대장경을 보관하는 곳이니만큼 장경각 역시 신경을 써서 지었다. 특히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벌레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을 장경각 건물 기둥과 내벽에 색칠했다. 16만 도자 대장경이 지금까지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다.

번뇌를 모르고 또 번뇌가 생기는 원인을 모르며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도 번뇌를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 번뇌를 알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을 알고 또 번뇌를 그치게 하는 길을 안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지혜의 해탈도 이룬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 있다. 번뇌는 좋다 나쁘다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인해 일어난다.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된다면 번뇌가 생길 수 없다. 분별하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쾌락을 탐하지 않고 평안 속에 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느낀다. 그것이 통도사 서운함이 전하는 번뇌를 없애는 길이고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대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말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사찰음식 명장 릴레이 특강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명장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처음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관에 차를 오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적천사가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하마평에 오르던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후 추가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등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대기가 이어져 추첨으로 경우 스님이 기호 1번, 정념 스님이 기호 2번, 진우 스님이 기호 3번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1일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3일 동안 새 후보 외에 추가 등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새 후보들은 각각 출마 선언과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종단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교구 중심의 합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2: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은 교구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나선의 전통 수행 가풍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를 확대해 차별 없는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을 기치로 내걸고 수행으로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종언으로 명문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AI

0: 대중공사 플랫폼 화쟁 토론방을 열어 13,000여 정도의 공의를 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으로는 재정 공개, 외부 감사 진행, 전 생애에 걸친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등을, 밖으로는 한국 불교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안정에서 도약으로 나아가겠다며 불교 중흥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1: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0: 진우 스님은 기부와 불교 사업 재원을 바탕으로 전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원하는 등 승려 완전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역시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분산하고 K선명상 등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은 교구로, 복지는 더욱 탄탄하게, 국민과 세계 속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3인 3색의 종책 경쟁이 38대 총무원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15세기 우리말로 전해진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통도사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3: 수백 년 전 한글로 전해진 불교 경전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되살아납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 보각에서 한글 넘어 온 불을 켜다를 주제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4: 이번 학술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요정의 미를 얻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이번 사업은 5년에 걸쳐 석보상절을 비롯한 15세기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에는 8종 20권을 번역하고 7종 33권의 서지 조사와 정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5: 우리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보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습니다.
3: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AI 문자 인식과 지식정보 아카이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고 3년 차에는 활용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와 만날 새로운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만화당 희찬 대선사 탄신 104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원력을 기렸습니다. 달해제에는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정념스님과 경우스님, 전 송광사주지 자공스님, 전 동화사 부주지 해관스님, 중앙종회의원 보인 덕현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동당 각수대종사는 강령전에 꽃과 차를 올리며 희찬 대선사의 수행정신과 중창불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정념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대선사가 담긴 수행정신과 중창 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으며 경우스님도 꽃과 차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원력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정념스님은 질곡의 시대를 넘어서는 스님의 원력이 오늘날 월정사가 국민들을 위한 도량이 될 수 있는 원천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만화당 희찬 대선사는 1938년 오대산에서 탄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을 시봉했습니다. 이후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이끌었고 1983년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정에 들었습니다.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는 명장 릴레이 특강,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강에서 우관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0: 명장 릴레이 특강 다섯 번째 시간. 우관 스님의 다정한 질문으로 특강의 문이 열립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자 갈비탕부터 문어숙회, 만두까지 각양각색의 대답이 터져나오고 스님은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온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은 화두를 던집니다.
1: 왜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셨을까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세요. 갈비를 좋아하고, 갈비찜을 좋아하고, 예를 들면 간장게장을 좋아하고, 꽃게찜을 좋아했어. 자, 그러면 그거는 넌베지예요.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반대기포적으로 배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0: 오신채를 제외하는 등 일반 채식보다 더 엄격하다고 알려진 사찰 음식. 스님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먹는 것,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는 게 사찰 음식의 진짜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1: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면은 그것이 넘치지 않아서 병이 되지 않는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욕망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누가 내 자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탐욕심이에요.
0: 조리 시연에 앞서 전해진 사찰 음식의 본질은 일반 채식과의 차이부터 사찰 음식을 궁금해하던 수강생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냈습니다. 이날 강의엔 프렌치 요리를 다루는 젊은 호텔 셰프부터 주부와 직장인까지 세대와 직업의 경계를 뛰어넘은 다양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요리의 장르를 넘어 사찰 음식의 깊은 가치를 흡수하려는 이들의 열정은 전통 식문화가 지닌 확장성과 현대적 매력을 고스란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2: 본인의 몸을 먼저 알고 가족이 먹는 마음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와닿았고, 한국인이 사찰 음식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음식, 뿌리를 드는 음식을 먼저 할 줄 아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3: 네. 집에서 온갖 양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양념을 적게 쓰면서도 최소한의 양념으로 가족들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0: 본격적인 조리 시연과 실습이 시작되자 현장은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우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여름 제철 식재료의 맛과 색을 고스란히 담아낸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과 깻잎 애호박찜. 화려한 기교 대신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수강생들은 눈과 귀에 담기 바쁩니다. 식재료를 대하는 법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수행임을 배우게 된 시간. 명장 스님들의 릴레이 특강은 눈과 입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히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서울 안국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간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KTX와 지하철, 공항철도가 이어져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 서울역. 역사 2층에서 바로 이어진 대형 쇼핑몰 입구에 힙한 감성의 캐릭터로 재탄생한 부처님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의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의 굿즈입니다.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 첫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호응을 얻었던 불교 굿즈가 사찰 문턱을 넘어 도심 속 대형 유통망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6: 친숙하고 힙하게 다가와서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일상적에 붙일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언니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사게 된 것 같아요.
5: 부츠가 대형 쇼핑몰에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불교 박람회나 오프라인 전용 매장을 찾지 않고선 접하기 어려웠던 이색 굿즈들을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쇼핑 공간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엔 티셔츠와 단주, 스마트톡, 스티커 등 일상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용품이 배치됐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개성 있는 디자인은 매장을 찾은 어린아이부터 청년층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7: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이 나눠주셨어요.
5: 이번 팝업 스토어는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이어지는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교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8: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금도 긴 연휴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셔서 우리의 그 캐릭터 부츠 부처님들 많이 만나 뵈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친근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굿즈. 부츠의 팝업 스토어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정갈한 다관에 차를 우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알리고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정갈하게 놓인 다관과 찻잔, 전통 다식이 가지런히 상을 채웁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연자들은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며 전통 다도의 예법을 선보입니다. 차를 식혀 찻잔에 나누고 상대에게 내어놓기까지 차분한 손길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깁니다.
10: 품도 차분하게 해주거든요. 차분하게 해주고 좀 여러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함께하는 마음.
9: 차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도의 정신. 적천사는 일요 법회마다 다과 공양을 이어왔는데 지역민들이 사찰과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 이 무차로에 와서 매주 일요일 날 일요 법회 하면서 또 이렇게 다과 공양을 하면서 청도 군민들의 문화적인 힐링 공간을 하게 돼서
9: 차를 매개로 전통 다도의 예법만이 아닌 서로 마주 앉아 차를 내고받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11: 다도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절에 오면은 겸손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차 한 잔에서 시작된 만남이 배려와 겸손, 신심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4: 한일 불교계가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 마련한 제2차 한일 불교 청소년 교류 대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학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서로 일상을 나누며 교류의 폭을 넓혔는데요.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쌍방향 교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동행 취재한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12: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항한 제2차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 지난해 열린 제1차 교류대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의 불교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일정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처음 만난 청소년들은 서로의 비슷한 문화와 관심사를 발견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13: 일본도 문화가 似てることとか, 아또 流行ってるものが一緒だったりして, 意外と話が合うのが楽しいです.
12: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만남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14: 생각보다 저희랑 유행이 많이 다르지 않고 생각보다 대화가 쉬워갖고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불교를 같이 믿는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잘 형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 한일 불교 미래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한일 불교 청소년 교류 대회. 2회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불교계에서도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을 찾아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양국으로 가는 만남으로 교류의 폭을 넓힐 전망입니다.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는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아 예불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국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15: 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手を合わせる仏教仏様の教えを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って、それはまた次の世代に伝えていくというような観点からも大変重要な活動かなと思ってます。
12: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한일 청소년들이 불교로 나가서 나흘간의 여정은 양국 불교계가 실질적인 소통과 연대를 다지는 든든한 발판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고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1: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령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한입니다. 같이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가. 조지프 에디슨.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 시기심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미인들의 명명을 읽을 때 무절제한 욕망은 더더서진다. 아이들 비석에 새겨진 부모들의 슬픔을 읽을 때 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해진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부모들 자신의 무덤을 볼 때 곧 따라가 될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는다. 쫓겨난 왕들이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 옆에 묻혀있는 것을 볼 때 온갖 논리와 주장으로 세상을 갈라놓다. 학자와 농객들이 나란히 묻힌 것을 볼 때 인간의 하잘 것 없는 다툼, 싸움, 논쟁에 대해 나는 슬픔과 놀라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무덤, 사람들의 무덤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다? 시기심이 사라진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성,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 명예가 영원할 것 같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명예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을 느낄 때가 된다. 바로 이 무덤에 가면은 그런 명성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 뭐냐, 미인들의 명명일 때 뭐가 사라진다? 무절제한 욕망은 사라진다 했습니다. 저도 옛적에는 저 소피 마르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책받침에 그 참 좋아했죠. 청년. 그런데 지금 소피 마르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로마 휠이나요? 거기 영화에 나올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저도 소피 마르소나 오드리 헵번이나 짝사랑을 했죠. 짝사랑을 했는데 지금 오드리 헵번도 저 세상 갔죠. 그렇지만 늙어서 보면은 그 젊을 때 그 퍼플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소피 마르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만큼 아무리 미남 미녀도 세월에 따라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잠시 주어진 젊음인데, 아름다움인데, 그걸 갖다 과시하고, 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자랑해봤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 진정으로 닦아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면의 성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아이들 비석에 대한 부모들의 슬픔이 클 때 내 마음의 연민을 해줄까 합니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녀를 잃는다, 내 자식을 잃는다는 것만큼 큰 슬픔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이잖아요. 그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슬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나면은 죽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이거 낚시가 유행하더라고요. 낚시가. 그래, 낚시를 가가지고 큰 고기만 오느냐? 아니잖아요. 작은 고기도 와요, 작은 고기. 그 고기는 자기가 이만한 커질 수 있는데, 작을 때 잡히면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죽음은 소중하고 우리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면서 작은 고기를 잡아가지고도 작은 것은 불쌍하지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해요. 여기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끼 낳는가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강아지를 갖다 키우시지만은 그들이 10년 정도 가면은 늙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한 노령, 그 10년 정도 가면 노견에 들어가잖아요. 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또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쩌다 보면은 그 노가 돼가지고, 노견이 돼가지고 생명을 다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중간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슬픔을 갖다가는 느끼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길고 짧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다? 먼저 갔다 해서 슬픔 속에 빠질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자녀가 이 세상에 올 때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일러주고자 하는 마음,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 자녀가 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생활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뜻을 헤아려 나가는, 어떻게 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 자녀가 나보다 빨리 가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나에게 뭘, 나 부모로서 부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갔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게 되면은 슬플 게 아니고, 아, 이해하게 되죠. 너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부모로서, 그대의 부모로서 어떻게 된다? 훌륭한 모습. 그대가 원하는 훌륭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내 생활을 충실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름으로써 나이가 얻어지는 어떤 그런 깨달음,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죠.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또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잃었던 것이 슬픔이 아니고 그 자녀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자녀를 잃은 게 슬픔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자녀를 잃은 참된 부모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쫓겨나는 왕들이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 밑에 있는 것을 볼 때, 온갖 논리와 주장으로 세상을 갈라놨던 학자와 농객들이 나란히 묻힌 것을 볼 때, 우리가 인간의 하잘 것 없는 다툼, 싸움, 논쟁에 대해 나는 슬픔과 놀라움에 젖는다.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툼과 싸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명예와 재물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는 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재물도 재산을 많이 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남겨주나요? 자녀들한테 남겨주면은 자녀들이 내 목이 더 얼마나 되는 거 거기에 눈발 가지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인품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 언제나 누군가를 만날 때는 찡그린 얼굴 보더만 미소로서 화사한 모습으로서, 또 외출을 할 때는 누가 봐도 단정한 모습, 나의 품격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할 때 아무도 나를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이입니다. 육바라밀의 정진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입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12만 얘기는 또 1만 번이나. 그러니까 실패는 뭐다?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뭐가 된다? 나의 인격과 인품을 개발하는, 성숙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실수했네, 이런 잘못했네, 뉘우칠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한탄할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은 다음날 하느냐 하지 않는다느냐. 너 자신의 인격을 왜 너는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냐 하고 스스로를 꾸짖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게 나 자신을 꾸짖음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때 누가 존중받는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갖다는 존중도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욕을 먹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 로마가 위대한 제국이 돼 600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해. 그래서 여기서 한참 유행한 단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다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 그건 나쁜 일이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은 돌을 뚫을 수 없지만 물방울은 돌을 뚫을 수 있고 노끈으로는 나무를 벨 수 없지만 힘 없이 계속 마찰하면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힘도 꾸준히 쌓이면 큰 힘이 되고 아무리 작은 성과도 쌓이고 쌓이면 큰 업적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굴러간다고 페달을 밟지 않은 곧 멈추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있느냐. 태산도 어떻게 되니까 흙 한 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커가지고 많은 각자 나이만큼 연수로 살아갈 때 뭐 했기 때문에 한 첫 숟가락을 갖다는 숟가락을 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 숟가락을 떠가지고 꾸준히 잡숴야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큰 목표를 세워놓고 가끔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바쁘다 보면은 뭐 오늘 하루 쉬지 이렇게 게으르게 해놓고 큰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큰 목표를 세웠으면 큰 목표를 세운 만큼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과 그걸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일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그 일을 갖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자세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삼박자를 잘 알아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지를 않아요. 모든 병통은 어디서 나온다?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학자 순자가 학문을 권하는 글에서 반걸음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에 이를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큰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 천리마도 한번 뛰어서는 능히 열 걸음을 뛸 수는 없고 둔한 말이라도 열 배의 공덕으로 달린다면 또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성공은 중단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 칼로 자르다가 멈추어 버리면은 썩은 나무도 자르지 못하고 칼로 자르기를 멈추지 않으면 새와 돌도 가히 조각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뭘 일을 시작하다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잖아요. 왜 포기했을까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포기한 적 없어 이런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나는 할 수 있어. 왜? 나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해가지고 이루었을 때에 일어나는 그 성공의 기쁨은 어느 선물보다 좋은 선물이 누가 가지고 있다? 내 자신에게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고 새로운 꿈을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닻을 올리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대개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요소는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여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냅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중단 없는 노력에 위대한 경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에서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돌멩이 하나도 쌓아야 돌담이 이루어집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진이고요. 그 다음에 선정입니다. 선정. 선정은 뭐냐?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라는 것은 안정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헐떡거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괴로워할 번, 번잡할 번자입니다. 번잡할 번. 복잡하기 때문에 뭐다? 괴로울 내자가 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번뇌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휩쓸지 않는 것이 평정심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 그래.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이런 여유로움을 가질 때 어떤 역경이, 어떤 혼란스러움이 나를 어지럽히고자 해도 거기에 휩쓸리질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이민한 지 얼마 안 돼 뉴욕 거리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아인슈타인께 말했습니다. 자네 외투를 사 입어야겠네. 뉴욕에서 그러고 다니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핀잔에 아인슈타인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뉴욕에서 날 알아볼 사람이 없는데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 수년 뒤 뉴욕 거리에서 그 친구와 또 마주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때 이미 크게 유명해졌으나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처럼 아인슈타인에게 새 옷을 사 입으라고 권하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소박하고 검소한 평상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아인슈타인 같은 행동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떤 옷을 의상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아유 왜 그렇게 왔어? 또 화장을 하고 갔는데 아유 오늘 화장 그거 뭐야? 하면은 기분이 얼굴이 찡그려지고 아니면은 화장 어디를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되거나 또 집이 가깝다면은 옷 바꿔 입고 올게 이래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다? 친구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그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긍심입니다.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타인의 언어에, 타인의 이야기에 현혹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모습은 괜찮아. 거울 보기 전에 옷상 한번 비춰볼 거 아닙니까? 화장한 것만 볼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 행동에 늘 나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격체가 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그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을 보이려고 더 애를 쓴다. 우리는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라는 그리 힘든 일 아닙니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는 허세증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뭔 일이 있어서 싸움이 있거나 뭔 일이 있어도 밖에다 나가가지고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하면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잖아요. 세차게 흔드는 것은 뭐다?
집안에서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알죠.

그러나 오늘 집안에 뭔 일 있어? 얘가 나가면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는 사람은 별일 없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표정에서 내 행동에서 상대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포장하기를 연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나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나신다면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우리 영감이 우리 남편이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산책을 하십시오. 걸으십시오. 한 10분 정도. 화가 많이 났다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차분해지면서 안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걷는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자기 화에 자기가 매몰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갖다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 없잖아요. 내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지 타인이 다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은 언제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언제나 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로는 물살 때문에 형체를 제대로 볼 수 없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반영되는 것들은 마음에 따라 형체가 달립니다. 마음이 평온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대하지 말고 그 사람 됨됨이로 대해야 합니다. 욕망이 차있는 마음을 흐리게 하여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요함으로써 몸을 닦고 검약으로써 덕을 길러야 합니다.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그래 아니면 또 우리가 세수대에 물을 떠놓고 확 흔들어 놓고 한번 내 얼굴을 비춰 보십시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물이 잠잠해지는 내 얼굴을 비춰 보면은 화내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얼굴이 나의 얼굴이면 좋을까 하고. 보십시오. 너가 어떤 표정을 질 때 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니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내가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연습을 하십시오. 인생살이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한마디 들어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수없이 반복 같은 이야기를 갖다는 들음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새겨진다? 내 마음 속에 새겨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분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는 그냥 귓가로 흘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일단 후회를 없애려면 늘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의 마지막 지혜. 공자님은 네 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첫째가 뭐다? 사사로운 뜻을 품지 않았다. 사사로운 것. 개인적인 이익.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사익을 갖다가는 하지 않았, 이득을 받아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이 없었으며 또 세 번째 고집을 버렸으며 네 번째 아집을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 경전에서도 아집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상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다? 사사로운 뜻이 뜻을 품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사로운 뜻이 없다는 것은 공명정대함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해서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억측을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뜻에 사로잡히면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취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자만심, 확실지 않은 것을 자기 의도에 맞게 밀어 이기심, 다른 사람 인정하는 교만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자만심, 또 이기심, 또 교만심 늘 있잖아요.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다. 언제나 평등하게 다른 사람 내는 손해보더라도 타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내가 취하지 않는다 해서 나에게 안 주어지느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타인에게 이 도움을 줬다면은 언젠가는 그 도움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 아시잖아요. 던져보십시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주면은 그 본인에게는 보지 마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어 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불전을 놓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한 번 두 번을 해가지고 하는 게 공덕이 없다 생각하지만 쌓여야 돼, 쌓여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숟갈, 첫 숟갈 한 숟갈 먹는데 배 안 부른다니까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한다? 공덕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순리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소위 말해서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상황이나 상대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바꾸고 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만 옳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무조건 간절시키면은 누구인가는 피해가 될 수 있고 일을 진행할 때도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상대보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은 상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되질 않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많아진다? 아만, 교만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변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성숙돼가면 성숙대로 키워가면 갈수록 굽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존중을 받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2%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만난 것을 당신에게 좋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당신이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가르침을, 당신의 의견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이해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누구를 만나보십시오. 절대 욕을 먹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집을 버린다. 고집을 버린다는 말은 신념이나 원칙에만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A가 지나치면 아부가 됩니다. 초사라는 책에서 한 척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촌도 길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정해질 수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어도 상대에게 한번 의견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렸으며 있습니다. 아집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대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을 앞세우기에 크게는 나라, 작게는 조직에서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아전인수,
나아자에다 밭전자에다가 끓인자 물수자입니다. 감을 때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 생각이나 행동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설사 잘못을 범해도 그럴듯하게 포장해 자신을 꾸밉니다. 이 이야기를 공자님께서는 네 가지 하자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는 주장을 했었고 또 상대가 뭘 갖다는 잘할 수 있다 내가 뭘 해볼게 하면은 아니야 나보다 당신은 잘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해야 된다 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암안심이 없어야 되는데 있었지 않는 생각해 보시고 또 고집을 부렸다 어디를 가자고 그러면 아니야 우리 청개구 저 한 사람들 한 10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꼭 청개구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청개구리 역할을 좀 했죠.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럿이 모여가지고 어떤 혼을 할 때 청개구리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아집을 버린다는 내 이야기가 맞다. 맞은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아집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행위를 공자님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균형 잡힌 마음으로 유연하게 생활할 수 있고 모든 일을 갖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생활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을 지는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그대들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신의 행동은 내가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내가 줄 거라고는 사랑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늘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된 일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부처님이 되기를 대동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그 생명편, 발생,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어떻게 노화되는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노화의 12가지 홀마크라고 합니다. 노화의 12가지 홀마크는 2013년에 그 세포생물학 분야, 특히 암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했는 어떤 하나의 연구 동향입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늙는다 하면 세포 레벨에서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세포 레벨에서 늙어가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팩터 아홉 개를 2013년에 추출해냈어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노화의 홀마크 아홉 개, 2013년에 아홉 개를 선정했어요. 셀이라는 그 유명한 그 생물학 논문에 나온 겁니다. 셀지에 나온 논문인데, 아주 그 논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 표준, 스탠다드를 할까? 늙음을 세포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이드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서 10년 지난 2023년,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그 아홉 개의 노화의 지문 같은 그 아홉 개의 홀마크에서 세 개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노화에 대해서 12개의 지문 같은 걸 갖게 된 겁니다. 그걸 홀마크라고 합니다. 자, 12가지 과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그 세포내부의 증거를 선정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홀마크가 뭐냐면, 게노믹 인스테빌리티. 게노믹 인스타빌리티. 자, 뒤에 우리나라 말로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셀이란 저널에 난 논문에 나오는, 어쨌든 이 영어로 다 통용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게노믹 인스테빌리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텔로메어 어트릭션. 텔로메어 어트릭션. 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예, 어트릭션. 세 번째가 뭐냐면 에피제네틱 alteration. 예, 영어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이런 게 이제 12가지가 있으니까네 있습니다. 그 12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볼 겁니다. 첫 번째, 게노믹 인스타빌리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게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 세포 속에 있는 DNA 총량이라 생각합니다. 그 DNA 자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이 DNA 자체가 그 고장이 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그래서 DNA, 우리가 흔히 통상 뭐 DNA 돌연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이 갑자기 뭐가 변화해 버린 거예요. 아데닌 과는 시트신 티민이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란 말보다 좀 더 그 정확한 말은 뭐냐면 DNA 데미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DNA가 데미지, 손상을 당하는데 DNA가 하루에 얼마나 손상을 당하는가 수치로, 가장 핵심 수치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냐면 10의 5성, 그리고 10만이 되죠. 10만 번 세포당

하루에 세포에, 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10만이란 숫자가, 예, 10만이 아마 그 하루를 초로 나눠도 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자, 저 피부가 있어요. 저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죠. 여기는 모든 세포들이 평균해서 하루에 요 세포마다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포가 동일해요, DNA가. 우리 인간이라면. 그러면 그 DNA가 하루에 10만 번 정도 폭격을 당하는 겁니다. 끊어지거나 결실되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겨요. 10만 번 세포당 하루에.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뭐가? 게놈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색깔이 좀. 게놈이 불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이게 10의 5승, 10만입니다. 이게 세포당 하루에, 그럼 1년 붙으면 365일 매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노믹 인스타빌리티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유전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DNA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가 얘가 뭐냐 하면 디퓨리네이션 일단, 그 다음에 디아미네이션, 예. 자, DNA가 이렇게 있다면 DNA의 그 퓨린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퓨린기는 뭐냐면 DNA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DNA가 이렇게 이빨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빨처럼 되어 있는데 요 부위가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같으면 이 아데닌하고 구아닌을 부른 이름이 퓨린입니다. 이 퓨린에서 요 이빨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몇 번 일어나느냐. 디퓨리네이션이, 이 아데닌 구아닌을 특히 퓨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몇 번 일어나느냐. 이게 맥시멈 9만 번 정도 일어납니다. 세포당. 자, 디아미네이션은, 아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NH2 아민기가 없어지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토신이 우라실, RNA의 경우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퓨리네이션, 디아미네이션, 디퓨리네이션, 그러니까 퓨린기가 탈락하고, 아민기가 탈락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8-oxo-guanin이라는 요 현상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 활성산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라디칼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게놈의 인스타빌리티가 요렇게 하루에 10만 번 정도 DNA상이 무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항상 수순해 줘야 되죠. 그 항상 수순해 주는 게 DNA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DNA 이중 나선이 있다면 요 하나를 싱글 스트랜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브레이크했다는 거, 이렇게. 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뭐냐 하면, 자, 이중 나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라져 버릴게요. 두 개가 잘라진 거. 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예. 이렇게 되는, 이건 이제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하면요. 거의 만 개 오다로 일어나요. 만 개. 거의 5만 개 정도. 맥시멈. 와, 여러분 놀랍죠? DNA가 거무줄 같은데 세포 속에 있는 DNA가 한 가닥이 잘라지는 게 세포당 거의 한 5만 번 정도 일어나요. 맥시멈. 만 번에서 5만 번 정도 일어난다 그래요. 그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철로가 다 두 개 다

끊어진 경우.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몇 번 일어나느냐 하면 대략 10번에서 50번 일어나요. 근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일어나면 완전 세포가 비상사태, 완전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너프하게 하루에 10만 번의 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겁니다. 여러분, 더블 스탠드 브레이커는 조금만 문제가 되면 이건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세포 레벨에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 레벨에서 이만큼 그 문제점이 많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게노믹 인스테빌리티라 한다. 두 번째, 텔레미어 어트랙션은 뭐냐 하면, TTAGGG. 일단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호모사피엔스의 DNA의 맨 끝부분에 TTAGG 이렇게 해갖고, 요 여섯 개의 염기, 이게 DNA죠. 요게 몇 번 반복되느냐 하면 수천 번 반복이 됩니다. 곱하기 3, 수천 번 반복이 됩니다.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걸 텔레미어라 부릅니다. 요게 텔레미어인데, 요게 텔레미어예요. 텔레미어가 뭐냐? 자, DNA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DNA가 쌍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 끝부분이 바로 텔레미어예요. 그 끝부분을 풀어보면 맨 끝이 TTAGGG 요런 패턴이 수천 번 반복돼요. 이게 동물 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포유동물에 있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요렇게 정착이 됐고, 또 다른 생명체는 요게 있는데 요 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수천 번 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열할 때 이 속에 있는 DNA도 같이 분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DNA가 두 개가 생겨야 돼요.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걸 복제라 부릅니다. DNA가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할 때 요 끝부분이 바로 TTAGG라 그랬잖아요. 요 서열이 한 번 복제할 때마다 50개에서 200개 BP, 베이스가 리플리케이션, 복제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어요. 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체가, 동물들이, 다세포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제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DNA 가닥이 복제를 하면 할수록, 예, 대략 맥시멈만 200 아데닌 요런 거, 요 이빨 200개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복제를 무한대로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몇 번 되는가? 그게 헤이플릭 리미트라 부릅니다. 이 연구한 학자 이름입니다. 헤이플릭이라는 학자가 어떤 생명체를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거죠.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세포가 분열하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그 수정란에서 수정란 세포 하나잖아요. 그 수정란 세포가 분열해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삼십두 개 이렇게 돼 갖고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N성으로 분열하는데 이 체세포들이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 하면 대략 40회에서 60회 사이에 까지만, 예, 요렇게밖에 번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헤이플락 리미트라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분열할 때마다 요 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위험해져요. 불량품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체가, 이 우리 체세포들이 영원히 분열, 무한대로 분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략 한 50회 정도밖에 분열을 못해요. 예, 그리고 분열을 멈춘 세포를 뭐라 그랬냐 하면 노화된 세포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화의 홀마크인데 그게 12가지나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에피제네틱 올터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텔레미어 어트랙스는
말단

말단 소체, 소체 마모. 마모됐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말단 소체가, 요 말단 소체가 끝, 텔로란 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메어란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알갱이, 덩어리가 진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DNA의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단 소체가 DNA가 그 딸 세포로 갈 때마다 분열 완전히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할 때마다 줄어드는 걸 마모됐다. 줄어든다. 말단 소체? 예, 마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있는 거는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은 뭐냐면 후성적 변형. 예. 그러니까 제네틱스란 말은 유전이란 말이고 에피제네틱스란 말은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DNA를 인출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복잡한 과정이 우리가 후천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DNA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대략 60억 개 되는 그 DNA의 그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뀔 수 있느냐 하면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발현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피제네틱스라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메틸화인데 그러니까 메틸화는 CH3가 DNA에 붙는 겁니다. 이 뭐냐 하면 이쪽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있다면 요거 시토신에 CH3가 붙는 거예요. 시토신에. 그걸 부른 이름이 DNA 메틸화라 불러요. DNA 메틸화가 에피제네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에 붙느냐면 CPG섬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CPG섬 뭐냐면 이 DNA 상에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쫙 배열된 게 이게 몇 군데 있느냐 하면요. 거의 100만 곳 이상 이런 것이 섬처럼 존재해요. DNA 상에. 뭐냐면 시토신, 구아닌만 쫙 있는 부위가 DNA 상에 굉장히 많아요. 수백만 군데가 있어요. 그쪽에 메틸이 주로 붙어요. 그쪽에 있는 시토신에 메틸이 붙어요. 뭐 예를 들면 시토신에 붙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틸이 붙는데 요거에 붙는데 그게 하이퍼 많이 붙는 경우 혹은 하이퍼 적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퍼 뭐냐? 메틸레이션.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이쪽에서부터 어떤 유전자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있는 유전자는 암 유전자라 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 있는 DNA, 이게 DNA입니다. 이쪽에 있는 DNA를 단백질로 만들면 암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쪽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프리모터라고 그래요. 프로모터. 이 부분에 이제 전사 조절 인자가 갖다 붙어요.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전사 조절 이게 붙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쪽 부위에 CH3가 붙어버리면 야들이 이게 많이 붙으면 CH3가 이 밑에 많이 붙으면 야가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 암 유전자가 안 만들어져요. 암 유전자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보통 4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40대까지 이제 별로 암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젊은 나이에 암은 60 넘어가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나이 때는 암을 만드는 부위에 어쨌든 이 메틸화가 하이퍼,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암 유전자를 만드는 이쪽에 메틸화가 적게 되는 거예요. 하이퍼, 적게 되는 거예요. 적게 되니까 이쪽에서 암 유전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어마어마히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왜 나이가 드는데 60대 넘어가면 암이 많이 나오고 10대에서 암은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10대 유전자에서는 암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발현이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발현되는 부위에 시토신에 메틸기가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붙어버린 거예요.
붙으면

발현이 안 돼요. 그걸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이라는데,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이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 메틸리제이션 되는 과정이 바뀝니다. 용어만 좀 기억했어요. 에피제네틱, 제네틱 드리프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메틸화되는 과정이 시간 따라, 나이 따라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피제네틱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쭉쭉쭉쭉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피제네틱 드리프트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늙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 메틸기가 갖다 붙는 경향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뗏목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에피제네틱 드리프트라고. 그러면 만약에 60대 사람이 50대로 돌아가려면 50대 메틸화된 경향을 안다면 원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쪽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면 이 과정을 아니까네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래밍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황당한 이야기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 내부에서. 그래서 간혹 그런 뉴스 보셨죠? 마우스 실험을 했는데 마우스 수명을 뭐 30% 증가했는 게 나왔다든지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요즘. 아직 인간한테는 어려운데 마우스나 그 효모 이쪽은 실험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한 50년 사이에 효모는 그 술 담그는 거잖아요. 효모의 그 수명을 연장하는 실험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다음 마우스 쪽도 꽤 진행이 됐습니다. 그쪽 이야기가 바로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게 밝혀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야마나카 일본 학자 이름입니다. 야마나카 팩타라고 해서 그 중요한 네 개의 유전자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OTC 그 야마나카 팩타 네 개가 밝혀졌는데 그걸 적용을 하면 심지어 줄기세포로 바뀌어져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세포 내별에서. 그때 하는 말이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후성적 변형,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메틸라제이션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DNA 메틸라제이션이 후성 유전의 가장 핵심 개념이고 많이 되는 경우, 적게 되는 경우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암 유전자 쪽은 에피제네틱 발현이 안 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항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암을 이기게 극복하는 P53 같은 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단백질로. 그러면 그걸 누가 조절해 주느냐. 바로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CH3를 얼마나 붙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노화를, 자, 노화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최근에 연구 동향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일까요? 요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두 달 전인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 잠깐 그 수치를 자막에 조금 고쳤는데 저도 최근 그 자료를 다시 봤더니 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 대략 73kg의 어른을 그 세포 개수를 다 조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뭐 20년 전이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 뭐 저도 방송할 때 뭐 30조 개, 적혈구를 빼면 하면 30조 개다. 뭐 이렇게 옛날 책에 약간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엄밀하게 됐습니다. 논문이 나왔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이스라엘 연구소가 밝혀낸 인간의 세포,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죠. 대략 73kg 어른의 세포 개수는 얼마냐 하면요. 체세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그 토탈, 총 세포수, 몇 개냐 하면 36조 개입니다. 아, 여러분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대로 다 했을 때 세포 개수가 몇 개냐. 모든 세포 다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당연히 혈액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혈액 속에 적혈구 세포가 몇 개냐 하면

26쪽이에요. 이건말로 오마이 사이언스예요. 놀랄만한 일이요. 자, 이게 왜 놀랄만한가 생각해 보세요. 적혈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 피 속에 있는 알갱이잖아요. 그게 우리 총세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총세포의 한 80%가 적혈구 개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 자주 그리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팔다리가 있는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전부 다 세포로 나눠보세요. 이 전부 다 세포죠. 이 전부 다 세포로 개수로 보면 몇 개냐 하면 36조 개인데, 그 속에 적혈구는 어떻게 돼요? 혈관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이? 이렇게 움직이는 적혈구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적혈구 개수가 26조 개라는 거예요. 오이, 진짜 좀 놀랐어요. 자, 이런 데이터 한번 알고 나면요, 거의 일주일이 그냥 눈이 바짝 떠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동물 인간의 몸을 보는 근본적 관점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몸의 80%가 뭐냐면 적혈구 개수라는 거예요. 오이,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이 피부하고 근육, 뼈, 허파, 심장, 창자, 이거 구성하는 세포가 90%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카운트 해보면 가장 많은 세포가 적혈구라는 거예요. 80% 적혈구라는 거예요. 총 36조 개인데. 예.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꼭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건 알려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실은 걸어다니는 물주머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뼈를 갖고 있고 근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시적으로는 착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양으로 따지면, 개수로 따지면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페트병에다가 고무 호스에다가 뭐냐면 빨간 구슬 쫙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다니면 울렁울렁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혈구입니다. 우리 혈액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동물들 다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스펀지 아시잖아요. 우리 몸뚱어리만은 스펀지 하면 쭉 짜면 물이 찍 나오잖아요. 70% 물이고, 거기다가 그 물이 빨간 그저 페인트, 빨간 물이라 빨간 물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쭉 짜면 빨간 물이 찍 나오잖아요. 근데 혈액은 대략 5kg입니다. 5리터입니다. 혈액은 5리터라는 게 어른들 대부분 알려져 있고, 그러면 5리터라 해도 페트병 이만한 거 한 5개잖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자, 적혈구 26조 개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 3kg입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노화라는 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kg이, 자,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적혈구의 무게가 3kg.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게 피잖아요. 혈액. 이게 자, 혈액이라 합시다. 혈액은, 저 혈액이 이렇게 있다면, 비커에 담으면, 피를 담으면, 여기 밑에 진하게 깔아놓은 게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액체 상태를 혈장, 들어보셨죠? 건강 진단받으면 혈장, 이게 혈구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혈액이라 불러요. 그럼 혈구는 뭐냐면, 바로 적혈구. 그 다음에 여러분 면역의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적혈구만의 무게가 3kg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크로파지가 있어요. 자, 그럼 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야들, 마크로파지하고 이렇게 되는 야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는, 백혈구가 바로 뭘 하느냐, 야들이 하는 걸 면역이라 부릅니다. 면역이고, 이 노화의 핵심이 바로 야들입니다. 적혈구보다도 가장 노화의 핵심이 대식세포, B세포, T세포, 내추럴 킬러세포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또 적어주겠습니다. 노화하면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적혈구도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노화라 하면, 지금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노화라 하면 바로 호중구, 그 다음에 적혈구는 빼버리고 B세포, T세포, NK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요 야들이 바로 노화의 주범, 핵심입니다. 노화 이야기는 그 7, 80%로 야들 중심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호주가 우리 몸에 얼마 있는가 이 논문에 나옵니다. 이게 7천억 개. 어깨입니다. 그 다음에 B세포, T세포, NK세포 다 합친 게 얼마냐 하면 8천억 개. 8천억. 대식세포가 몇 개 있냐 하면 2천억 개. 근데 무게가 얼마 되느냐 하면요. 이게 200g. 이게 200g. 2천억 개, 이게 얼마냐 하면 대식세포는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개수는 2천억 개 아닌데 무게가 얼마냐 하면 600g쯤 돼요. 자, 그럼 대식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아메바 같은데 박테리아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네. 아메바처럼 어슬렁거리고 다닙니다. 혈관에 빠져나와갖고 상처 부위로 막 이동합니다. 그럼 이 대식세포가 몇 개 있다? 예, 대식세포가 2천억 개 있는데 전체 무게가 얼마냐 하면, 질량이 얼마냐 하면 600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렇게 600g 페트병에다가 대식세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포도 알갱이 막 이렇게 해놨는 거 본 적 있죠? 예, 그 저 포도 알갱이 속 같은 것만 해갖고 그 페트병 600g 같으면, 물 600g 같으면 이 정도 크잖아요. 그게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야들이 전체, 다시 말하면 적혈구를 빼고 면역세포가 얼마냐 하면 바로 1200g입니다. 1.2kg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역 중심으로 우리 인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포 개수가, 적혈구가 우리 몸 전체의 80%입니다. 개수로. 26조 개입니다. 몸 전체는 36조 개인데 그 80%가 적혈구고, 또 면역 세포만 다 끄집어내면 1.2kg입니다. 이만한 페트병 한 3개쯤 됩니다. 1.2kg.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1.2kg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그게, 다시 말하면 그 1.2kg이 각각 영역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한 가지만 얘기해드릴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장수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에이즈리스라는 책인데 그 책 내용에 유럽의 외국의 학자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군지 알아요? 이름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이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몇 살까지 살았나면 100살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외국에서 장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실록을 보고 너무 놀라워갖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선시대도 우리 평균 수명이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일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 직업군이 70살 정도 됐고 그중에 몇 명은 1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평균 수명이 40대였는데 100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지금 시골에 가면 지금에 갑자기 200살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내시요, 내시. 환관이요. 조선시대 환관의 몇 명은 98살, 100살 무렵까지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환관 직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잖아, 한간이. 그걸 그쪽 직업군을 다 조사를 하면 찾아보세요. 평균 수명이 거의 70대, 60대 후반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론에 하면. 자, 왜 가능하느냐 하면 환관은 거세를 하잖아요. 예, 거세를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이제 거의 이제 무력화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흉선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는 마우스 실험에서 벌써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마우스도 흔히 말해서 그 생식기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흉선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흉선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또 어릴 때 요거 있어요. 노란 줄인데 이게 40대, 50대 되면 거의 90%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T세포. 지금 이야기는 이 T세포가 훈련받는 곳이 흉선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T세포입니다. 이 T세포가 훈련받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 하면 타이머스, 흉선입니다. 그래서
4시가

애면, 환갑이 되면 그 바로 생식기 작용을 억제하면 흉선이 오래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우스나 다른 실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조선시대 그 환갑들이 수명이 거의 90대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수명이 엄청 늘었잖아요. 수명이 거의 두배 늘었잖아요. 바로 T세포가 늙을 때까지도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T세포, NK세포, 특히 T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 대식세포.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를 나열 하지만은 특히 여러분들 T세포하고 대식세포 이쪽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20대, 30대들은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70대, 80대들은 코로나19 걸리면 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면역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면역을 넘어서 갖고 사람이 얼마나 빨리 늙느냐,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면역세포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 과정을 다 밝혀내는 게 사실은 이게 12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개하는 걸이 모든 과정이 이거하고 관계 있다. 항상 링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됐죠? 에피제네틱까지 이야기했어요. 텔레미어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홀마크에 지금 하는 게 바로 노화의 홀마크라 부릅니다. 홀마크라 부르고 이네 번째가 뭐냐 하면 로스 오버 홀마크가 전체가 12개가 있는데 먼저 9개가 결정이 됐어요. 9개가 언제 결정됐나 하면 2013년에 셀이라는 저널에서 등장했어요. 셀지. 그다음에 3개가 추가된 3개 플러스 3 해서 지금은 12개가 됐습니다. 노화의 마크가. 이게 언제냐 하면 2023년 이것도 셀지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12개를 지금 나열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노스 오버 프로 테오 스타시스. 조금 영어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노스니까 손실이죠. 바로 이게 프로테오가 뭐냐면 단백질이란 말이요. 스타시스란 말이 뭐냐면 균형이란 말이요. 단백질의 균형이 뭐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이 레이트의 균형입니다. 그걸 손실이 로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로스 오브 프로테오시스란 뭐냐면 단백질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파괴에 이 균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화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그러니까 이 노화, 늙어간다는 게 세포 레벨에서 12가지인데 지금 네 번째가 뭐냐면 단백질을 생성하고 분해하는 레이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간단히 잘 부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그럼 자, 그 관계되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그 관계되는 게, UPS. 요거 한번 기억하세요. UPS가 뭐냐 하면, 유비키틴, 그 다음에 프로테아솜. 예, 시스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비키틴이라는 거는 단백질입니다. 요게 자 이거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 있다 합시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노화된 단백질 소각장으로 가야 돼요. 노화된 단백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을 붙여줘요. 이렇게 유비키틴을 쭉 붙여줘요. 요 하나하나가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요. 예, 이게 바로 그러면 이 노화된

단백질. 이 노화된 단백질을 소각장으로 보내요. 노화된 단백질을 파괴를 해야 돼요. 이 파괴하는 게 뭐냐면 그 파괴하는 것도 단백질 공장이 있어요. 파괴하는 단백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26S 프로테아섬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이 속에 들어가서 자, 그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단백질이 이 안에 들어가 갖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빨간 걸 붙여놓은 이 단백질 들어가면 요것이 다 분해돼 갖고 똥똥똥똥똥똥 해 갖고 전부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분쇄하는 이 머신 이름이 이 분쇄하는 이 기계 이름이 이 분쇄하는 기계도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프로테아섬이요. 프로테아섬. 이거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거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단백질 분해하는 머신, 분쇄기. 그 분쇄기이 이건데 그 시스템이 잘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원활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거에 단백질을 분해할 단백질을 집어넣을 때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혀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UPS하고 함께 작동하는 게 뭐냐 하면 리소솜입니다. UPS 리소솜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축이 엑시스. 이 축이 올터레이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리소솜은 뭐냐 하면 단백질 이렇게 또 이 소각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단백질을 파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성, 파괴가 중요한데 단백질을 일반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안 좋은 불량 단백질이 있다 하면 이걸 이렇게 소포로 싸요. 싸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덧발라겠습니다. 네, 이쪽에 리소솜이라는 게 갖다 붙어요. 자, 요게 리소솜이요. 네, 리소솜 갖다 붙으면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산성 물질이 있어요. pH 4.5에서 5에 해당되는 강한 산성이요. 이 pH 이하기 때문에 야가 강한 산성 물질을 팍 해갖고 그냥 녹여버려요, 야를. 그럼 다 이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단백질. 네, 노화 단백질. 노화된 단백질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UPS 리소솜. 네, 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세포가 나이가 들면 됐죠. 야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좀 우리가 그 좀 세포 레벨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해주는데 정작 많이 먹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AMPK인데 야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 욕망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알 이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오동작을 해버리고 오동작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폭발해버려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돼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세포가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고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NLRP3라는 인플라소옴이 만들어지면 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요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 파이로톱시스라 부르고 염증성 세포가 죽는데 이럴 때는 질퍽하게 퍽 터져 죽는 거예요. 다시 해수를 못 해요.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여

성인들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다. 함께 살게 되면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늘 편안하고 즐겁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환상과 같으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선업을 닦는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소나무를 이제 강의를 법문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불자님들이 또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응원의 연락도 왔고요. 또 소나무에서 밝히고 싶다고 아주 그 믿기 힘들 정도로 그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소중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아 역시 불자의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기도다. 예, 일단 기도가 가장 밑바탕이고 염불하고 뭐 사경을 하고 혹은 부처

0: 막 절을 하든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예,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고 그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삶 위에서 우리가 또 복을 지어나가고 선업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얘기하면 이제 업장 소멸.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업장을 소멸한 내 깨끗한 마음자리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복을 심어야 되겠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죠.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업을 잘 닦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축생계에 떨어질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아슈라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또 어떤 중생은 우리 지금 우리와 똑같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 세계 천상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지옥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웃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상 세계까지의 뭐 악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선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런 공덕의 업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고찰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항상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소나무 애청자라는 불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아주 그 소나무의 광팬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나무를 보시면서 당신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런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께서 지금 71살이라고 하세요. 71살이신데 뭐가 와예요? 71살을 네? 뭐가 와예요? 예?
1: 연세가요.
0: 아, 예, 예. 이런 요새 이른이면 한참 때죠. 예, 요새 인생은 몇 살 때부터? 예, 60부터니까 이제 뭐 인생 나이 10살 정도 되시면 71살이신 이제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셨대요. 당신의 삶이 너무나 박복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 부처님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좋다는 절에는 다 다녀보고 좋다는 기도도 다 해보고 그 방생도 많이 하셨대요. 아무래도 부산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방생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많은 가피를 얻으셨는데 약 20년 전쯤에 일을 합니다. 그 당신이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뭔가 몸에 혈관에 잘못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됐대요. 다리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검진도 받고 의사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잘라야 된다. 사실 이제 안 자르고 나으면 좋잖아요. 또 의사가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잘라야 된다 하면 또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특히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하도 방생이 좋다니까. 저도 아마 소나무에서 방생공덕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라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자라. 예. 설마 자라를 바다에다 풀어준 건 아니겠죠? 예. 자라는 민물자라. 예. 근데 진짜 자라 방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디에 한의원에 있는데 한의원에 한 약이 좋다고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보면 좋다는 것을 자꾸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약 한자를 저었대요. 그래서 한약을 드셨는데 나으셨대요. 그래서 나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고 진짜 약 먹고 나았냐고 나았대요. 의사는 잘라야 된다는데 이제 약 먹고 나왔으니까 당신도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몇년 후에 길에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대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유 남편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다 나와서 멀쩡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도 막 당황해 하시더래요. 막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의사 선생님도 막 놀라워 하시더라고. 그게 나을 병이 아닌데 나을 병이 아닌데. 근데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 뭐 일단 표면적인 거는 그 한약 먹고 나왔지만 사실 그 한약이 만병통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두 번째 또 받으신 가피가 그 따님이 있었는데 따님이 그 15년 전쯤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대요. 심장 이식을 받는데 그 심장 이식을 받을 때 굉장히 그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 금강경하고 천수경 읽어주고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람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을 때더 염불에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표정 보니까 뭐 여하튼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뭔가 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힘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바로 코앞에 뒀을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다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고 이렇게 봤더니 당신 집에 이렇게 큰 창문이 있대요. 밖에 훤히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창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가 창밖의 여자라고. 예, 창밖에 시대상 안 맞나요? 예, 창밖의 여자. 그래서 뭐 아니면 말고요. 예, 제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창밖에서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무릎에 딱 쳤대요. 아, 수술 잘 되겠구나. 아, 이거 뭔가 이게 신호를 주신 거다. 수술 잘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가피 받은 거고요. 또세 번째 가피 받으신 이야기가 아주 짠하더라고요. 요 따님이 이제 15년 전에 이식 수술을 받고 6년 전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됐대요. 이제 뒤늦게 결혼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또 정밀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요 보살님께서 딸이 이제 이식 수술 받고 이제 아이까지 가졌는데 혹시 딸이나 아이가 잘못될까 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줬대요. 이 엄마가 돼가지고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지장 염불을 하셨대요. 이번에 지장보살 염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장보살을 만 번씩 부르셨대요. 지장보살을 만 번씩. 집에서 염불 만 번씩 안 하세요? 에이, 껍데기구나. 에이, 웃자간 말이고요. 보통 그래도 한만 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오천 번씩, 만 번씩 염불하신 분들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에 큰 어떤 변화를 주려면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려면
하루에 한 만 번 정도는 염불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항상 그 계수기라고 있죠. 딱딱딱딱 하면 숫자 돌아가는 거. 항상 주머니에 놓고 하루에 만 번씩은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 바쁘시면 하루에 3,000번, 5,000번 이상씩은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 번씩 지장보살을 염불을 했는데 지장보살 만 번씩 염불을 하시고 났을 때 한 아이가 임신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래요. 이제 딸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 쇼크를 일으켰대요.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의식이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잖아요. 그 심장 이식 받은 환자가 임신해서 그 검진 받으러 왔는데 쇼크를 쓰러져 버렸으니까 병원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딸은 응급실에 누워 있고 의사 이제 심장 전문의와 그리고 산부인과 이제 의사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자. 아니면 산모도 아이도 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더래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손주는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상태가.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쌍둥이였대요. 또 하필이면 또 쌍둥이였어. 예. 네. 뭐 하나도 부족해서 또 둘을. 그래서 쌍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노보살님이 고민 하다가 딸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냥 아이를 포기하자 하고 있는데 딸이 의식을 차렸대요. 근데 이제 딸한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한테 야 의사들이 이렇다고 한다.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죽어도 상관없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예. 그래서 애 낳기 전에는 그 순딩순딩 하다가 애 낳고 나면 갑자기 아줌마 되면 무서워지잖아요. 어? 무서워지잖아요. 예. 예. 동감되세요? 예. 뭐 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는 강한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목숨이 코앞에 와서 애를 포기해야 된다 하면 고민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 그냥 낳을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노보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염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뭐 하겠어요? 뭐 고수도? 라스베가스? 뭐 하겠어요? 뭐 술 마시고 뭐 그걸로 괴로움을 잊으려 하겠어요? 아니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불렀대요.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노래 가사 중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아세요 그 노래? 예, 모르면 넘어갑시다. 예, 비도 주르륵 주르륵 눈물도 주르륵 주르륵 그리고 누구를 불렀다? 예, 지장보살. 아, 눈물만 주르륵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불렀다? 예, 그게 중요해요.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한 달에 만 번 이상씩, 아니 하루에 만 번 이상씩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거친 바다 앞에 서 있는 꿈을 꿨대요. 앞에 막 파도가 막 그 바람에 막 폭풍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붙이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을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래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장면이 바꾸면서 자기 어디 마을회관에 딱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그 마을회관에 남자가 두 명이 서 있었는데 남자 두 명이 회색 옷을 입고 있더래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지장보살 같아요. 예, 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예, 지장보살.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서 남자 한 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남자 한 명은 닭을 안고 있더래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했죠?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에 한 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한 명은 닭을 안고 있는데 그 딱 보는 순간 꿈속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아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아 이것도 왠지 도와주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개월 달이 다 찬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모

부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너무나 소중한 가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보살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히 하신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뭐 백액기도 몇 번 하고 때려치운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살아오신 날이 너무나 박복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히 하고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기도는 일단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불자님께서 한 몇 개월 전에 일이었대요. 몇 개월 전에 거기 어디 부산에 있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시장 앞에서 환상을 하나 보셨대요. 뭐 환상을 자주 보셔. 예. 뭐 좋아하는 영화가 옛날에 황상특급이었나? 하여튼 이제 환상을 보셨는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완전히 알몸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아이가 저기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가슴에 딱 박히시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모습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줄 새어나오더래요.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그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도 막 눈물 흘리고 사람들 다 있는데도 그냥 눈물이 막 줄줄 새어나오더랍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집에 와서도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미타불 관세모사 지장모사 염불하면서 저 아이가 누굴까? 누굴까? 그 화두가 되더래요. 누굴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딱 쳤대요. 자기 전생이었대요.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 내 전생에 저렇게 박복했구나. 전생에 저렇게 없이 살고 못 살아서 전생에도 내가 복을 많이 짓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번 생에는 내가 이번 생에 힘들게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는 내가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 법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아유 보살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따님도 건강하길 바라고 그리고 몸에 병고가 많으면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방생도 좀 틈틈이 하셔라 했더니 야, 방생은 오래전부터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도 항상 이와 같이 열심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화계사에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계사를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불자님께서 원래 절에 열심히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쯤에 몸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몸에 병이 왔답니다. 너무나 죽을 듯이 아픈데 병명이 없더래요, 병명이. 그러니까 딱히 병원 가면 큰 이상은 없는데 진짜 몸이 죽을 듯이 아팠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 이러다가 나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 혹시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어요? 어떻게 잘 극복하셨네요. 네, 다행이시네요. 사람 몸 아픈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살님도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화계사까지 거짓말 안 보태서 딱 엎어지면 코 닿는데요. 이렇게 내가 한번 엎어져 보라고 했어요. 집에서 엎어져 봐. 코는 안 닿는다. 내가 이랬는데 예, 스님 우리 집이 저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화계사하고 집이 엄청 가까워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인연이 없으면 절에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하염없이 빌었대요.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절에 다니고 나서 병이 저절로 뚝 떨어졌대요.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병이 저절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열심히 다니면, 절에 병이 낫고 나서 절에 안 다니면 부처님 은혜에 배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진 빚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열심히 다닌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화계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절에 오시는 그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젊은 불자님께서 어머님이 어느 날, 그 몇 개월 전이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배 복부에 뭐가 이렇게 만지면 뭐가 잡히더래요. 혹 같은 게 이렇게 잡히더랍니다. 느낌이 안 좋죠. 나는 이렇게 만지면 나도 잡히는 게 있긴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잡혀요. 예. 저는 이제 살 덩어리가 잡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살 많이 빠졌다고. 예. 근데 어머님이 자꾸 안서 혹이 잡히시더래요. 혹이 잡혀가지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시래요. 예, 그 암이니까. 그 이제 집안 식구들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안 식구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또 이제 딸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화계사 대적광전이라고 있거든요. 화계사 큰 법당 대적광전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 깨끗한 물 한 잔 올리고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관세음 보살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기도를 하다가 평소와 다른, 기도하고 나면 항상 자기는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데 평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가 너무나 특별한 어떤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기도를 마치고 또 앞에 있는 부처님을 바라봤는데, 화계사 대적광전 옆에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세 분이 계시고 옆에 또 보살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그때 부처님 옆에 관세음 보살님이 한 분 서 계세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웃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환상 보는 사람들 많아. 예. 환상을 본 거죠. 관세음 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자기한테 딱 말을 거시더래요. 딱 한마디. 괜찮다 이러시더래요.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따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신기한 행운을, 세 가지의 행운을 얻으셨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원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병원에 들어갈 때 자리가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 많은가 봐요. 가끔 우리 불자님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면 가끔 문병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형 병원은 주차장이 몇 층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야, 도대체 우리나라 아픈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병원에 자리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신기하게 일이 잘 풀려서 자리가 금방 났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병원에 자리에 금방 나가지고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하면서 수술 일정이 너무 많이 밀려 있더래요. 여튼 그런 와중에서 요 어머님이 수술 받기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원래 10시간 수술을 받게 돼 있었대요. 그분도 아주 큰 수술을 받았나 봐요. 10시간 수술 받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10시간 수술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10시간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5시간 만에 끝났대요, 수술이. 너무 수술이 빨리 잘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수술 일정이 빨리 잡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세 번째 행운이에요. 분명히 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로 열어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아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고 근데 지금 나았다고 지금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지금 뭐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매일 기도할 겁니다 하길래 제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방법인데 대비주라고 있어요. 대비주. 대비주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대비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해서 대비주, 대자 대비한 주문이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대만에서 어떤 비방이 내려오냐면 대비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대비수. 예, 대비수. 그러니까 대자 대비 대비에다 물수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물을 깨끗한 물을 갖다 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세 번이나 다섯 번이나 일곱 번이나 스물한 번이나 49번이나 108번.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대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열심히 외운 뒤에 그 물을 아픈 사람이 마실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마시면 그게 특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로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대비주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비수.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도 부처님한테 기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기도 올려서 그 물을 마시면 병자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라. 뭐 이왕 해서 나오면 좋잖아요. 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거나 일이 계속 꼬인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몸에 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병고가 생겨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 예,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해라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 스님께서 절대 자기 법명을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누군지는 어느 스님인지는 이제 법명을 말할 수는 없겠고요. 이상하게 다들 제 이야기 이름은 대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운가 봐요. 이분께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 사찰에서 주지로 계세요. 그래서 아주 불심이 지극하신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행자 생활이라고 알죠? 네.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하면 스님 되기 전까지 행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행자 생활을 10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9년, 10년을 하셨답니다. 행자 생활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고 하니 요 스님께서 그 집안에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셨대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라오시다가 이분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하게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고 해봤더니 심장에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심장병이 어떤 질환인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 심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일상생활하는데도 무리가 올 정도로 그 심장병이 굉장히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직장생활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죽었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 부여잡고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이거 모르겠다. 다 내 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불현이 있었나 봐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십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갔는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몸에 병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승려로 출가는 못하고 행자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었대요. 그렇게 이제 행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스님이 되질 못하고 행자 생활만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행자 생활로 지내면서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 그 아들을 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멀쩡했던 아들이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장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 살던 아들이 머리 깎고 갑자기 산으로 절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속이 얼마나 막 타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셨대요. 그다 아들 때문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어머니가 아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들 걱정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단명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그 평소에 그냥 직장생활 멀쩡히 잘하고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왠지 자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신 것 같은 죄책감 같은 게 밀려오고. 그런데 이분이 출가하시고 나서 매일 절을 하셨대요. 매일 이제 절을 하시면서, 그래도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께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다 내 전생의 업보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절을 올렸는데 하루에 1000배 가까이씩 하셨대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거의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00배씩 하셨대요.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 매일 그냥 뭐 절에서 일 없을 때는 매일 절을 하고 매일 하루에 한 1000배씩 절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매일매일 1000배씩 절을 하는데, 여러분 100일 동안 1000배한 것도 아니고 1000일 동안 1000배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0년을 매일 1000배씩 절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10년이 그렇게 지났을 때 심장병이 나아버렸대요.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지금 건강하세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손을 놓아버렸는데 이게 치료가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난치병이다 했던 병이 다 놓아버리고 다 포기하고 절에 가서 매일 절을 몇 번씩 해서 1000번씩 해서 10년 만에 10년 지나니까 그냥 저절로 심장병이 나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 가피 받은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정식으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사찰에서 이제 주지소임을 보고 계시는데, 저랑 또 친하게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도반이세요. 근데 같이 옛날부터 옆에서 지켜보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딱 그냥 스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뭐 딴짓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절을 안 한대요. 왜 절을 안 할까요? 변했나?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젊을 때야 막 1000배씩 그냥 내리 막 세리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절을 이제 좀 줄이시고, 대신 요새 지장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신대요. 지장경을. 그래서 저랑 그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한방에서 같이 며칠 전에 한방을 같이 쓴 적이 있었는데, 사람 자고 있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혼자 막 지장경을 읽고 있더래요. 사람 자거나 말거나 막 지장경 읽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뭔 민폐냐. 아니 법당 가서 읽든가. 예? 옆에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장경. 그래서 그렇게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아마도 자기 때문에 먼저 마음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고 그렇게 이제 극락을 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으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무런 해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0: 결국 모든 기도는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부산에서 전화 오신 불자님 이야기하면서 딸이 이식수술 받을 때는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큰 창문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시는 환상을 봤고 그 6년 전에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애를 낳니 못 낳니 하는 그럴 때는 무슨 기도하셨다고 했죠? 지장기도 했다. 글쎄 잊어먹었어요? 예, 지장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결국 효과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더 효과가 있냐. 가끔 전화가 자주 와요. 스님 제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라든가 스님 뭐 저 아시는 뭐 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든 한 분이라도 정성껏 간절하게 부르면 효과는 반드시 하나로 다 통하게 됩니다. 네. 예, 아시겠죠?
1: 네.
0: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염불을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불자라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누가 그래요? 스님, 살아가면서 자꾸 요새 자꾸 일이 자꾸 꼬여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1: 네.
0: 아, 내 업장이 내 전생에 지었던 빚이 왔나 보구나. 그 뭘로 풀어야겠어요? 빚 있으면 뭘로 풀어야겠어요?
1: 기도.
0: 기도, 그렇죠. 뜬금없이 대출? 뭐 이러시면 네? 이러시면 또 골치 아파요. 뭘 또 빚을 줬는데 뭘 또 빌려. 기도하고 염불하고. 스님, 저 너무 지금 기도하고 또 복을 지었더니 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일이 잘 풀릴 때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고 스님 저 뭐 할까요? 로또? 뭐 이래버리면 아니 뭐 일 잘 풀린다고 로또 포하고 뭐 그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 네.
0: 다 자기의 선업이고 인연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또 더 열심히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되 달은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진리를 말하되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며 받는 복도 다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재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학가스 드시고 있어요?
0: 안 먹고 왔어.
1: 왜 안 먹었지 우리? 네.
0: 오.
1: 오. 오.
0: 이거 닫아야 되잖아.
1: 멋지네. 무엇이요? 뭐야 한 번 왜 안 왔어? 어우.
0: 아니 문 거슬려야지.
1: 야, 뭐가 뭐가?
2: 스크린 봐요 스크린.
0: 기통차네.
2: 눈을 확 사로잡네.
1: 아, 이 스튜디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세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2: 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관심 모사요.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1: 그러니까 야, 너무 커져가지고.
0: 우리 하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소규모 토크, 스몰 토크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0: 그렇죠. 약간 조금 공간이요. 이게 너무 넓어진 느낌도 나고.

0: 스님은 있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세요?
1: 여긴 잘 골라.
0: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
2: 고르지 말고 일단 얘기.
0: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다 하세요. 내가 하기 전에.
3: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너무 소박하게 살아오던 중의 입장에서

0: 이번엔 정말 특별히 AI와 함께 수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와 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성쌤?
1: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요 우리 스님들 세 명을 모아놓고 네. AI한테 해서 이제 AI가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번 방송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 대 그 AI로서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의 인간인가?
0: AI와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뭐 질문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보려고 이 기획을 한 거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버 준비됐어?
2: 그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1: 그럼 그럼.
2: 인류의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해도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과연 스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0: 저희 AI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2: 제가 오늘의 수다 주제를 제안해도 될까요?
0: 네. 그럼.
1: 그럼 그럼.
2: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자비로운 톤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질문은 그리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 뭔 내용을 말하려고
1: 일단 하는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비롭게 들리진 않아.
0: 아 그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1: 이게 표정이랑 보여야 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뭐예요 지금?
4: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
1: 뭐예요 지금?
4: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5: 당신 뭐야?
6: 교권보호국 감독관.
5: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6: 학교를 특별지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7: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6: 사랑한다잉.
1: 이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0: 요즘 그 아주 핫하다는 참교육 아닙니까 저거?
3: 네.
0: 혹시 보셨어요?
3: 네,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0: 네, 저도.
1: 참교육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머물러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한번 뉴스로도 이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맞죠. 참교육 같은 게 있다.
2: 최근 전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도파민 폭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3: 도파민.
2: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민원 학부모를 법을 넘어서는 촉법적 권한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첫 번째 Y입니다.
3: 그렇죠.
0: 왜 사람들은 참교육에 열광할까? 댓글인가 봐요?
3: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0: 교권 뭐 당장 만들어라.
1: 속이다 시원하다잉.
0: 그렇다잉.
3: 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0: 네. 기강부터 잡고 가야 함 부모도. 네. 이런 이게 댓글인 거죠?
1: 실제 반응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0: 대부분 영상 댓글이 90%가 사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나오네요.
1: 네. 드라마 자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네. 아, 너무 사투리 어장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0: 진심 진심 모드.
1: 그냥 그런 거 볼 때 실제 하지는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듯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이제 참교육 저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쌓여 있는가 그거에 관한 해소하는 영상으로서 저 참교육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0: 유각생님 다 보셨잖아요.
3: 네, 다 봤죠. 근데 저거 실제로 보면 네. 한 회차가 60분인데 한 50분 정도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한데 좁해고 싶어.
0: 인간이니까.
3: 한데 좁해고 싶은데 나머지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저렇게 저 막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0: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내 문화를 아는 사람들만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가 번역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봤는데도 재밌다고 하면은
1: 외국에도 그러면
0: 그런
1: 저런
0: 거
1: 비슷한
0: 보죠.
1: 사례가 있나 보네요.
2: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똑같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하이틴 문화 막 그런 거
1: 맞아요.
2: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막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거는 다 있었어요. 그거 잘 생각을 해 보면
1: 어딜 가나 다 있죠.
2: 어딜 가나 다 있죠.
1: 그러니까
2: 그럼에도
1: 가장
2: 불구하고
1: 공감되는 부분은 대리만족인가요?
0: 그렇죠.
2: 그 연애를 내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영상은 보자냐?
0: 밝히시는
1: 그렇죠.
0: 건가요?
2: 그죠? 나는 모태솔로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1: 그게
2: 수 있어.
1: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2: 그럼요.
0: 뭐 우린 부정당당한가?
2: 아니
0: 부당정정인가?
2: 선동과 날조를 하자고. 아주
1: 알겠어.
2: 지극하게.
0: 왜 진지하지? 갑자기?
2: 제가 출가를 일찍 하는 바람에 연애를 이제 못 해봤지만,
0: 아, 밝힌다, 밝힌다.
2: 글쎄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연애는 끝이 난것 같긴 한데, 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좀 덜해지긴 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맨스 같은 거, 그 신데렐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0: 아,
2: 드라마적으로
0: 맞습니다. 맞아요.
2: 풀어지잖아요. 그런 걸 가만 보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1: 없죠.
2: 없죠. 근데
1: 없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1: 나도 한 번쯤 저렇게.
2: 예, 네, 그렇죠. 옛날에 막 보면은 재벌가와 막 거서 있잖아요.
1: 예, 거서
2: 가난한
1: 그렇지. 가난한
2: 뭐시기요.
1: 신데렐라.
2: 예, 네,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었지만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0: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럽의 그런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있어?
3: 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
0: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3: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훈유권을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0: 그렇구나.
1: 왜 물어봤냐면은 한 20년 전에 영국에 한 3, 4개월 있어봤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그 사회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던가 막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2: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걔들을 진짜 교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드라마에 나와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르고 저 촉법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일 열받았어요. 촉법소년들을 실제 소년교도소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당하는 진짜 무서운 형님들한테 당하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뉘우치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2: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조금 더 두려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회 순종에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0: 스님들은 학창시절에 사고 안 치셨죠?
2: 저도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그냥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은 그 판타

0: 하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는 그런 거책 보러 그냥 땡땡이 차고 학교에 있으면 못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멧돼지 쳐갖고
1: 나온다 그 모습이.
0: 그죠? 그안 맞진 않았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1: 저는 말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0: 말은 잘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죠? 말은 잘 들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꼭 한 손에는 이제 당구대 아니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이제.
2: 대나무. 뿌리.
0: 무엇을 들고 댕기고.
1: 그렇지. 그럼 와이봇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건 사랑에 매였을까요? 아니면은 묵인된
2: 폭력이었을까요?
3: 사랑의 매는 교육이기도 했고 폭력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육과 폭력.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께 맞고 컸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미선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사랑의 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폭력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감정이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좀 휩쓸려서 하는 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네. 좀 세게 하는 친구들은 좀 심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반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중학교 때 얼마나 심했는데.
2: 네, 중고등학교는 되게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맞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서 때린다. 에이.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본보기로 한 명만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무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게 맞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안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님들 또 다른 생각 있어요?
1: 저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스님 계시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많이 키웠잖아요.
2: 아, 네, 맞아요.
1: 다 스님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거쳤던 것 같아요. 한 10명쯤? 근데 맞고 큰 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지 앞가림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맞은 아비 밑에 효자 난다라고 저는 그 말을의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이제 절에서 시킬 수 있는 게 108배, 더 말 안 들으면 뭐 500배, 더 말 안 들으면 3000배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의 체벌 수위를 자꾸 제가 높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이 미워지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기준으로 좀 삼았던 적이 있죠.
2: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준을 어떻게
1: 왜냐면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2: 네네, 맞아요.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요. 네. 와이봇, 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
3: 요즘 시대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물리적인 체벌을 의미하는 사랑의 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훈육의 방식이 체벌보다는 대화나 상담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죠.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일단 사랑이 매냐 훈육이냐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관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님들에 비교해서는 좀 더 어린 세대잖아요. 분명 제가 자랄 때쯤에 뉴스에서 그 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체벌 관련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또 해보면 이게 폭력으로서 교정되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이 맞은 과이긴 하거든요. 뭐 주변적인 상황이 제가 단순히 그 폭력적이고 문

0: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제가 또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막 그런 관계가 익숙하게 하시던 거라서 그냥 저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맞은 거에 가깝고 오히려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교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다.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힘듦을 나한테 인지시켰던 순간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깊게 했던 순간이고 그때 제가 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저한테는 구타는 그냥 익숙한 뭔가 행위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매가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매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훈육으로서 맞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럼 아예 없어지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0: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적인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되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요 방법의 교육이 맞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폭력과 아닌 것,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훈육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폭력이 효과적이었어.
1: 그렇지.
0: 이렇게
1: 그래서
0: 하는 건
1: 제가
0: 아닌 것
1: 알기로는
0: 같아요.
1: 폭력을 쓰지 않고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체벌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뽑기를 시킨다거나 말안 들었을 때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더운데 바깥에서 풀뽑기를 시켰냐? 아동학대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냐?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 걸.
2: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담임,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3: 어제 우리 우진이한테 수학 문제 풀기 시키셨죠?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2: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0: 좀그 부분이 저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정말 요즘 애들은 어떤지는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1: 맞아요.
0: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시켰어 하고 이러는 거죠. 그말 자체가 일단 어른의 지시를 이행하긴 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지를 않았어요.
1: 맞아요. 선생님이 그럴 만했으니까 시키지 이렇게 하는 거나.
0: 실제로 이게 너무했다라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기억에
1: 폭행.
0: 선생님이 쓰레빠를 벗어서 알을 빰따구로 올린 거예요. 너무 발토가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체벌이 아니고 모욕감을 애가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매도 아니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뺨을 때린다니 이 정도 수준이 가니까 어머니가 화를 못 찾아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오는 거죠.
1: 그렇죠.
0: 민원이 항의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약간 묵인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는 이런 내가 부모였어도 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더 약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 가깝지 이게 학교에서
1: 네.
0: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4: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학부모가 새로 이제 저기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경찰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해야죠. 근데 이거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참교육 할 때 그 주인공 김무열이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자기 자녀를 아동학대한 걸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똑같이 참교육을 하게 돼요.
1: 아, 역으로?
4: 역으로. 그래서 좀 시원하긴 했지만은.
3: 네, 무슨 일이세요?
5: 그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냥 깨우면 되죠?
5: 자는 것도 학생의 자유인데 이걸 제가 침해해도 될까요?
3: 제가 허락할게요. 그냥 깨우세요.
5: 알겠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3: 그럼 옆자꾸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5: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자존감 떨어지면.
3: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비꿈 치세요.
2: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6: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7: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6: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님들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수업 중에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퇴학 처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1: 저는 X입니다. 두 분은 O를 드시고.
0: 아니, 사실 이렇게 들고 싶게 하거든요.
1: 맞아,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4: 예, 전 이렇게 확실히.
0: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예, 51%로 이만큼.
4: 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일단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퇴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촉법 소년들이 한 그 폭력이나 이런 행태를 결국에는 소년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생들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노동과 그 체벌을 병행한 그런 다른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지장경, 시황생칠경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악신이 아니다. 그 사후세계부터 77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을 비롯한 시왕들이 그 길목에서 그 망자들의 선악업을 판결을 내리고 악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 보낸단 말이죠. 화탕지옥이 됐든 검수도산 뭐 지옥이 됐든 그런 지옥의 기능은 그 지옥 고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 철학에도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혼에 들러붙는다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악업이 지옥고를 겪어야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기능은 세탁기. 네,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의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염라대왕도 또한 나중에 어느 세대에 성불할 것이다라고 이제 과거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체벌 수위를 가진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이 제도의 내용이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은 격리시켜서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일단 저는 천반 이거를 보면은 오를 일단 한 이유가 일단 저 단순하게 저 장면만 보고 그냥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퇴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거라서
8: 그렇죠.
0: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 이제

0: 더 이상 나오지 마잖아요.
1: 네.
0: 그렇게까지면 그냥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OX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라고 되는 거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때리는 순간,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는 이미 요거는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범죄라면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가깝다.
1: 선을 넘었다.
0: 그거에 관한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퇴학이라고 하는 것에 O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더 있었느냐. 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X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때린 순간부터 특히 저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것까지는
1: 괜찮아.
0: 괜찮아요. 참회해요. 때리는 거는 또 당장 나가. 요 수준까지로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행사를 교사가 했든 학생이
1: 학생이
0: 했든
1: 했든.
0: 이걸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X라고 하신 분은
1: 오,
0: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진행까지.
2: 아니, 사실은 저도 지영 선생님 의견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끝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건 맞지만, X라고 들은 이유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0: 감정
2: 전에,
0: 조절이 힘들
2: 그렇죠.
0: 것이다. 근데 방금 전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고3인데, 그렇잖아요. 나 고3이면은
1: 고3이었어요?
2: 네.
0: 고3이라고
2: 네.
0: 그랬어요. 그러면
1: 그렇구나.
0: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나이거든요.
2: 그렇죠.
0: 사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고3인데
2: 그러니까 저는
0: 그랬다라고
2: 이제
0: 하는
2: 이거
0: 게.
2: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그 3교육에도 저도 에피소드는 다 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게
1: 맞아요.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3이 한 행동이면 저도 무조건 오후를 했을 것 같아요. 퇴학이 맞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엔 사실 초등학생 되면 등치도 커지고
1: 맞아요.
2: 폭력을 다
0: 아니,
2: 행사하거든요.
0: 아까 그 친구는 교사처럼 생겼어요.
2: 그러니까
0: 이렇게 말하면 조금
2: 고3이
0: 모순이
2: 하는 건
0: 하긴 한데.
2: 맞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만약에 6학년이나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학년이잖아요,
1: 네,
2: 사실은.
1: 맞아요.
2: 근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퇴학을 줘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행동에 영원히 꼬리표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퇴학은 조금 무리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
0: 그
2: 번으로
0: 말도
2: 해보고.
0: 맞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예전에는 그런 성장이 크지 않아서
1: 맞아요.
2: 선생님보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생육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등치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선생님을 압도하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뭘 핸드폰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서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왜소하다면 더.
1: 맞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 저 같은 사람.
2: 그럴 수도 있죠.
1: 나
2: 힘으로
1: 교사,
2: 안
1: 난
2: 되면.
1: 못해, 그러면.
3: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4: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일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3: 이 비극적인 사건, 악질적인 학부모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2: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시스템의 부재가 좀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0: 저는 시스템보다는 약간 그 인간의 문제 쪽으로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얘가 잘못했냐? 아니면 얘가 잘못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가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은 늦춰도 된다.
2: 그건
0: 이런
2: 아니죠.
0: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호 못한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SNS라든가
1: 텔레그램이나 막 이런 것들
0: 하는 것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연락하려면 복잡해서 어려웠어.
2: 찾아가야지.
0: 애초에 그 대상자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대 그 선생님도 우리를 만나러 와야 돼, 학부모한테. 그렇죠? 이거 막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3: 그러니까요.
0: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띡 해가지고 또 사진 공유 띡 하고 영상. 이 업무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눈에,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 창구가 너무 학부모와 그 교사 간에, 선생님 간에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하게 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측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1: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0: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부모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제도적으로.
1: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봐요.
0: 저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1: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와이봇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4: 알려드릴게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 87%가 넘네요.
2: 소란 거부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가 74%, 74.8%.
1: 학부모 악성 민원 협박이 56%. 예전에 누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선생님? 그거 유치원 선생님 일상을
2: 우리 한 번씩 봤잖아요. 그거.
1: 저희 그 불자님들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똑같다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명감으로 왔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틀린 거 빗금 치셨어요? 빗금 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점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혹시
1: 그래요. 좀 전에 제가
2: 학생들 앞에 나와가지고 칠판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키셨어요? 학생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낮아지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0: 이제 제 속가에 계시는 형님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교사인데
1: 그 죄송한 말 끊어주세요. 스님 어렸을 때 때렸던 그 형님이요?
0: 그렇죠.
2: 형님 한 분이시잖아요.
1: 교사를 하신다고요?
0: 그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딱 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가 사과해라.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 이제 당신이 교사로서 애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 경험을 시켜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서 사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걸 내가 사과하고 내가 책임지는 요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책만 수업을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어느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결성했던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장애가 한번 겪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 당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참 학부모가 너무하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사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한테만 자비롭고 내 아이한테만 뭔가 베풀고 내 아이한테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혜 또는 자비로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불교식 평화라고 하는 것은 타인한테도 이 범위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2: 맞아요.
0: 선생님도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식, 불교로서 이제 추구하는 일종의 방향성인데 우리 아이한테만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안 좋은 영향은 돌아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신이 굉장히 반성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교권 침해 이야기, 그 시스템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것 같아요.
3: 그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6: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7: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5: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3: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의견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뭐 저기 격리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은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방편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잊어버려야 되지 않은 근본은 결국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빛자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러면은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남이 처한 곤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내 자식, 남의 자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업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고생은 내가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해진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나도 남도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수지 맞는 일이고 화가 나고 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가 내 입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도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남 자식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의 부모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교장 선생님도 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저도 공감합니다.
0: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내부에서 가장 교육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좀 참회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참회하는

0: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것을 참회했다 말할 수 있는가? 참회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심으로 나의 행위를 뇌우치는 것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3000배 해라고 했는데 참회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예. 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벌을 줘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강도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이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애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른으로 확장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회를 하여야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스스로 불교도로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1: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분 얘기에 다 공감이 되고,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업중생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0: 아이.
1: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될수 있나 했는데 그 생각이 조금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 드세요. 왜냐하면 사회 일원인 저희 같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불교적인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린이 목회 있으니까 이때부터 조금 아이들한테 뭐 얘기 들었으면 자비나 참회나 이런 것들 상대방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불자님들이든 아니면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 좀더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학부모도 좀더 마음 편안히 우리 선생님들을 막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도리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0: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해야 돼.
1: 아, 그래요?
0: 한쪽만 고생하면 안
1: 아니,
0: 돼요.
1: 다 하죠. 따뜻하게 하지.
0: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 선생님한테도 따뜻하게 잘 거석해야지. 우리 아이기만 품으면 쓰는가?
1: 맞아요, 이게.
0: 그죠?
1: 자, 우리 함께한 AI 소감은, 예, 와이봇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봇 어땠어, 오늘?
2: 이번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교육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관점부터 세계적인 사례와 시대적 변화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0: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춰야 되는데.
1: 고만해 질문.
0: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여기 마주치는 이것이 또 질문으로네.
1: 자, 와이봇 소감까지 잘 들었네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송을 좀더 유익하고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마 와이봇도 더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하반야 AI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 고생하셨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네.

남의 잘못을 보고 항상 애를 태우는 사람은 그의 번뇌는 자라지만 번뇌의 소멸은 멀어진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안 밝혀져 있는 내용들 지금 모색해보고 있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바달타의 문제에서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을 주장한 두타지엘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하게 됐다더라. 결국은 제바달타는 저 주장을 가지고 실패했는데 마하가섭은 됐다더라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논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주장으로서 부처님의 관점이 이런 게 맞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오법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한번 간략하게 더 한번 볼게요. 분소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누덕누덕 키운 거고 최하급에 오시고 그 당시에는 시대적 정신하고 지금 안 맞았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나 이런 거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께서 한 20년 뒤쯤에 깨닫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할절이로다가 이제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율장의 의건도라고 하는 옷에 대한 항목이라고 하는 데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걸식은 공양청을 금지시켜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었고 부처님 반응은 뭐였냐면 제바달타가 저 오법을 주장했을 때 분소위로 다 통일하고 할절을

는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분소위를 입고 싶은 사람은 분소위를 입어도 된다. 하지만 할절을 입고 싶은 사람은 할절을 입어도 된다였었어요. 부처님의 관점은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식과 관련해서도 걸식으로 통일하고 공양청을 없애지요. 공양청이 제안은 저는 제일 논점의 큰 핵심은 공양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탁 집어서 공양청. 이거 평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평등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합숙하는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 걸식의 논점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양청과 걸식의 논점. 그래서 제보달따가 이제 걸식을 주장을 하고 탁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부처님 똑같은 논점을 펴세요. 탁발이 편한 사람은 탁발해도 된다. 하지만 공양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양청을 받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의 금지식 이런 것들은 금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유하고 어떻게 보면 요플레, 요거트 계열, 그다음에 뭐 치즈 이런 거 약간 그 당시에도 그냥 비싼 거였어요. 우유는 비싼 건 아닌데 우유를 왜 금지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우유는 송아지 몫이다. 젖소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우유를 자꾸 사람들이 먹으면 송아지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선호하는 음식, 농경문화가 유목문화가 발전한 상태에서 우유나 이런 우유를 농축시킨 음식은 지금도 농축시킨 건 비싸요. 요거트라든가 치즈는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유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비싼 음식, 약간 사치품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젖소, 그러니까 송아지의 몫을 내가 아사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달라요. 성립되는 걸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 계속 주장되는 부분인데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비구는 다섯 가지를 먹어야 된다. 율장에 보면 첫 번째가 고기입니다. 고기, 밥, 고기, 생선, 밥. 밥, 죽, 마른 밥이에요. 마른 밥, 걸량이라고 나오는 거. 이게 다섯 가지예요. 이거 초기부터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그냥 먹는 거고 그다음에 북방불교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원 경제가 갖춰지고 사원 안에서 어느 정도 사원이 커지면 거기서 밥을 해먹는 구조 속에서 대승불교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그다음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농경문화로 바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유목문화였다니까. 그래서 고기가 흔하다니까. 그래서 고기에 대한 저항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아침이고 죽은 아침에 잠깐 먹는 거 지금도 오늘날도 큰 절에 가면 아침에 죽 나오고 그다음에 마른 밥은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할 때 그러니까 탁발 불가 지역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선식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걸 좀 갖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먹고 이러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럼 뭐 굶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 마을에서 마을을 한 3일을 넘어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마 예전에 다 이렇게 했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권량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게 자비에 대한 생각인지 뭔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잘 안 나와. 왜 금지하라고 했는지. 그런데 저게 과연 가능하기는 했겠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걸식과 이 고기 먹지 마라가 충돌해요. 탁발은 내가 선택해서 음식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오늘날 절에서 뭐 고기를 안 쓰고 무슨 뭐 저거 뭐야 오신채를 안 쓰네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나오는 거는 원주 스님이 사오니까 거기서 배제를 시키는 거고 탁발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자기 먹을 거를 우선적으로 수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불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불고기를 주지. 그러면 이중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되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얘네 자취도 했었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것들 자취했던 거 아니야? 자취 문화가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 나옵니다. 부처님 당대에 불교성단의 자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걸 주목했다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탁발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불교 승단은 전부 다 그 룰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정신으로. 근데 부처님 당대에 벌써 취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차 결집 때 오백지법이라고 하는 1차 결집에 대한 문헌을 보면 굴레 결집과 구례 결집이 분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절 안에서 밥을 따로 해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밖에 나가서 탁발로 받아만 와야 되느냐에 대한 논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직후에 터졌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에 터졌다는 얘기는 부처님 제세 시에 그것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읽을 때 약간 차이들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그 배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예를 들면 춘향전이나 우리가 흥부전 볼 때 이게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주걱으로 싸대기 맞았어. 흥부가 놀부 부인한테 싸대기 맞았어. 그러면 그걸 볼때기에 그걸 뜯어먹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약하면 이게 띄엄띄엄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생활사를 아는 게 사실은 이 율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승불교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같이 대승불교 계율의 아이콘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신 데는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는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후대의 기록들에 보면 부처님 당대에 7층 건물이라고 나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절을 지었던 이유는 사위성 쪽이 새로운 신흥 이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뭔가 큰 건축을 짓는 거는 그만큼의 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저술로는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죽은 뒤에나 빛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진울 스님 당대에 고생하셨죠. 진울 스님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빛을 점점 이렇게 발하는 거죠.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요 완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효과를 보는 거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신흥 종교지만 신흥 종교, 신흥 명상, 신흥 수행 체계지만 확실하게 대단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스님들 입장에서 자 중림정사 대나무 집에서 살 건가 기원정사에서 살 건가 야 이거 여인숙에서 살래 오성급에서 살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지금도 그런 주처 논쟁이 있어요. 한국불교 조계종 안에서 시골에 힘들게 사시는 스님도 있고 좀 편한 절 그러니까 시골절이라고 다 힘드는 거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오래된 절에 산다고 다 건물이 낙후된 거 아니야. 언제 리모델링 했느냐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천년 고찰에도 아무 관계 없어. 템플스테이 이번에 새로 지었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추천 논쟁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들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걸 그냥 스님들에서 보면 개인 화장실 쉽게 말하면 점점 원룸화되죠. 절이 점점 원룸화돼.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정사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템플스테이가 대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큰 방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 거기서 약간 수련대회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는 돈 들여가지고 전부 다 쪽방으로 다 바꿨죠. 왜? 그런 대방에서 같이 있는 거를 원치 않아. 더 싸게 해줄게.
됐습니다를 줬습니다.

저쪽에서 한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공용 화장실 밖에 나가서,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러면 화장실을 안 해놓으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냥 지불하겠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민들도 똑같아.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점점. 단절로. 단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천 논쟁을 평준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는 기원정사에 있고 누구는 중심정사에 있지 말고 그냥 다 노천에서 노숙해. 그리고 다 그냥 앉아. 눕지 말고 그냥 다 앉아. 앉아서 자는 거다. 무조건 창자불화야. 그럼 됐지. 누우니까 자꾸 뭐 아유 뭐 풀자리가 몸에 배요 뭐 이런 필요 없어. 다 앉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요 상황들을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논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생각하고 난 뒤에는, 한참 읽고 난 뒤에는, 아, 그래서 불교가 발전했구나. 부처님이 타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건 하향평준화예요. 일종의. 맨 최저에 싹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최저임금을 그냥 전 국민이 최저임금만 받아. 지금 재받았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뭔 성과급이야. 그냥 다 때려 넣어. 다 그냥 최저임금. 200으로. 전 국민 200. 그 대신에 복지를 좀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빠집니다. 내가 굳이 왜, 이러면서 다 나가요. 부처님은 어떤 거냐면, 이게 성과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성과급, 인센티브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에 후발 주제. 지금은 전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장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세계 종교 중에서 오래된 종교예요. 맞지. 기독교보다 500년 빠르고 공자보다도 빨라. 유교보다도 빨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종교. 이슬람은 뭐보다 한참 1000년이나 우리보다 1000년도 느린 거고. 그러니까 훨씬 빨라. 그래서 전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당대 불교는 신흥이죠. 신흥이죠. 신흥의 입장에서는 효율을 강조하고 능률을 높여야 돼. 그래야 전통 있는 집단을 추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그러면 뭐하러 이걸 하냐? 전통 있는 대로 가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걸 해. 그러면 전통 있는 집을 가겠지. 새로운 쪽은 거기에 뭘 넣든지 간에 뭐 향도 좀 넣어보고 멋도 좀 넣어보고 어떻게 볶아도 보고 어디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이러면서 뭔가를 해서 하나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능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제바달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저것은 제바달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저렇게 되면 불교가 망해요. 망해요. 그러면 왜 마하가섭은 됐느냐? 부처님 돌아가신 거야. 이게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있고, 자, 이 파승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바달따가 결국, 바이샬리의 바지족, 그런 쪽 사람들을 데리고, 한 500명을 데리고, 이탈해버려요. 이탈해버리니까 사리불목건련이 파견이 돼서 그 세력이 정리가 됩니다. 사리불목건련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빈하야에 보면 애매하게 쓰여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목건련이 그냥 가서 제바달따를 깨면 되는데, 제바달따가 잠든 후에 제바달따 문도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뭔가 조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뭔가는 있었어. 한 칼은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예봉을 피하거든. 그래서 데려와.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제바달따는 이제 자기 세력도 없어졌고 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 독립했는데 부도가 났지.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영축산에서 큰 돌을 던져서 부처님에게 던졌고 그 파편이 오른쪽 다리가 찢어져서 상처를 입게 됐다. 저번에는 제가 발가락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율장의 기록들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부처님 몸에 상처가 난다는 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파편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나면 안 돼. 그거는 의도된 거에 의해서 부처님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편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에 의해서 오른쪽 다리가 찢어 상처를 입게 됐고 다리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크게 다쳤어. 뒤에 나오는 기록들하고 약간 달라. 네, 좀 크게 다쳤어. 그래서 부탁해서 하나님에게 조달의 일은 삼보와 무관하다고 신도들에게 고지해라.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고지해라.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당신이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할 때 이제 아난이 전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바달달을 칭찬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제바달달가 이를 듣고 이제 마지막 역전을 노립니다. 그게 아사세왕, 지금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 태자라고 되어 있는데 왕자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태자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왕자고 왕이 서열 순위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에게 알려진 왕자는 아사세하고 무에 둘이 있었고 몰라 더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지워지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사세에게 가서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얘기를 해요. 당신 아버지는 덕이 있어서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몇 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럼 부처님이 72세면 최소한 72세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느냐. 정변의 목적이 그냥 빨리 올라가기 위한 거는 가능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살고 여자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불일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사세하고 친해요. 제바달달은 아사세하고 친했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아사세를 이용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제끼고 나는 부처님을 제끼고 서로 하나씩 장악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신왕과 신불이 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아사세가 먼저 정변을 일으켜서 부왕을 유폐시켜. 그리고 위제의 부인이 석방하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왕은 놀라고 두려워해서 평상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건 아니고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아사세를 불교가 나중에 아사세가 불교로 전향하면서 불교에 막대한 후원을 합니다. 그게 1차 결집의 후원자가 아사세예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였다를 적기가 애매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빈비사랑 죽을 때 보면 참 그 너무너무 슬프다니까. 저는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자기가 유폐가 돼 있는데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의욕 상실이 돼야 빨리 죽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세가 뭐라고 했냐면 창문을 나무로 다 막아버리고 아버지의 무릎을 꺾어라.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결국은 굶어 죽어요. 유폐된 데에서 굶어 죽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라왕이 배가 고프니까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북구로주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북구로주는 그런 풍요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원이. 그래서 북구로주의 다문천왕, 북방 다문천왕의 무릎에서 태어났다. 신들은 이런 데서 태어나.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위제의 부인이 이제 음식 넣어줬다 얘기도 있고, 위제의 부인이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저렇게 죽고 그것도 내 자식이 지금 남편을 죽이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그게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관무량수경 서분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을 낳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특히 저런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자, 남편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잖아 지금. 내 배로 낸 내 자식이잖아. 어디를 선택할래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게 딱 걸려버리면

아, 이게 선택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궁의 여자가 왕의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어? 자, 자식을 선택해야 될 부분이 더 크잖아, 사실은. 쉽지 않지. 그냥 누가 생각해봐도 이게 쉽지 않지. 그래,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나와 내 남편을 다 함께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안 되고 극락에 가시면 됩니다. 판을 바꿔서 새로운 판을 까시지요. 그게 관무량수경입니다. 그 스토리가. 아, 여기서는 원결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쪽으로 가시면 거기서는 리셋되기 때문에 다 따로 따로 따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관무량수경이야.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왕은 죽었고 빈비사라왕은 죽었고 빈비사라왕이 죽은 뒤에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망가바 이게 코끼리예요. 아사세의 코끼리입니다. 아사세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부처님 시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엄청난 증거거든요. 망가바라는 코끼리를 술 취하게 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게 왕사성의 기적이에요.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술 취한 코끼리를 통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손을 딱 들어서 그 코끼리를 조복시켰다. 그게 왕사성이 8대 성지가 되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패를 하니까 아사세 왕이 급격하게 돌아섭니다. 제바달타로부터. 왜? 나는 다 얻었고 너는 얻은 게 없고. 그래서 마지막 줄인 아사세를 놓치면서 제바달타가 결국 죽게 되는. 그렇게 그 제바달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증일아함경에도 나옵니다. 아함경에도 나옵니다. 파승가 이후 사리불과 목건년이 제바달타가 잠든 후에 제바달타의 문도도 잠든 후에가 자꾸 나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조금 석연치 않은 거예요. 데려갔대. 똑같아요. 제바달타는 붕괴하고 이것이 첫 번째 역죄를 범한 것이다. 이제 부처님을 시해야겠다. 막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제바달타가 아사세에게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했다. 아사세가 부왕을 유폐시키는 것까지만 나온다. 그런데 그 뒤에 제바달타가 직접 기사골산에서 큰 돌을 들어서 부따에게 던지고 파편에 의해서 부따의 발이 상처를 입었다. 오래된 기록들은 부처님 발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오고 뒤에 후대의 기록들에는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와. 그래서 아 이게 축소를 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검고 난폭한 코끼리. 아까는 코끼리 이름이 나옵니다. 코끼리 이름이 망가바라고 나와. 망가바라고. 근데 이런 이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는 흑상 큰 코끼리 검고 큰 코끼리. 어떤 것 같아? 술 취하게 해서 부따를 시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아사세 왕이 뉘우치고 마음을 바꿨다. 뉘우친 건 아니에요. 제바달타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세 왕은 언제 되돌아가느냐? 부처님에게 되돌아가느냐? 그것은 훨씬 뒤에 지박하가 끌어들여요. 불교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전향을 해요. 그때 아사세 왕이 왜 지박하에 의해서 부처님에 가냐면 아버지를 자기는 왕위에 오를 때 너무 막 이렇게 좌우를 못 보고 아버지를 죽이는 것까지 밀어붙였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정변을 일으킨 상황에서는 왕조 국가에서 정변을 일으키면 죽느냐 사느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 내 지위가 굳건해진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올라오죠. 이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한 건가 이 죄책감이 그 인간이면 당연하겠지. 그때 지박하가 그런 부처님한테 가시죠.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는 않아. 더 이상 제바달타는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값이 나와요. 제바달타가 이 뒤에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후대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후대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지금 왕사성이에요. 여기는 지금 장소가 왕.

방사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위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 제바달타가 부처님 사위성에 계셨는데 제바달타가 잘못했다고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와요. 그리고 손톱 밑에 독을 이렇게 발라 갖고 온대. 그래서 부처님을 만지면서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를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긁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독을 묻히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에 빠졌다라고 나오는데 그 자리도 내가 가봤거든. 그 자리도. 그런데 왜 하필 사위성이냐는 거지. 산채로 지옥에 간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설정이 사위성이에요. 거기가 늪지대가 많아서 그래 사실은. 늪지대가 많아서 땅에 빠져서 아니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늪 같은 거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죽는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차바라문녀나 뭐 이렇게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 같다라는 설정 값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리고 요거는 후대 기록이고 조기소 사건이 벌어졌으면 왕사성 안에서 끝나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기록은 뭐냐면 환계하고 더 이상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끊고 독립해서 그냥 가버렸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보면 중국에서 법현스님 법현의 불국기 정확한 공식 명칭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서역기 자은전 이게 현장스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정의 남해기기 내법전 같은 의정의 문헌들도 의정이 번역할 때 뭐 주석 쓰고 이런 문헌들에서도 제바달타 교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와. 그런데 그들은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인데 여기까지 모셨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별파를 만들었다. 그들이 갔을 때 그 집단이 존속하고 있었대. 그리고 저 왕사성 쪽에 가면 지금도 제바달타 스톤하우스 이래가지고 제바달타와 관련된 기록 유적이 남아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완전히 뭐 좀 이탈한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어. 그리고 제바달타가 어떻게 아사세왕을 꼬드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사세왕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세왕에게 뭔가를 부추겨서 아사세왕을 넘어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했었던 게 아사세라고 하는 이름이 번역하면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사세왕의 다른 이름이 바라유지인데 이게 절지야, 절지. 절지, 무지.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절지.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비틀어졌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해줘. 네가 왜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아사세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죽였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선도 정토종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향적사의 선도 당나라 스님이에요. 과무량수경 소에서 나옵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는 많은데 제일 이 양반이 잘 정리해놨어. 왜냐하면 정토종을 당신이 하니까 파편적으로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빈비사랑이 자식이 없어서 상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점쟁이한테 점을 봤더니 점개가 산, 그게 어디냐면 비브라산, 왕사성 인근에 있는 비브라산에 한 수행자가 있는데 3년 뒤에 명을 마치고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저 관련된 전승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랑이 덕이 너무 높아서 아들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같은 정도의 레벨급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지. 뭐 브라질 축구팀이야. 그러면 손흥민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급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언간한 우리 한국 선수로는 그쪽의 대표팀으로 못 들어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 발을 내밀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아사세왕보다 내가 보기에는 무예가 더 나이가 많거든, 분명히. 전승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예가 있는데 왜저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무예가 존재했는데도 저 얘기가 나온다면 무예는 약간 반개였을 수도 있어요. 약간 홍길동 느낌? 홍길동 느낌? 뭐 이랬을 수도 있어. 신분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년 뒤에나 된대. 그러니까 자식을 빨리 보고 싶어서 빈비사랑은 아들을 빨리 얻으려는 욕심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객을 보내서 선인을 암살했다. 그런데 선인이 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한다. 내가 왜 죽는지, 야, 이거 뭐야? 왜, 나 같은 이런, 쉽게 말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암살이 들어와? 이게. 야, 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나를 암살해?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빈비사라왕의 자식이 되면 왕을 죽이겠다고 원을 세우고 죽었대. 내가 씨 저놈 자식이 돼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사세가 위제의 부인에게 잉태되자 이제 임신이 된 거야. 딱 사람을 죽이니까 임신이 됐다. 이거 되게 무서워요. 좀 생각해 보면 이야기이기도 한데 되게 무서워. 잉태되자 점쟁이 상사는 점쟁이야. 아까 저기 상사 흉함을 예언하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야. 태어나지 않은 원수. 태어나지 않은 원수. 그래서 위제의 부인은 빈비사라에게 닥칠 위해를 생각하여 아사세가 탄생할 때 고의로 누각에서 던져버렸대. 누구 생각나? 궁예. 궁예 꾸는 스토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궁예인가요? 근데 얘는 그렇게 던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진 거지. 지금 누각에서 던지니까. 예, 인도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 인도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고층 누각 만드는 게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떨어뜨려 죽임을 시도한다. 그러나 아사세는 손가락만을 다친 것으로 명을 구하게 되고 결국 천운으로 받아들여 양육한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그렇게만 썼지만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가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자지러지게 울었고 빈비사라왕이 인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애가 거기 밑에서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를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당신을 해친다고 해서 내가 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나중에 죽는 한이 있어도 애는 살리겠다. 라고 빈비사랑이 얘기했대. 그러니까 둘다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점쟁이 말 믿고 지금 태어난 내 아들을 죽이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 됐대. 미생원이 됐대. 그리고 아사세는 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왜 나는 손가락이 이렇게 좀 자빠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러졌는데 제대로 못 붙이니까 좀 이렇게 어긋나겠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재받았다가 와가지고, 손가락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살살 바람을 넣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게 가당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 죽였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6년 동안 지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사세 입장에서는 왕조 국가에서 정변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정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왕자인데.

굳이 뭐 한다고? 아니 거기다 올인을 해. 아 그냥 살아도 되잖아. 살아도 편해. 근데 내가 왜 그걸 가진 거를 다 해서 올인을 하지?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죽는 상황이 되고 왕은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왕자가 제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쉽게 못 제껴. 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사건으로 과연 정변을 일으켰을까? 또 다른 어떠한 갈등 구조, 그러니까 빈비사라왕과 아사세왕의 갈등 구조가 존재했던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만 불교 전적에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왜? 불교가 관심이 있는 거는 역사가 아니고 제바달타에 의해서 부추겨져서 아사세가 넘어갔다가 관점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만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갈등 구조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위험한 거지. 그때 올인을 하고 나오는 거지. 왕자가 뭐하러 아버지를 상대로 올인을 해.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바달타가 아사세를 부추긴 동인이라고 불교 기록들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세가 원래 조금 생각이 있다가 저걸 해가지고 기폭제가 돼서 딱 해서 제껴버렸대. 그리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샥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왕이 잡히는 좀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부처님의 이 제바달타 사건이 부처님에게 비극인 이유는 파승가도 있지만 파법륜승이라고 하는 논점도 있지만 부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한 후원자였었던 빈비사라왕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코살라우게 파사이왕은 그렇게 신심 있는 왕은 아니야. 약간 사짜, 그대? 그런데 빈비사라왕이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 이게 불교사적으로는 엄청난 논점이 됩니다. 그러면 빈비사라왕이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후원한 그 공덕은 뭔가요? 라고 하는 게 되고, 또 아사세 왕이 나중에 또 불교 쪽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사세를 공격하지도 못하겠고 빈비사라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한쪽은 불교랑 안 친하면 너승 하면 되는데 아 이거 미치겠네. 양쪽 다인데 아버지를 죽여버렸네 얘가. 그래서 나오는 게 방면에 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래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한 방식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승단이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빈비사라왕은 부끄러주에 태어나 있어. 부끄러주. 내가 저런 양반들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부끄러주에 있는 또 한 분의 대표적인 분 빈두루 존자죠. 그래서 빈비사라왕이랑 뭐 가끔 만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 중에서 구가리 얘기를 조금, 그러니까 제바달타의 조력자들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요 상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헐뜯어야 할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헐뜯는 자는 입으로 거듭 죄악을 짓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태어난 것은 다시 소멸되고 소멸된 것은 이윽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생명과 소멸의 이원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 영원한 법열의 세계인 니르바나가 있다.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 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1: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재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저는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 우리들이?
2: 예, 우리 안 됐네.
1: 곧 그럴 날이 오겠죠. 예,
2: 미안합니다.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3: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1: 네.
3: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4: 사람아 내 시당초 외면할
5: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뭇 다른 주제 선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 명성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어떤 스타일로 할까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침 법상도 아니고 테이블이라고 해서 법사 스님의 스타일 따라 달릴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교수 스타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선명상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습니다. 선이 그대로 명상일까? 선 따로이고 명상 따로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제가 정확해야 우리도 정확하게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은 본래 선날을 줄여서 선이라고 한 거죠. 한문으로는 텃 닦을 선자입니다. 어떤 털을 닦아서 그곳에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건가, 어떤 털을 닦아서 어떤 집을 지어서 어떤 공간에 내가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지미 경전상 드러나는 선은 선나이죠. 화엄경이나 원각

성경을 기준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그 중에 선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나.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유수,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찰, 찾아서 살핀다라고. 이 선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말하기를 관심밀법이 종섭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접는다 그러죠. 최고의 수행은 바로 선나관, 마음을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명칭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하는 거죠. 고불고전은 사유한다, 관찰한다, 심찰한다 라고 했을 때 대상이 마음입니다. 차명상, 극기명상, 무엇을 명상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죠.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명상이 뭘까요? 명상은 인도말이 아니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선나를 사유수라고 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선이냐 명상이냐, 선이건 명상이냐, 선과 명상은 같느냐 다르느냐, 이런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죠. 명자라고 하는 것은 갑머리, 한문으로. 그 밑에 날일자가 있어. 그 밑에 육자 혹은 구멍 혈자가 있어. 뒤집어 썼다 해라. 뒤집어 씌워버렸다. 무엇을? 밝은 태양을 뒤집어 씌워버렸다. 어둡단 말 아니야. 그 명칭은 어둘 명자. 차라리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스님들처럼 차라리 석굴에 들어갔어. 아예 빛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유한단 말이야. 명상은 그런 의미를 갖거든. 사변적으로 사시다가, 현실적으로 사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국가, 사회, 가족,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정리하는 게 바로 정신적으로 수행하는 선, 명상인 거죠. 본명선나는 사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찾아서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명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 깊숙이, 아주 깊숙이. 따라서 분명히 대상이 있단 말이야. 사유한다. 뭘 사유할 거냐? 빛이 차단된 그 공간 속에서, 스님들처럼 토굴 속에서, 달마 대사처럼 소림의 석굴에서 사유한다, 심찰한다. 무엇을 하느냐? 명칭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것도 심각하게 급기야 식음을 참배하고 혼자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식음을 참배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의 구성 요체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엉망진창이 된 이 마음을 고요해로 옮겨놓기 위한

그것이 선이고 명상인 거죠. 용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만 냉혹하게 담대한 채 사유하시는 것입니다. 명칭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선의 의미와 명상의 의미,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다. 대상,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상대해서. 부처님은 무엇을 사유하는지 명상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불고조가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가 한 번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야. 천하의 선지식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어. 무엇을 사유하는지 무엇을 명상하는지 바뀐 적이 없어.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흔히 쉽게 설명한다고 괴롭다, 왜 괴로움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사유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로 기쁘면 내 왜 이렇게 기쁘지 생각한다. 상대적이니까. 그건 여섯갑초거든. 돌로 잔디를 눌러놓은 것 똑같아서 또 비집고 나와. 잠시 내가 정리해놓으면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인과관계 속에서 그는 비집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쥐는 쥐를 타격해야 되거든. 기쁜 마음, 슬픈 마음이 말이야. 그 쥐는 쥐가 어디냐 이래. 괴롭다, 왜 괴롭지? 그걸 추적하는 게 아니죠. 괴롭고 슬픈 마음에 쥐는 쥐가 있으니 손가락 다섯 개에 한 손가락이 아프다. 당연히 아프죠. 팔목이 없어져 버리면 손가락 아프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눈 아프고 귀 안 들리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불고조가 천하의 선지식이 사유하는 대상, 명상하는 대상이 한번 주체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화엄경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유 일 대경하니 여기에 장대한 경전 하나 있으니 량동 삼천계라 그 량의 삼천대천 세계와 같다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보다 더 크다 이 말 아니야? 최후 일진 내고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아주 적은 뒷걸 속에 있다. 일체진 여기니라 모든 곳에 다 있다. 미진 속에 그 경전이 있다. 그 장대한 경전 말. 여기서 말하는 그 경전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크기가 삼천대천 세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가. 보여지는 것 중에 입자가 적은 것이 물이라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 아무리 막아도 막아도 이놈은 빠져나가. 공기가 입자가 크다라고 한다면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게 되고 공기는 보이지 않는 입자. 물은 보이는 입자야. 보이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물건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그 어디든 뚫고 나와. 그와 같이 마음이 그렇게 장대한데 그놈의 입자가 적고 적고 적어서 일체 만유 속에 다 존재하는 거죠. 조그마한 티끌 속에도 있고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스님이 어떤 수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새벽에 예불을 하지 않기에 우리 스님이 수자는 새벽 예불 시간을 모르는가? 수자가 나름 가슴속에 한 칼을 장착해서 수진 스님 법문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 언어를 약간 다르게 쓰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언어를 약간 달리 했습니다. 수진 스님 세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칼을 장착해서 대천 세계 부처님이 충만한데 어디 가서 예불을 합니까? 수자가 그랬거든. 그 우리 스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삼천대천 세계 부처님 충만한데 하필 그 법당에는 부처가 없더냐? 이랬어. 절묘하지? 눈이 열리면 그냥 정문에 적답인 거죠. 이 경전은 입자가 크지만 일체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경전이 뭘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비유로 이렇게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마음은 크고 어디에도 있다 말이에요. 천하를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주재한다 그랬어요.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하는 거죠. 선나 사유, 관, 심찰, 명상, 눈을 감고 그렇게 생각한다. 대상이 뭐냐라고 그러죠.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계송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대상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원각산중생일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원각산이라고 하는 산 중에 나무 한 그루가 탄생을 해서 개화천지 미분전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아직까지 개벽되기 전에 고탄송이가 피었대.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동양철학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그러죠. 노자의 말씀보다 장자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엄청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서산 스님이 장자의 말씀을 빌려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자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은 서산 스님의 오롯한 말씀이라 여기지만 장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가에서도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말이든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흐르는 빗방울은 나의 눈물이로. 천하산층의 흙덩이는 나의 살점이라고. 이런 정도로 확대해서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결국 내 작은 몸 하나로서 우주 법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열린 사람 시각은 그 노자 장자도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위대한 성자인 것이 분명하죠.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냐?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 존경하고 부처님을

그래서 가피를 얻고자 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나 말이에요.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처님은 종교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기존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의 특정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하잖아.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천하를 좌지우지한다. 나밖에 그 어떤 존재도 천하를 주재할 존재는 없다. 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쩌면 불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종교이기를 포기한 종교죠. 그게 불교입니다.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불교를 믿지 않든 마음을 똑바로 사유해서 깨달아버리면 그분이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의 종속물이 되지 않아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재자라니까요. 주인공이란 말이죠. 원각산에 한 그릇 나무가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한 송이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해보자. 비청비백역비역이라 그 꽃은 풀어진 않고 흰 꽃도 아니고 검은 꽃도 아니래. 색깔이 그래. 모든 것은 청황적백 색깔이 있는데 연꽃도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없대. 부재춘 봉부재춘이라 이 꽃은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천하산천에 피는 꽃처럼 그런 꽃이 아니래. 아무 상관없대. 춘풍하고는. 그러면 저 하늘의 장난인가? 하늘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 절묘한 물건이잖아. 요 나무는 애시당초 이렇게 신출귀몰한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 신출귀몰한 나무거든. 무건수에 뿌리 없는 나무라고.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시들어 죽을 거 아니냐. 뿌리가 애시당초 없는 물건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생사가 없다고 그래. 태어난 적이 없으므로 죽을 일이 없어. 생이 불생이 사이 불사라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냐. 마음이 그런 거죠. 정보가 부족해서 내 살림살이가 능력하지 못한 게 아니다. 내비게이션이 부족해서 내 갈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고. 가이드가 부족해서 내 갈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헤매나? 안 간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안 자면 되는 거지. 안 자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면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면 잘하는 거죠. 뭐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핑계라니까요. 어떻게는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요? 살 빼준 곳이 많은데 제 말씀 들으면 그 학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또 헬스장도 문을 닫게 생겼고 닫아도 되죠. 그 닫고 갈 곳 없으면 제게로 오시면 또 살게 해드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

거는 논리 따지는 거잖아요. 시비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논탁하는 것이 그게 학문이죠. 선은 바로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사유하는지, 왜 사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안다니까요. 단 하지 아니할 뿐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 종단에서 선명상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살짝 가라앉는 순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근세에 등장한 것은 한 15, 16년 전에 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부산에서 해봤으니까요. 우리 학교에 불교문화학과를 만들기 직전에 선과 명상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러다가 사라진 거죠.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내가 하지 아니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원각선에 한 그릇 나무가 허련히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이전에 한 송이 꽃입니다. 그놈의 꽃은 푸른 희지도 검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피는 물건도 아니고 그럼 저 하늘이 피워냈나 봤더니 그 하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장세토록 피어있어요. 이 붓꽃 보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또 가봐야지 하면 쥐가 없어. 이 화상은 지는 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면 그대로 보이는 거다. 내 눈앞에 그냥 있는 거죠. 그것 보려고 선을 하는 거고 그것 보려고 명상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 말이죠. 마음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된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상식이 아니라 이미 고불 고전은 천하 선지식은 똑같이 말을 줘.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찰나간에 놓아버린 거죠. 천묘한 것이 놓으라고 하면 더 못 놓네. 그거 필요 없어 던져라고 하면 야 내가 던지면 저거 주소서 팔아서 한몫 챙길란가 또 못 던져.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주라 이러면 또 못 줘. 아까워서 야 저게 값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로 그런 우화들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닙니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 밥을 담아서 주는 그 그릇이 엄청 골동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나한테 1,000만 원 주게 팔아라 하면 안 팔 것 같거든. 저 강아지를 사는 거야. 저 강아지 저거 새끼 한 마리만 팔아라고. 뭐 얼마나? 그럼 한 마리 드릴게. 아이고 그럴 수는 있냐고 그래. 또 강아지를 샀으니 강아지 밥을 먹여야 될 밥그릇이 필요한데 저거 기지찌한 거 저거 내주라고. 우리 그런 심정이잖아. 기지찌하게 쓰다가 그건 내주라 이러면 이게 뭐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사람 많죠. 저는 본래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요 사람이 문제거든. 이 사람이 명상을

선을 가장 잘할 것 같잖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당관심불 자기라고 해서 마땅히 마음의 부처를 관찰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랬다. 심불, 마음이 곧 부처야. 적심시불이라 해. 마음이 곧 부처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네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제대로 똑바로 보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잡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요 선을 시키면 찰랑 안에 벌벌 끓는다. 그죠? 얇은 냄비처럼 벌벌 끓어. 5분은 그냥 3분도 못 앉아 있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럴 것입니다. 명상해봐야지, 선 사유해봐야지 하고 눈을 반쯤 뜨는 순간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말이죠. 대한민국의 생각을 혼자 다 해? 저는 모든 생각을 혼자 다 한다니. 그때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줄 아는 거죠. 본래 살라란 생각, 번민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 천개만 사량이 어디로부터 오나 봐요. 천가지 만가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친구로부터 오는가? 국가로부터 오는가? 사회로부터 오는가? 돈으로 명예로부터 오는가? 그게 아니라고. 진원지가 하나라니까요. 그 진원지를 타격해야지. 저놈이 도둑놈인지 주인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걷기 명상 한다. 걷기 명상 뭘 하나고? 걷는 자체가 명상입니까? 차 명상, 차 먹으면서 차 색깔, 차 맛, 그것이 명상입니까? 차, 걷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그야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선을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차를 응시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어. 걸어가면서 발걸음 앞뒤로 한두 번 뛰는 거, 굽히는 거, 내 생각을 거기 몬다. 의미 있겠지. 큰 의미 없어요. 걷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차를 먹고 맛을 느끼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진원지를 격파해야 된다니까. 너무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리고 고조사는 차 선지식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마음을 심찰하는 게, 걷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 자체, 차 먹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를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앉아있으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천하의 주제자인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라고 명상이라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 용어 선택은 사마타든지 사마발지든지 선나든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방법을 약간 달리해서 가르칩니다. 해상 일연선이라고. 고요한 바다 위에 한 연꽃이 피어있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사유하라 그래. 고요한 바다 위에 연꽃 한 송이가 설상 일연선. 하얗게 눈이 왔는데 크게 연꽃 하나가 피어있다고 요걸 사유하라. 집중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그 아이는 덕유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눈 오면 대교산 가야지. 석기 타러

봐야지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집중시키는 방법이잖아. 본래 나를 보게 하는 수단이니까요. 학생들은 방법을 좀 달리 하는 거죠. 누구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로.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드는 사람 대체 이 어떤 놈인가 하는 거다. 화두의 이면에 물음표가 전부 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천하의 화두의 어머니 화두는 저는 시산마라고 하는 거죠. 시산마 대체 이 어떤 물건인가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정전백수제도 마찬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마 삼 것도 마찬가지고 판치 센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어일 뿐 그 뒤에 물음표는 마음이라니까요. 대상이 분명해져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생각을 내려놓고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합니다.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해도 괜찮고 배를 타고 가면서 해도 좋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서 흔들어 주잖아 버스가. 그러면 더 편안. 저는 젊을 때 그 방법을 많이 써봤습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는 것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일 뒤쪽에 자리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올라오시면 자리를 비끼지 않아도 될 뒤쪽에 48번을 타고 끝까지 송도까지 갑니다. 부산 말합니다. 눈치고 포단성에 앉아서는 그렇게도 망상이 많더니 아 차를 타고 가면서 천하의 물건들이 다 보이는데도 집중이 더 잘 되는 게 적당히 하면 좀 자. 수자가 별거야. 잠잘 숫자로 쓰면 돼. 좀씩 조는 거죠. 잘 자는 것도 수자가 할 일이잖아.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수자가 돼보는 거죠. 그러면 선명상을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명상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선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죠. 동양의 선이 존 카바진을 통해서 명상이라고 이름을 불려졌다. 저 말하고 싶은 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존 카바진의 인류가 한국의 MB회사를 주도하는 안형거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마음을 심찰하여 부처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사유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그런 사람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너무 평범한 거라니까요. 너무 평범하고 쉬웠어.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 세수하면 그냥 코를 자연스럽게 만져.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하면 공공기관에 교육기관에 조그마한 선명상센터를 세우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선사는 이걸 통해서 생사해탈을 대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동원되는 게 선과 명상이잖아요. 목적이 달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고고한 수행자는 내 생명을 걸어버려.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돼. 설사 부처를 못 만나도 괜찮아. 완전한 구경의 열반 고요의 색을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 죽어도 돼. 지금 사람 죽으면 안 돼. 목적이 달라.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죽어라. 고관수행견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랍니다.
살기 위해서 왔는데 별거

뛰어내려라고 못하지. 고관수행자는 뛰어내리죠. 그래서 내가 평화로워진다며 말이죠. 공공기관의 선명상센터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 각자의 집에 빈 공간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상의 대중화입니다. 방이 세 개 있으면 그 한 방을 완전히 비워 깔끔하게 정리해 다 드러내. 그리고 법명을 붙이든지 아이의 이름을 붙이든지 밖에다가 무슨 선은 무슨 명상센터 붙여. 보리수 명상센터. 본인의 이름이 보리수면 보리수 명상센터. 그리고 팻말을 붙이고 정진 중 해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가지 마. 열받아서 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님하고 티격태격하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가족의 숫자만큼 자복을 깔아놓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집에 공간이 없으면 거실에 거실을 깔끔하게 치워서 그곳을 선명상센터로 서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명상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잠깐 우리가 5분 정도라도 선명상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스님 쭉비 저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 앉은 상태에서 이제 두 손을 왼쪽으로 왼쪽 무릎에다가 딱 대고 약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약간 자 또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부드럽게 해요. 자 그 정도 하고 앞으로 약간 숙입니다. 약간 자복에 손을 대고 허리를 굽힐 정도로 숙이면 되는 거죠. 자 앉으신 분은 앉으신 분대로. 자 그리고는 시선은 1m 정도로 둡니다. 눈은 반쯤 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주재하는데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고 하고 사유 명상합니다.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고.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흩어진다네. 젊었던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 있는 법이라곤 하나도 없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뭐 좋은 일 있냐?
1: 나 1등했다.
0: 오, 축하 축하. 근데 뭘로 1등했는데?
1: 빵 빨리 먹기.
0: 이, 난 또 뭐라고?
1: 빵 빨리 먹는 거 엄청 힘들거든. 다른 애들은 하나 먹고 배불러 죽는다는데 난 7개나 먹었다고.
0: 에이, 대단하네. 살아남아서. 흥, 뭐 대단까지야. 좋아, 경쟁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대구 용연사다.
1: 용연사?
0: 응, 대구 비슬산에 위치한 용연사는 신라 때 보양국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용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용연사라 했고, 전각이 200여 칸에 수행하는 스님이 500여 명에 달했던 큰 절이야.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3만 승병을 일으켜서 이곳에 주둔하면서 나라를 지키던 호국 사찰이었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대구 용연사로 고고. 먼 옛날 신비한 힘으로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7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2: 올해도 저 용 덕분에 풍년이네요.
3: 당연하지. 그냥 용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데.
2: 수호신이고 말고요.
0: 세월이 흘러 용이 승천할 때가 되자 7마리의 용들은 서로 먼저 승천하겠다고 싸움을 벌였죠. 그러자 마을엔 가뭄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4: 이제 어쩌면 좋대요.
3: 그러게, 용들이 안 싸워야 우한이 끝날 텐데.
4: 용왕님께 빌어보면 어떨까요?
3: 그게 좋겠네. 용을 말릴 사람은 용왕님뿐이니까.
0: 위험에 처한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마을을 구해달라 기도를 올렸고, 용왕은 아들에게 이 싸움을 끝내라 명령했죠.
5: 아버님의 명대로 지상으로 내려가 용들의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당장 싸움을 멈춰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0: 용왕 아들의 명령에 용들은 싸움을 멈췄고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세 마리의 용은 끝내 승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4: 다 승천...

0: 안 했으면 좋았을걸.
1: 1000년이나 우리 마을을 지켜줬는데 죽은 용을 위해 절이라도 지어주자고.
0: 그러자고. 그렇게라도 부처님 전에 용들의 명복을 빌어줍시다.
2: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용을 위해 절을 지었고 이 절의 이름을 용용자에 못 연자를 써서 용연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3: 아, 이제 알았다. 이게 뭔지.
2: 뭐? 계단? 이거 용이 낳은 알 맞지?
3: 으이끈, 이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거든. 금강계단?
2: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금강계단 이야기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구들은 조선의 보물들을 무자비로 탈취했는데 통도사의 사리탑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소식을 들은 사명대사는 크게 노해 왜구를 찾아갔습니다.
4: 에이, 이놈들! 너희가 훔친 건 물건이 아니라 부처님이시다! 큰 화를 입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사리함을 내놓거라!
2: 사명대사가 경문을 읽기 시작하자 왜구들은 겁에 질려 사리함을 돌려주었죠. 부처님 진신사리를 되찾은 사명대사는 당시 승군들의 주둔지였던 비슬산자락 용연사로 향했습니다.
4: 승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사리를 모시기에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겠군.
2: 하지만 전란이 위급해지자 사명대사는 스승 서산대사를 찾아 진신사리에 대한 묘책을 고민했죠.
4: 부처님 진신사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5: 당연하지.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자.
4: 둘로요?
5: 둘로 나눠 하나는 용연사에, 하나는 태백산 보현사에 모셨다가 전쟁이 끝나면 합쳐 통도사에 모시도록 하자.
4: 네, 스님.
2: 그렇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어 보관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7년이나 이어지고 사명대사마저 입적하자 사명대사의 제자인 청진대사가 대신에 사리암 한 과를 통도사에, 나머지 한 과를 옮겨 계단을 조성하고 용연사에 봉안하였답니다.

0: 안 보여. 도대체 뭘 보는데? 극락 뭐야? 뭔데 보겠다는 게 극락이냐? 망원경으로는 극락 못 보거든.
1: 진짜? 망원경으로는 어디든 볼 수 있다며?
0: 그렇다고 극락은 아니지.
1: 아휴, 그럼 우리 엄마 못 보는 거네. 극락에 가셨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0: 가셨을 거야, 장담해.
1: 그렇겠지?
0: 당연하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나홍 선사의 천도 이야기가 담긴 이천 영어랍니다.
1: 영어람?
0: 이천 영어람은 신라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염원해 의상대사에게 명령에 창건한 경기도 유일의 화엄 사찰이야. 원래 이름은 부각사였는데 고려 때 나홍 선사가 중건하고 조선 영조 때 영월대사가 중창하면서 영어람이라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천 영어람으로 고고! 600여 년 전 영월암으로 향하던 나홍 선사는 멀리서 들려오는 상여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2: 이 겨울에 누가 생을 마감하셨을꼬? 가서 영가에게 법문이라도 들려줘야겠어.

0: 상여가 아니라 지게에 올려진 낡은 관이었죠.
1: 하, 누구 영가길래 이리 초라한가?
2: 아래 마을에 살던 여인인데 자식을 잃고 시금을 전폐하더니 결국 일이 되었네요.
1: 얼마나 마음을 끓였으면.
0: 가엾은 마음에 죽은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영월암으로 돌아온 나홍선사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1: 어머님 잘 계시겠지. 아무래도 잘 계시는지 보고 와야겠어.
0: 나홍선사는 도력을 발휘해 극락에 도착했는데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출가한 아들의 부모는 극락으로 인도된다고 했는데 설마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0: 나홍선사는 구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음신으로 떠도는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죠.
1: 어머니, 왜 구천을 헤매고 계십니까?
3: 구천은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
1: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극락으로 천도시켜드릴 테니.
0: 구천에서 돌아온 나홍선사는 마의 열애불 앞에 영단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1: 지장보살님, 부디 제 어머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0: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나홍선사 앞에 어머님이 미소를 띠며 나타났습니다.
1: 어머니,
3: 지장보살께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마음 놓거라.
1: 네, 무정했던 아들은 용서하시고 극락왕생하십시오.
0: 그 후로 영월암 마의 열애불 앞에는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4: 아, 동이 얘는 어디 간 거야?
5: 야, 뭔가 미안.
4: 너 설마 뭐 훔쳐먹느라 늦게 온 건 아니겠지?
5: 마의 열애불께 우리 엄마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고 왔거든. 근데 이 나무는 뭐야? 나무가 바위를 받치고 있네.
4: 영불암 대웅전을 지키는 느티나무야.
5: 오, 대견한 나무네.
4: 이 나무 말고도 영월암엔 또 대단한 나무가 있지.
5: 어떤 나무인데?
4: 궁금하지? 그럼 영월암을 지키는 나무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0: 영월암은 나홍선사의 설법을 들으려는 스님들과 신도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홍선사가 영월암을 떠나게 됐죠.
6: 떠나시다니요?
1: 전국 팔도에 법문을 전해야 하니 어쩌겠나. 아쉽지만 떠나야지.
6: 하지만 스님이 법문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조금만 더 머무시죠.
1: 나중에 또 들름세.
6: 조심히 가십시오.
1: 신도들에게도 잘 말해주게.
6: 네, 모두 아쉬워할 겁니다.
1: 그러면 나를 대신할 걸 두고 가야겠군.
0: 나홍선사는 성큼성큼 절 입구로 가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1: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절에 일주문을 대신할 걸세.
6: 이 지팡이가요?
1: 그럼 난 가네.
0: 그렇게 나홍선사가 떠나고 며칠 후 놀랍게도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죠.
6: 지팡이에서 싹이 나다니. 나홍선사님, 잘 가꾸겠습니다.
0: 은행나무는 마치 나홍선사의 합장을 보듯 한 뿌리에서 두 기둥으로 자라나 지금도 영월암 앞에서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0: 뭘 그렇게 보냐? 하늘. 하늘? 하늘은 왜? 어제 부처님께 기도했거든. 하늘에서 과자가 눈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1: 아이고,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과자가 내리나.
0: 그럴 일은 없겠지.
1: 빙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하늘에서 사불상이 뚝 떨어진 문경 대승사다.
0: 대승사?
1: 응. 대승사는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고 60년 후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야. 전란과 화재에도 국보급 불교 문화를 지켜온 곳이지. 그리고 엄격한 수행 가풍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참선 도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대승사.

0: 신라 진평왕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바위가 지금의 사불산 위로 떨어졌습니다.
1: 저거 봤어?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진 거.
2: 아, 그러게. 이산일이 아닌 듯하니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고.
0: 떨어진 바위는 3미터나 되는 높이에 사면에는 모두 부처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 부처님이 네 분이나 계시니 이게 웬일이래?
2: 내 말이 분명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 오신 걸 거야.
0: 사불상의 이야기는 신라 전체로 퍼져나갔고 진평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3: 분명 부처님께서 신라 부흥을 위해 내려오신 거다.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4: 참으로 진귀한 불상이다. 당장 이 사불상을 지킬 절을 지어라. 그리고 이 산의 이름은 사불산으로 바꾸거라.
0: 그렇게 사불상을 지킬 사찰이 지어졌는데 바로 대승사였죠. 진평왕은 대승사와 사불상을 지킬 스님을 뽑기 위해 스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3: 여기 묘법 연화경에 능통한 스님 계시오?
5: 아, 제가 법화경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3: 그럼 스님께서 대승사의 주지가 되어 사불상을 보살펴 주시오.
5: 네.
0: 그렇게 대승사의 주지 스님은 사불상을 정성껏 보살피다 입적하게 됐는데, 스님의 무덤엔 죽어서도 불심을 전하려는 스님의 마음처럼 연꽃이 피어났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불상을 찾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았었대.
6: 당연하지. 부처님 네 분을 한꺼번에 보는 건데. 맞아.
0: 근데 부처님은 대승사 목각탱에 더 많이 계시지.
6: 목각탱?
0: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 이번 전설의 주인공이지.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고고! 철종 13년인 1862년. 대승사는 큰 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7: 유서 깊은 사찰이 이리 재가 되다니.
8: 아, 이제 어쩌죠?
7: 어쩌긴 어째. 힘을 모아 다시 절을 일으켜야지.
0: 스님들은 직접 자재를 나르며 대승사를 다시 지었는데 안타깝게 돈이 부족해 불상을 모셔오지 못했죠.
1: 아이, 스님, 어쩌지요?
7: 돈을 더 모아야지. 불상은 그 나중에 마련하고.
1: 아, 그거야. 스님, 배차를 찾아가 불상을 모셔오죠.
7: 그래, 그게 좋겠구나.
0: 대승사 스님들은 폐찰이 된 영주 부석사로가 후불 목각탱을 떼어 대승사로 가져왔습니다.

0: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세를 되찾은 구석사의 스님들이 대승사를 찾아왔죠.
1: 저 후불목각댁은 저희 부석사 겁니다. 그러니 돌려주시지요.
2: 저희가 후불목각댁 대신 부석사 조사장 수리비용 250냥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1: 조사당 수리비용이라. 좋소. 그렇게 합시다.
2: 아,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 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0: 그렇게 약속 문서인 완의를 작성하였고, 완의는 대승사 목각 불택 및 관계 문서라는 이름으로 보물이 되었고, 대승사의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은 한국 목각탱의 모본이 된다 하여 국보로 지정되었답니다.

사람이 만약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이 업의 인연에 따르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지은 악을 참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업은 점점 자라나서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번쩍하면 백년인데 수행 않고 의하며

강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음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제자의 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슬프고 애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사람이 만약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이 업의 인연에 따르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지은 악을 참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업은 점점 자라나서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며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섯 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죽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무고나 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억계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상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안 세세 상행 보살도

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 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 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0: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0: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이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안한

0: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나니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0: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평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화합을 강조하며 과열 경쟁을 경계했습니다. 남산 충정사가 선명상을 비롯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절에서 느낀 평온함을 잠시라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해기념관이 만해 스님의 시어를 중진 서예가들의 북끝으로 재조명한 특별한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총 30여 편에 이르는 작품들은 시집에 있는 명작들을 다채롭게 구현했습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학생들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건네는 밥 한 그릇에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수도권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아픔을 보듬은 간호사 영역은 세부 지표가 97점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화합을 강조하며 과열 경쟁을 경계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경호 스님과 정념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두 스님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경호 스님은 기호 1번, 정념 스님은 기호 2번을 각각 배정받았습니다. 이번 예방은 총무원장 후보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를 찾아뵙고 출마의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종단 상황과 관련해 두 후보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2: 종단에서 화합하지 않으면 종단 자체가 전체 불교와 자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은 하되 너무 과열되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1: 경호 스님은 종정예하의 당부를 들은 뒤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3: 큰 스님 말씀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경호 스님은 출마 선언에서 교구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와 공동운영제 도입 등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제 실천과 교구자치 확대, 승가복지 강화 등을 내걸었으며 이날 예방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4: 또 요즘 이야기하는 단일화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우리가 해서 정당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 또 미래라는 것은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세 후보 모두 종정예하 예방을 마친 가운데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월 3일 실시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를 지낸 일하당 무공대종사가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 팔공산 감천사에서 법납 58년 세수 9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동화사에서 엄수됩니다. 무공대종사는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서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삼위계를, 이듬해인 1969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동화사 주지를 비롯해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 품계를 품수하며 수행과 교화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무공대종사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수행자로서의 삶을 담담하게 정리한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평생 수행과 포교, 호학 양성에 매진해온 무공대종사의 원적에 불교계와 지역사회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0: 불교 문화에 관심은 있지만 템플스테이처럼 사찰에서 숙박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계종 선명상 거점 사찰 서울 남산 충정사가 짧은 시간 동안 선명상을 비롯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사찰의 문턱을 한층 낮췄습니다. 8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가을을 앞두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서울 충무로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도심 속 사찰 남산 충정사.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드리운 공양간에 바로 공양을 체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밥을 담는 어시바루부터 청수바루까지 스님의 일례에 따라 차곡차곡 바로 공양을 준비합니다. 버섯과 두부, 호박 등 각종 나물과 고슬고슬한 쌀밥을 함께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2: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것들을 만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네, 이제 천천히 먹으면서 좀 본연의 맛도 느끼고 좀 제 생각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요즘 사람들에게 강추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조계종 선명상 거점 사찰 충정사가 선명상 치유센터 시범운영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한 바로 공양 시간. 최근 선명상 홈페이지와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불교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절에서 머무는 템플스테이가 부담스러운 사람, 우연히 절에서 느낀 평온함을 잠시라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터넷에서 이런 체험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어떻게 바로 공양을 하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절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3: 이거 프로그램이 잘 이어지고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날 때 이렇게 와서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1: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 지도법사 현상스님은 초기 경전 맞지만 이까야에 등장하는 공양의 내용을 대중에게 설하며 바로 공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4: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미래에 닥칠 고난, 배고픔이라는 고난을 해결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공양계에 잘 나와 있거든요.
1: 선명상 홈페이지와 네이버 충정사 블로그, 경내에 비치된 QR코드를 비추면 각 선명상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현황, 자녀석 확인이 가능합니다. 충정사는 8월 무료 시범 운영 프로그램 이후 오는 9월 더욱 짜임새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으로 대중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오늘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를 기념해 만해 기념관에서는 조국과 독립, 불교 정신을 담은 만해 스님의 시어를 중진 서예가들의 붓끝으로 재조명한 특별한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한글 맞춤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26년 세상에 나온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붓끝에 따라 한 세기 동안 사랑받아온 만해 스님의 시가 한 폭의 예술 작품으로 되살아납니다. 만해 기념관이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시화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님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침묵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화폭에 풀어냈습니다.
6: 뭐 선의 세계다 또는 뭐 중도의 사상이다 또 하음의 비로자나 법신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침묵의 천둥 소리를 우리가 듣는 그런 귀와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님의 침묵이 갖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5: 서예가 성명용을 비롯해 신명관, 양동남, 이재우, 박종회 등 중진 서예가들이 저마다의 필체와 예술적 감각으로 님의 침묵 속 시편을 담아냈습니다. 총 30여 편에 이르는 작품들은 님의 침묵부터 사랑하는 까닭 등 시집 속 명작들을 다채롭게 구현했습니다. 특히 석주 스님이 만해 스님의 독창적인 필체를 그대로 옮겨 적은 나룻배와 행인에서는 만해 스님 문학의 정수인 불교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6: 모두가 다 나룻배가 되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중생들을 건너주는 그런 그 나룻배 역할이 더 숭고하고 높은 뜻을 가졌다고 하는 이 보살 사상을 한 번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5: 눈으로 감상하는 전시를 넘어 만해 스님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현재의 기분을 입력하면 그에 어울리는 시를 추천해주는 디지털 스크린부터 AI 기술로 재탄생한 만해 스님이 직접 읽어주는 신앙송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님의 침묵 속 마음에 드는 시구를 직접 골라 부채와 전통 등에 써보며 자신만의 시화를 만들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시화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예술로 만나는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만해 기념관은 오는 10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의 의미를 조명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유례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소중한 여름방학. 놀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들인데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세대 간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박석현 기자입니다.
7: 1만 5천 명에 가까운 종로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준비에 분주한 이들은 다름 아닌 동국대 종립학교 학생들입니다.
8: 지금 본격적으로 배식하고 드시기 전에 학생들을 모셨다고.
7: 어르신들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꼼꼼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앞치마를 단단히 두른 채 위생모와 마스크를 다시 점검합니다. 이날의 메뉴는 쌀밥과 미역국, 매콤달콤한 닭볶음탕.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때라 배식 전 동선을 체크하며 진지하게 예행 연습도 해봅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동대부중 학생들이 소중한 방학의 하루를 반납하고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대부중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복지관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매년 여름방학마다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9: 아이들이 몸으로 이제 실천하는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떤 자비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눔이라든지 보시에 대해서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7: 손주 같은 학생들이 건네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고 학생들은 다정한 칭찬과 격려를 들으며 뿌듯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10: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경험들이 나중에 가면 더 소중해지고 의미 있어질 것 같고
11: 1학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봉사했던 거 와서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7: 학생들의 정성어린 손길은 맛있는 음식 그 이상을 어르신들의 선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식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정서적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2: 아이들이 막 오면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막상 오면은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인사하시면서 어르신들과 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배식도 하고 해서 너무 즐겁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7: 나눔과 배려를 책이 아닌 몸으로 배워가고 있는 동대부중 학생들. 무더위 속에서도 땀방울을 흘리며 실천한 학생들의 작은 자비행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온기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지구촌의 갈등을 치유하고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염원하는 축제가 세종 광재사에서 열렸습니다. 광재사는 지난 13일 경내 대웅전에서 주지의 탄대 스님, 조상호 세종시장, 강미의 세종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세계 평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탄대 스님은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광재의 뜻처럼 오늘 모인 사부대중의 마음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앞당기는 거룩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광재사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염원이 종교와 국경을 넘어 사회 갈등을 녹이고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 평화 선언문 낭독 및 장학금 전달, 평화기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분단 81주년 평화통일기원 북한 특별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료진의 따뜻한 눈빛과 경청일 겁니다. 환자가 직접 평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동국대 일산병원이 수도권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넘어 자비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차가운 의료 장비와 긴장감이 감도는 병원 입원실. 환자가 몸을 맡기는 순간부터 퇴원해 병원을 나서기까지 의료진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세심한 배려가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376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퇴원 환자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환자 경험평가. 수도권의 내로라 하는 대형 병원들을 제치고 동국대 일산병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최고 점수로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단위에서도 종합 5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13: 우리 병원이 불교 병원이고 자비정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몸에 스며들고 그런 부분이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시지 않았나 하는.
7: 환자 경험 평가는 간호사와 의사의 존중과 경청, 병원 환경, 치료 과정에서의 정서적 지지 등 환자가 체감한 서비스의 깊이를 다각도로 측정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5.78점을 기록하며 1등급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환자의 손발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픔을 보듬은 간호사 영역은 모든 세부 지표가 97점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인술에 앞서 환자의 불안을 쓸어내린 자비의 의료 문화가 환자들의 마음 깊숙이 닿은 겁니다.
14: 팀 단위로 명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호행위 전에 같이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9: 환자가 4위 병동에 입원하는 시점부터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지 여쭤봐 드리고 있고요.
7: 문턱을 낮춘 소통과 정성은 환자가 주인이 되는 병원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이 같은 평가 결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13: 우리 마음들이 환자분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시면 우리 병원이 조금 더 발전하고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15: 환자의 아픔은 물론 지친 마음까지 치유하는 자비의 의술. 이번 평가 결과는 종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스님과 신도들이 지역 교정시설인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의 여름나기를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달마도 신만장 보시원력으로 널리 알려진 송월스님과 신도회 장혜순 부회장, 김미숙, 전숙, 남경숙 보살 등은 지난 13일 군산교도소를 찾아 생수 5,000병과 바나나 15박스를 기증했습니다. 조황덕 소장은 유례 없는 무더위로 1,100명이 넘는 재소자와 교정 직원들에게 하루 2,000병의 생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성흥사 신도들의 정성은 올여름을 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송월스님도 종교교정위원으로 군산교도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신도들의 동참으로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게 됐다며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0: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언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5년 뒤 1910년 8월 29일 순종 황제의 칙유가 발표됐다. 짐이 부덕하여 피폐함이 극에 달하였으나 만회할 시책이 망연하다.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경술국치, 근대국가로 탄생한 대한제국은 건국 1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민족의 혼, 조선의 정신은 굴복하지 않았다. 시들고 꺼져가는 민족 혼에 불을 밝히고 앞장선 이들이 있었다. 조용하고 은밀한 불빛은 한반도를 깨우는 함성으로 이어졌다. 2천만 국민 가운데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다. 독립선언, 그 중심에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교단에 위태로울 때 승려는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교단을 지켜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준 선각자. 100년 전 오늘 3월 1일 조선 독립을 선언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주창한 선지식, 바로 백용성 스님이다.

0: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조선 통치에 들어갔고 조선 팔도는 얼어붙은 동토였다. 불교계 현실은 더욱 암담해. 일본 승려의 건의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는 해제됐으나 오랫동안 짓눌려온 숭유악불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08년 여름, 용성 스님은 칠부람 조실로 60여 명의 수자들을 이끌며 주석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더 이상 갇힌 나라가 아니었다. 선교사들의 활동에 힘입어 기독교가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다.
1: 부모도 버리고 목탁이나 두드리면서 빌어먹는 사악한 집단.
2: 삼강오륜조차 모르는 폐륜의 무리.
0: 탁발을 나갈 때마다 비난이 쏟아졌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귀원정종. 위기감을 느낀 수자들의 요청으로 용성 스님이 1908년에 집필한 한국 최초의 비교 종교학 저술이다. 도교와 유교,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인간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3: 당시의 성경은 그 청나라 때 그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찍이 그 조선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문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창세기라든지 또 사대복음서라든지 또 그 각종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자료로 삼아서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이것을 총체적인 시야에 놓고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비교적인 논의를 했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의 그 효시 예, 한 분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0: 위태롭던 조선은 끝내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5천년 역사가 뿌리채 뽑히는 절명의 위기. 국가도 불교도 존속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용성 스님은 더 이상 불상만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 2월, 48세 용성 스님은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향한다.

상경한 용성 스님이 정착한 곳은 종로 한복판 사대문 안이었다. 하화 중생의 큰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종로구 봉익동 1번지에 민가를 개조해 대각사를 창건한다.

0: 한국 불교를 지켜내는 데 평생을 바친 용성 스님의 활동 거점이었다. 용성 스님은 세불교 실천운동이며 사회계몽운동인 대각사상을 펼쳐나간다. 대각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1: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교사상입니다. 불교사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일본 불교는 성녀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는 이런 걸 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불교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대각이다. 다시 말하면 대각사상은 부처님이 가르쳤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상경한 이듬해 만해 스님과 함께 조선불교 임재종 중앙포교당을 개설한다. 지금의 감고당길 근처로 추측되는 중앙포교당을 중심으로 임재종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임재종 운동으로 한국 불교를 예속시키려던 일본 조동종의 음모는 무산됐다.
2: 일본이 불교가 이제 조선에 진출하게 될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그 기독교에 대한 이제 대항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그러니까 반기독교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불교가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문명 개화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조선 불교를 그렇게 이끌어주겠다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이 제국주의의 그 진출, 뭐 정치적, 군사적 진출과 함께 이 종교적으로 이제 불교가 일본과 한국에 조선에 동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교를 통해서 조선의 그 민심을 회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0: 항구도시 군산에는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을 보여주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동국사는 일본식 사찰로 일본 조동종에서 세운 금강사란 절이었다. 포교를 가장한 제국 침탈의 밑작업으로 조선의 정신, 조선의 불교를 말살하는 전초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식민 치하에선 황국 신민화의 교육 현장이기도 했다.
3: 금강사가 창건된 연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경설북치 1일에 이제 한일 병탄이 되고 이제 그 이전에 1년 전에 이미 들어와서 이 절을 창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종교인들을 통해서 먼저 침투를 시킨 거예요.
0: 일본식 범종에는 천황의 음덕으로 세계 만민이 잘 살기를 바란다는 식구가 적혀 있다. 일본의 주요 종단이 저마다 조선의 포교당을 건립했고 국내에선 일본 불교를 근대화의 모델로 삼는 이들이 늘어갔다. 조선 내 일본 사찰은 친일 세력의 배경이기도 했다. 동국사 외에도 군산 근대화 거리에는 일본 수탈에 맞선 항쟁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서울 안국동에는 임재종 중앙포교당의 후신인 선학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령을 피하기 위해 절 이름에 사자나 암자를 붙이는 대신 선학원으로 이름했다. 용성 스님이 초대 조실로 추대됐다. 용성 스님은 선학원을 비롯해 서울의 장사동, 봉익동 대각사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선포교 활동을 펼쳐나간다.
4: 그래서 용성 스님이 처음으로 서울 장안에 참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포교당을 내고 또 부인 선방도 만들고 선을 스님들만의 선이 아니라 대중들을 위한 대중 선방을 대각사에 만듭니다. 그래서

0: 선이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도 누구나 참여하는 그러한 선이 되도록 노력하였었습니다.
1: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언제나 부처님의
2: 본격적인 도심 포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수계자만 3천여 명.
3: 지키겠습니다.
1: 아, 지키겠습니까?
3: 잘 지키겠습니다.
2: 아녀자들의 기복신앙으로 천대받던 불교는 점차 수행불교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다. 용성 스님은 새불교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안으로는 독립운동의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이 시절 함경도 북청에 금광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광산 투자금을 빌미로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1919년 1월 21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될 사건이 벌어졌다. 덕수궁에 머물던 고종 황제의 급작스런 붕어 소식이었다. 고종을 잃은 슬픔과 나라를 빼앗긴 통화는 독립운동의 불길로 당겨졌고 그 중심에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있었다.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선언하고 체포당한 역사의 현장, 옛 태화관 자리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29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 대표로 참가했고 태화관에서 시작된 3일 만세 운동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독립기념관에는 100년 전 이때 전국으로 은밀하게 배포됐던 그날의 독립선언서 인쇄본이 소장 보관돼 있다. 선언서 작성에서 인쇄와 발표까지 이 한 장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청년들이 목숨을 걸었다. 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서명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용성 스님은 잘 알고 있었다.
4: 한용운 스님이 스님도 민족 대표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용성 스님은 즉각적으로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민족 대표에 가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고민하거나 이게 뭐 할까 말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셨다는 어떤 그 민족 의식이 몸에 배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주목이 되고요.
2: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된 나라는 여럿 있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민족 대표들의 형무소 수감은 자발적이고 예견된 일이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5: 피고 백용성은 이후에도 조선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6: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할 것이다. 조선 사람이 독립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2: 민족 대표 용성 스님의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처형 당할 거란 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들도 있었다. 앉은 자리만 바뀌었을 뿐 용성 스님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들을 이해했다. 암울한 식민 치하, 언제 꺾일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대였다.

0: 용성 스님은 1864년 중림리에서 태어났다. 밖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이 옥죄어왔고 안으로는 밀란이 이어지며 조선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던 격변기였다. 용성 스님의 생가지는 중림정사로 단장된 지 오래다. 스님의 대각 사상을 이어가는 수행도량으로 변모했다. 출가하기 전까지 용성 스님은 한학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속명은 백상규, 법호는 진종이고 용성은 스님의 법호다. 중림정사에는 별도로 용성 기념관이 건립돼 있다. 혼란의 시기, 밖으로는 자주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으로는 왜색불교로 무너지는 승가를 고추세운 용성 스님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교육관 외벽에는 용성 스님의 일대기가 생애 주기별로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14세 때 일화인 몽중숙이 벽화다. 용성 스님의 출가 동기며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불교 인연을 말해주고 있다. 불상조차 본 적이 없는 14세 소년 용성은 꿈에 나타난 부처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는다. 이후 무작정 찾아간 덕미람에서 꿈에 뵌 부처님과 똑같은 불상을 친견하게 되고 덕미람에 주석하고 있던 해월 스님 문하로 출가한다. 덕미람은 동학혁명의 정신적 지주였던 수운 최재우 선생의 은거지이기도 했다. 최재우는 이곳에 은거하며 칼의 노래인 검가를 짓기도 했다.
1: 남은 덕미람으로 출가를 해서 그 해월이라는 그 훌륭하신 도승의 상자가 되었는데 그 스님께서 그 동학교주 수운 최재우 대신사님과 서로 손 맞잡고 그 개벽을 했었거든요. 동학 그 문호를 여는데 이바지를 이제 하셨는데 예, 그 장소가 그 남원 결혼 덕미람 은적당 그 조실 스님이 거처하는 그 방에서 이제 수년간 머무르시면서 했다 해가지고 수운 최재우 대신사는 이제 사형을 당하시고 또 그 해월 화상님은 승적을 박탈을 당해가지고.
0: 최재우와의 인연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해월 선사는 제자를 거둘 수 없는 무적승이었다. 해월 선사는 16세에 부모의 허락을 받고 정식 출가한 용성을 해인사 극락암으로 보낸다. 해인사에서 삼위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된 용성은 9개월간 주력 수행에 매진한다. 업장 소멸로 수행의 청정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양주 고령산 도솔암에서 온 공적의 도리를 깨우친 용성 스님은 본격적인 화두 참선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표훈사 무용선사에게 조주 무자 화두를 받고 도솔암에서 수선한거에 들어간다. 삼라만상이 공적한 가운데 오롯이 무자 화두를 참고하던 용성 스님은 21세인 1884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송광사 삼일암으로 자리를 옮겨 한거에 들기도 한다. 화두를 참고하는 한편 전등록을 보던 중에 문득 안목이 열리게 된다. 23세 때인 1886년 깨달음의 맛을 본 용성 스님은 이곳 선산 아도모래원으로 자리를 옮겨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무례의 샘가에서 25일간의 용맹정진으로 확철대오의 직견을 얻게 되니 불문에 든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마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듯 용성 스님은 오도 후

0: 자리에서 37일 동안 깊은 산매에 들었다가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며 오도송을 남겼다.
1: 금오산에는 천추의 달이 걸려 있고 낙동강에는 만리의 파도가 치는구나. 저 고깃배는 어디로 가는고? 예나 다름없이 갈대밭의 의지에 쉬는구나.
0: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순리와 하나 된 자유인이 된 것이다.
2: 수행의 특징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력 수행이랄까 이제 참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전 열람을 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이 경전에 맞는가? 경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 당신의 그 오도가 참다운 것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그 보림 수행이라고 해서 운둔적인 수행을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0: 용성 스님이 보림 수행을 했던 철룡사지다. 전국을 다니며 보림 수행하던 용성 스님은 경전을 열람하는 한편 경주 남산 철룡사지에서 무명 고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된다. 남산을 오가며 10여 년 동안 이어진 무명 도인의 가르침은 훗날 민족과 불교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자존의 불길로 당겨진다.
3: 용성 진종 조사님께서 23살 때에 그 신라불교 효전범 성지 선산 도계동에서 진실의 지견이 열려 보리도를 증오한 오도를 하신 뒤에 24세로부터 12년 동안 여기에 이제 무명 고승 결이타 불타 없으니까 음막치고 사는 그 고승을 12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이제 강사님들에게 그 부처님의 그 진리를 배우고 또 이제 도반들과 거량을 하고 선지식을 만나서 또 이제 그 문답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신 그런 성지일 뿐더러
0: 깨달음을 확신하고 보림 수행을 마칠 즈음 조선은 밀란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근대화로 진입하는 마지막 문턱이었다.

통학혁명이 일어나던 1894년 용성 스님은 백양사 금강대에 있었다. 범준한 산속에 자리한 금강대에서 국태민한 발원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40세에 이미 묘향산 상비로암에서 수선회를 개설하고 조실로 추대된 용성 스님이다. 이 무렵 용성 스님의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참선 지도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숭유억불에 조선 500년을 통과하며 무너지고 흩어진 불교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덕유산 호국사에서 수선회를 개설한 1906년 43세 용성 스님은 후학들에게 선법을 지도하는 한편 해인사 장경각에서 8만 대장경의 경판 보수불사를 주관한다. 경판에 모서리를 바치고 있는 철장식이 오랜 세월 방치한 탓에 부식되고 망가진 것이 많았다. 마모가 심해 부수와 획수를 알아볼 수 없는 경판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선이든 교든 불교의 8만 4천의 수행문, 8만 4천의 가르침이 대장경판에 담겨 있다. 대장경판을 관리 보존하는 일은 한국 불교의 근간이며 정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그해 여름 백년암에서 하안거를 나기도 했다.

0: 화엄사 탑전 선원에 머무를 때는 당시 눈푸른 납자였던 31세 만공 선사가 찾아와 법거량을 청하기도 했다.
1: 원로의 노독이 어떠하며 시자는 몇이나 되오?
0: 소승은 시자도 없고 노독도 없습니다.
1: 너무 험준하구려.
0: 스님이라면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1: 피곤하면 잠을 잘 뿐 묘책이 없으니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바람이 등한각으로 보낼 것이오.
0: 1907년 9월 용성 스님은 중국 순례길에 오른다. 사찰뿐 아니라 5대 명산을 둘러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확인하기도 한다. 중국 관음사에 들렀을 때 조선에도 계율이 있냐며 비웃던 중국승을 호통친 이야기는 선가의 유명한 일화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각자. 그의 선택은 민족의 독립이었다.

0: 3.1 독립선언으로 철창에 갇힌 용성스님. 용성스님은 감옥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기독대표 이승훈이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1: 예수교 경전이 아니오.
2: 예, 선생님, 성경책입니다.
1: 그런데 모두 한글로 만들었단 말이오.
2: 아, 그래야 누구나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문명사조가 바뀌었음을 실감한 자각의 순간이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한 용성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첫째가 한글 역경 사업이었다. 1500년 역사를 가진 불교는 여전히 한문 경전을 고집하고 있었다. 웬만한 한자 실력으로는 읽을 수 없는 유식한 강사 스님들의 전유물이었다.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해 나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용성 스님이 번역한 경전의 종류만 21가지. 또 귀원 정종, 각해 일륜과 같은 깨달음의 저서도 20권이나 남겼다. 불교 경전을 사부대중에게 돌려준 것이다.
3: 출옥하자마자 삼장역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건 처음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대장도감이나 뭐 이런 이제 세종대왕 세조 때 이렇게 만들었지만도 이렇게 만든 건 처음이고, 아주 체계적인 번역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는 화엄경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번역한 일이 없었어요. 화엄경을. 그런데 용성 스님이 최초로 80권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하셨어요. 최초로.
0: 한국 불교는 화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 양이 방대해 80권 화엄경은 번역된 일이 없었다. 또 용성 스님은 수많은 책을 출판하면서 단 한 번도 일본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끝까지 불기를 사용해 출판 검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두 번째 실천은 찬불가의 보급이었다. 출옥한 뒤 한글 번역과 함께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청계천에 나가 풍금을 사들인 일이었다. 용성 스님은 직접 찬불가를 만들고 손수 풍금을 치며 어린이들에게도 찬불가를 가르쳤다. 용성 스님으로부터 찬불가가 시작된 것이다. 불교의 교리를 우리말로 노래하며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르고 기억할 수 있었다. 1927년에는 찬불가를 넣은

0: 대각교 의식집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전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불교였다. 시대에 뒤처진 불교가 아니라 발달하고 지성적이며 즐거운 생활불교로 본래의 불교로 회복해가고 있었다.
1: 원래 불교 음악은 우리가 불교와 함께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범패를 비롯해서 화청, 또 그리고 스님들이 부르시는 연불 등등 많은 종류의 의식 음악이 있었는데, 용성 스님은 이러한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스님들만 예불의식을 하지 말고 사부대중이 함께 예불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 조선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역시 사부대중이 다 함께 부를 노래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함께 모일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음악이 모든 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0: 또 하나의 파격적 행보는 부인 선원의 개설이었다. 복을 비는 치마 불교가 아니라 참선 수행하는 불교. 나를 찾고 바로 세우는데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평등 불교의 실현이었다.
1: 분권과 근대를 가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들으려면 개인의 발견이에요. 개인.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가 무엇이고 개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성 스님께서는 바로 당시에 이런 개인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옛날 같으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지도 못하게 했는데 부인네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선법회를 이 종로 가운데서 여세요.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
0: 당시 부인들의 수행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1930년대 대각사 부인선원 안거에 동참한 여성들의 이름이 적힌 방함록이다. 주소란에는 유난히 안국동 별궁이란 글자가 많다. 창덕궁을 일컫는 말로 거리가 가까워 상궁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었다.
2: 성내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자 신의 한복판에 종로구 예, 이 민가를 사서 포기당을 냈거든요. 뭐 어쩌면 우리 근대 불교의 1호 포기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중이 생활하는 곳 가까이에 절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불법을 배우고 거기서 생활불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성 스님이 근대 와서 처음 시작한 거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에 절의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1925년 62세 용성 스님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활구 참선 만일 결사회를 조직한다. 만일 동안 참선 수행으로 정진하는 선수행 결사였다. 한국 간화선 전통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만일 참선 결사는 청정비구로 동참 자격을 제한했다. 참선법을 대중화하고 부인 선원까지 개설한 용성 스님은 왜 만일결사 자격을 비구로 제안했을까?
3: 그 당시 이제 만일 참선 결사에서의 그 수행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고불출. 그 동네나 그 절 밖에 절대 나가지 못한다. 그다음에 오후 1시 이후에는 밤 12시까지 일체 먹지 못한다. 오후 불시. 응? 세 번째는 침묵을 지켜야 된다. 매일. 세 달, 1년 동안. 무건입니다, 무건. 이런 철저하고 어려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식 계유도 받고 자격이 충만한 비구 스님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0: 계유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한국 전통 불교를 지켜낼 수 있다는 용성 스님과 비구들의 결단이고 자각이었다. 그즈음 한국 불교의 전통은 일본에 의해 나날이 퇴색되고 있었다. 만일 참선 결사가 결집된 그 이듬해 용성 스님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처 식욕과 음주 솔가를 암암리에 조장하는 조선 총독부에 맞서 127명의 비구가 동의 서명한 범계 생활 금지에 대한 건백서를 제출했다. 승려들이 계율을 지키게 해달라는 건의서였다. 용성 스님이 건백서를 제출하던 당시 비구승 중에서 반 정도가 이미 대처승이 되었고 본사 주지 대부분도 대처승이었다. 대처승을 금할 수 없다면 비구승에게도 주지 자리를 달라는 2차 건백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후에 내에서는 이제 일본 불교를 이제 모방함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근대화, 선진화하는, 그러니까 조선 불교가 선진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용성 스님은 불법에 있어서는 그런 대처 식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조선 불교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바로 이런 대처 식욕과 같은 승려들의 타락, 예, 이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용성 스님은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님은 지금 조선 불교가 안고 있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가 자체가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
0: 불교지에 불교 행정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1932년 3월호 불교지에서 용성 스님은 불교 행정에 대한 불만과 희망을 토로하며 선농불교의 실천을 피력한다. 일찍이 용성 스님은 만주 연길현에 선농당을 설립했다. 나라 잃고 만주벌판을 떠도는 조선인들이 안돈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1927년엔 함양군 백운산에도 화과원을 설립했다. 사원의 자립경제며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거점이었다.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으로 친일 지식인이 늘고 밀정과 사복 형사가 따라붙었다. 조선의 앞날은 어둡고 암담했다. 용성 스님은 경성에서 멀리 떨어진 함양 깊은 산 중에 터전을 마련한다. 문중에서 화과원 자리를 매입해 관리 보존하고 있었다.
5: 백악산은 이제 딱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경의 감시가 환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시, 그러니까 용성이 그 대각사에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여기다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삼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드는 본거지죠. 그러니까 이제 말인즉 화가원이다, 이렇게 선농불교 하자 이렇게 표방하고 또 사실대로 실행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벌판과 노사의 연해주로 해서 다 보급하는 그 보급원 여기입니다.
0: 용성 스님은 첩첩산 중 오지에 임야 30정보를 매입하고 산 아래 전답을 사들여 화과원을 설립했다. 화과원에 있는 함양군 백운산은 일반인에겐 멀고 낯선 오지였지만 용성 스님에겐 익숙한 곳이기도 했다. 산 너머가 용성 스님이 나고 자란 생가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군산으로 나아가는 비밀스런 산길도 알고 있어 독립자금을 전달하기에도 유리했다.

0: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지.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만주로 독립 자금을 보내는 루트이기도 했다. 스님들에겐 일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일하는 반선반농의 터전이었다.
1: 올라오면서 보면은 낭떠러지게 있죠. 거기서 보면 옛날에도 저희들 올라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쫓아오면은 일본 현병이 쫓아오면은 그 곳에서 한 사람만이 낭떠러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밀어버리면은 못 올라온다. 그래서 그런 아주 뭐랄까요 좀 요새와 같은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아마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 살기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0: 지역 농민들에게도 유실수를 심게 하고 쌀을 나누어주는 등 농촌 부흥 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스님들이 호미 들고 교행이 들어 자급자족하고 남은 소득은 전국에서 모은 독립 자금과 함께 임시정부로 보내졌다. 화구아원은 용성 스님의 말년의 집필 장소이기도 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화구아원으로 내려온 노년의 용성 스님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저술을 이어나갔다.
2: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본래 갖추어진 그 본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본각이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본각을 깨치려고 애를 써갖고 깨친 것이 시각이다. 본각이나 시각이나 다 모두가 다 깨달음의 동일체이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한다. 멋지게 여기서 집필을 쓰고요. 굉장하죠. 위대하신 도성 아닙니까.
0: 말년에 용성 스님은 범어사 조실로 추대되어 선빵 수좌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계맥은 물론 한국의 정통 선맥을 이은 선사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식이었다. 내원암에 머물며 성철수좌의 시봉을 받기도 했다. 뜨겁게 살아온 용성 스님의 생애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3: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이나 뭐 사회복지 구제사업이나 뭐 한글 역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그 활동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만 특히 한국 근대선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는 경어 스님의 그런 어떤 선법을 이제 계승을 하면서 전통적인 선의 어떤 수행 기풍이나 그런 뭐 법맥 이런 것을 잘 계승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점에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 한국 선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나 용성 스님과 대각사에 대한 감시와 감찰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일본의 회유에 넘어갔고 상좌가 밀정 노릇을 하며 배신했다.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1938년 대각교가 강제 해산당하고 만다. 용성 스님의 활동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4: 이제 절단이 나버렸구나. 쇠에서 녹이 슬어 쇠가 상하게 되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0: 안팎으로 충격을 받은 용성 스님은 더 이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몸져 눕는다. 결국 일본의 식민 통치가 극에 달한 1940년 2월 용성 스님은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열반에 들었다. 세수 77세, 범납 61년.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처럼 다양한 일을 통해 한국 불교와 민족의 자주 독립을 키워낸 위대한 선지식이었다. 이듬해 해인사 용탑 선언에 한용운 스님이 비문을 쓰고 오세창이 전한 용성 선사의 비석이 세워졌다. 모든 행이 떳떳함이 없고 만법이 고요하도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아가니 산밭 위에 한가로이 누웠도다. 광복 후 김구선

0: 선생은 대각사를 찾아 용성 스님 영전에 향을 올렸다.
1: 용성 스님께서 독립운동 자금을 계속 보내주시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임시정부 요인들과 김구 선생은 용성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2: 그러니까 용성 스님의 독립사상의 핵심은 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돼야 된다는 것과 그 나라의 주인이 인민이어야 된다는 것, 국민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용성 스님에게 불교와 조국은 둘이 아니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불교가 있는 화엄연계 세상. 용성 스님이 온몸으로 살아보인 깨달음이었다.
3: 만세! 만세!
0: 이 땅에 자유롭게 펄럭이는 태극기는 거저 얻어지지 않았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내놓고 평생의 수행을 회양한 이들에 의해 지켜졌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듯 박제된 불교에 현대화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우악한 민족 정신으로 자주독립의 기틀을 다져놓은 선지식. 불교를 지킴으로써 민족 정신을 깨우고 방편과 지혜로 독립운동의 불길을 당긴 선각자. 스님이 열어보인 독립자존의 길은 지금도 등불처럼 우리 민족의 진함이 되고 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

0: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

0: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그 꽃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일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돋아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돋아났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개구리도 논일고 그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 가지 말아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뜰때 연봉우리나 연꽃이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이슬이 저 비단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고사님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으로 딱 찍어. 사진은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퍼져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그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한가,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예,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조림 같은 거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간 맞출 때. 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조림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과 이러면 졸으면 졸을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지잖아. 간장 해야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분들이 내어도 잘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되고. 왜 글쓰는 얘기합니까? 사경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네. 사경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심이 있는 붓으로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심이 없는 무심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누버뿌는데. 그 어른 스님, 그 장대명 교망 녹인천지어라고 쓰는 스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심이 있는 걸로 쓴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땡겨나가. 그 심이 없는 걸로 스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면 영어 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가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더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왜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없애붙습니까? 이랬는데. 저 화음 두 자매, 다른 거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도 이 공간에 화음이 꽉 차가 있는 게 들어오면서 화나죠? 응. 아, 그렇잖아요. 응. 잡강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 응. 수 중생 심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위 시에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서 나타내서 걔들 모두 다 환희하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 바램, 소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아, 전민국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하자는 대로 엄마가 따라가줘야지. 니 쪼맨한 게 지금 말안 듣고 따라와야지. 내가 젖줄 때 니가 젖 먹으면 되지. 아무나 젖 내려 자꾸. 내가 딱 기저귀 가릴 때 내가 니 똥싸이 이러고 이러면 되겠나,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서 각가지 부처님 국도가 특별하게 있는 게 중생이 살면 거기에 가기 때문에 불청지우라 원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주죠. 그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서 지혜와 신통을 달아내지만 부처님 할 일이 없어서 지혜 신통 내겠습니까? 강대여 법계하고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제하여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 단순히 아름다운 불국토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살은 모든 불국토가 또 하나인 걸 알고 하나인 걸 알면서도 어디든지 걸림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큰

데도 가고 작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우발 대원한테 또큰 대원을 세우기를 원여 일체보살, 일체보살과 더불어서 동일지행이라. 일체보살과 더불어서 동일한 뜻과

뜻과 행위 같다. 안팎이 보살이 일체 보살과 더불었다 같으며 무유원질이라.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질자는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질이라 그래. 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걸 투라고 그래. 질투하잖아요. 묶어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이가 없어. 성근은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첫 번째죠. 여덟 번째 공덕 중에 보살들이 남하고 같이 할 그 보살의 원력을 떠나지 않는 보살 분리원이잖아요. 예? 예. 보살이 예. 이 열 가지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미운 마음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한 행동이 밑가시 싫었네. 일체 성근을 일단 잘 모으고, 성근을 잘 모으는 것은 칠불 통계 중에 뭐라 그럽니까? 중선, 봉행, 제약, 막자. 정행품에는 뭐라죠? 선용, 기심. 일체 보살로 평등 일연하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반대, 평등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차별심 없이 법성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성이 다른 건 사람은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법성은 이래 보면 다 혈액이 있는 게 법성이라. 근데 혈액형은 달라. 그건 법상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형이에요? 전부 B형이지. 붓다형이라고 해. 자비로운 피라서 B형이야. 평등하고 고요한. 일단 처음에는 성근을 잘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 미워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공 집회하야. 항상 이런 모임에 항상 모여가지고 불상사리라.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상지상덕 써놓으세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을 부처님과 불보살을 가까이 하는 게 상공집회하야 불상사리라. 예?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수의능연하야 종종불신이라.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성불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임기자심하야 자기의 마음대로 능지일체열의 경계라. 능이 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위력과 지혜를 얻으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맞는 공덕이고 이득이고 소득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나서 알았을까 싶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똥돼지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네? 야가 빠진 여우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몰랐으면 더 완전히 뭐 희한한 인간이 돼버렸을 건데. 이거 알아도 영 뭐 성질머리 안 좋은데, 성질머리 안 좋은데. 덕 불태 여의신통이라.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여의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는 신통. 물러남이 없는 정진. 이 노래 결코 퇴전하지 않다는 신통을 얻어서 자유롭게 부지런한 것도 신통이요. 밥 잘 먹는 것도 신통이지만, 예?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신통이고. 유행 일체 세계하야 일체 세계를 다니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자, 그 다음에 현영 일체 중요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 몸을 나타내고. 어느 부처님 법회든 우리가 초발심 안 가는 데 없다. 여 갔다 저 갔다 해인사 갔다 통사 갔다가 오대산 갔다가 문수선원 왔다가 수암 갔다가 온데 간다. 경주 갔다가 또 뭐지 또 그 좋은 거예요. 온갖 법회라고 있는데 또 저기 법무사 검정 불교대학 갔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별나다 이러면은

0: 몽구스처럼 나를 갈으려고 달려든다. 몽구스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죠? 아, 그 성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1불, 2불, 3, 4, 5불, 2정수, 2어, 무량, 천만 불수에 그렇게 댕긴다는 건 성근이 있어야 돼, 성근. 그런데 별나대 안 하면 칭찬해주는 건지도 모르고 날 때려 죽이려고 다, 눈을 막 부라리고 그런다. 그건 별난 게 아니고 훌륭한 거예요, 그죠? 반어법이지, 반어법. 그 어떤 사람이 안 가느냐. 자기의 도치대가 암만스럽고 이래가지고 초상이 나도 안 가고, 예? 남이 아파도 안 들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아집 암만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간센보살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33응신, 32응신을 나타냅니까? 부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1100억 화신이 되겠습니까? 지 일체적 해양이라고 우리가 그 십해양품 할 때 배웠잖아요. 일체 모든 곳에 간다고. 춥고 덥고 가리지 않는다. 일체 모든 곳에 간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경을 짊어지고 오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하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설하시고 해설 남겨놓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2000년 전에 이 천친보살의 해설이잖아요. 이런 게 남아있다니까요. 예? 천친보살인 천친보살, 용수보살보다는 제가 좀 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천친보살, 용수보살은 한문 몰랐을 거예요. 산스크리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아, 그렇잖아요. 저는 원효스님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잖아요. 원효스님은 중국 못 가잖아요. 내가 중국 몇 번이나 갔는데. 이런 걸 망발이라 합니다, 망발. 모든 법회에 있는 데만 가십시오. 통도사 하암 살림 할 때, 시간 될 때, 시간 될 때, 그 시간 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별난 우리 보리수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만학도가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저하고 친하거든. 선생님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래. 내인데 지 뜯기기만 하는데, 내인데 뭐 배운 줄 알고 그러시는 거지. 어르신님이 뭐 가르쳐 주시나, 뭐 우리가 가르쳐 주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함경이라는 책은 그렇습니다. 예, 중국집이나 뭐 어떤 자원 한식집이나 가면 이 코스 요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함경이라든지 건강의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함경은 그렇게 잘 정리된 코스 요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사시사철 역부여시 상설법. 여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사과나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예? 이게 하암수요. 하암경이란 이 경전은 그 코스 요리가 아니야. 그것도 이게 입법개품 저기 어디 뒤에 나오죠. 껍데기고 알맹이고 우리는 꽃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야. 야!
1: 네.
0: 이런 건 다른 데 누가 해주지도 않은 거야.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희지면 희지낸 대로 염색 안 해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우리처럼 검은데도 배옷같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쪽에 풍경에 매달려가 있는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빼짝 마른 거 새빤떼기.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 풍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친다니까. 그 울릉도 오징어 덕장에 있는 빼짝 말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이게 물에 풀어놓으면 헤엄쳐 간다니까. 용대리 덕장에 있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빼짝 마른 북어 그것도 헤엄친다니까. 우리가 요 암암 많은 심보가 성불하기 빠르겠어요. 그 덕장에 명태가 빠르겠어요. 내가 볼 때 명태가 빠른 것 같아. 보입 일체 생체라.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 무한잡이죠. 무한잡.

0: 아비.
1: 예. 성치 부사의 대성하야 불가사의한 또제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대성. 대성은 우리는 이제 해양할 때 향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나아간다. 해소 향대라. 부사의한 대성을 성취하고 불가사의한 대성을 성취한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무수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원만히 갖춘다. 이게 이제 열 번째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신토. 또 수보살행하야. 수보살행하여 보살행을 닦아지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여 법계와 같고 구경이 완벽한 것이 퍼펙트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은 쪼개지거나 붙이거나 할수 없는 것이요. 허공에 무슨 바느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진미래자하야 일체겁수의 무유 휴식이다. 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대성. 여기서 대성 중에 대성을 일성이라고 하죠. 그걸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수례를 하고 대성을 다른 말로는 바라밀성이라 바라밀수레라고 합니다. 바라밀수레. 부처님의 수레는 보리성이라 할수 있겠죠. 불성, 보리성, 바라밀성. 예? 우리는 이제 뭐 성용차성. 성용차성.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린 시절도 좋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는데 왜 지금이 황금기냐? 엊그제 이제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초복이 되면 이제 나락이 처음으로 이제 알이 이제 배긴다. 그래 중복이 되면 두 번째 알 배긴다. 말복이 되면 나락이 세 번째 알이 배긴다. 그 나락도 이렇게 벼도 이렇게 이삭을 다는 데 보면은 옆에 보조해주는 잎사귀들은 뚝대기라 그래요, 나중에. 집 배잖아요, 그죠? 뚝대기. 그리고 중간에 앵간히 지탱해주는 건 나중에 집이라 그러고. 이삭을 다는 걸 호기라 하지요. 호기. 처음 들어보죠?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삭이 다는 호기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나랑 이삭 다는 거, 잎사귀, 예? 그건 아주 각질이 단단하다니, 땡땡하다니까, 어느 것이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퍽석한 게 자라고, 조금 단단하게 자라고, 아주 얇은 게 자라서 거기에, 나락이, 벼이삭이 조롱조롱 열리게 되는데, 초복 때한번 알배긴다, 이거. 중복 때두번 알배긴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비싼 것도 판다. 돈도 안 받고 이래 팔다 마 죽겠다니까. 세 번째 말복이 지나면 알이 배겠다. 그다음에 처서가 지나잖아요. 목이 이삐 떨어진다는 처서. 그리고 백중이 지나고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 불때 고개 못 숙이면 쭉쟁이 되는 거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초복 지난 지 오래됐고 중복 말복 다 지났고 처서 동지가 다 돼가는데 왜 이래 나락이 익어가지 않는지. 나락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그게 못 배워서 그래. 고개를 안 숙이고 뻣뻣하게. 예. 공자님 이제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욕이 불루구라. 70이 되면은 소화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60쯤 되면 막 들을 말, 안 들을 말다 들어도 꿀따구 안 나야 되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불과 해보자고 다르게도 그건 안쪽에 아직 유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젖먹이가 같이 그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지. 예? 철없는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왜 저건 나이 드는 사람은 이제 아, 철좀 들어라, 철좀 들어라 하잖아요. 오직 난 막말할 때가 있죠. 저거는 한갑 지나도 철안 들기다고. 진짜 한갑 지나도 철안 드는 사람 많죠. 철 들면 어디 와가 있겠어요? 문수요.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이제 불퇴전의 이제 서원이라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이익 성취원이라 큰또 서원을 세우기를 아홉 번째 대성의 주례가 큰 서원을 세우되

금성 불태리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행보살행이라. 물러가지 않는 불태 성 불태륜을 타고 법륜을 타고 그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되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며. 제가 요번에 저기 메시지 보낼 때 요걸 보냈죠. 신의 업이 실불 당연이라. 황당하지 않다. 당연하다. 버릴 연자 황당할 당자. 황당하게 그 사람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곧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륜을 타는 사람들은 잠깐 보아도 곧 필정 불법이라. 결정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다가선다. 또 중생이 그 사람을 잠깐만 쳐다봐도 전부 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업이 헛되지 않다. 잠문 음성이라도 즉득 실지혜라. 잠깐만 소리를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한다. 이거는 소리니까 뭡니까? 말이죠. 구업이죠. 구업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신구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오겠죠. 재생정신이라도 깨끗한 생각을 신심을 진짜 맑은 신심을 내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즉 영담 번뇌라. 신심이 돋았다면 번뇌가 아 나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님한테 회인사 우리 스님한테 한참 좀 잘한다고 하다가 잘 안 하니까 니 요즘 와 그러노?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니 신심은 희한하네. 어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충청도 논산불인데 우리 연사 선생님이 네 신심은 의시안하다.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심이 그건 신심 아니죠. 망상. 자 이런 보살의 생각이 의협이 맑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덕여 대야광수신이라. 야광수와 같은 큰 야광수. 야광수는 뭡니까? 정신병도 치료하고 육체병도 치료하고 눈병도 치료하고 예? 치질도 치료하고 야광 모든 사람이 아픈 데는 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고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생로병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그 야광 보살 갖다 야광나무라고 해놓고 덕 여의보신이라. 여의주 보배우가 같은 몸을 얻는다. 중생을 이렇게 하는 첫째는 온갖 번뇌와 생사에서 치닥거리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서 야광 약사 열애볼 그죠? 그렇게 내 손이 약손이 돼서 치료해 주는 거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결핍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발 잘하는 선생님 보고 그랬죠. 남 자꾸 고발 심시 변정각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무료하게 무료 급식 해라. 무료 급식 변정각이다. 예?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예? 어쨌든지 그 뭐 빡빡한 인생에 머리 써봤자 뭐 합니까? 인생은 개그다. 수행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 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기가 벗겨갖고 끄덕겨 허물가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치 여의 보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듯이 보살은 중생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대야광수신이라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고 결핍한 걸 채워주는 것을 여의 보주라. 그 정신적으로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 어쨌든지 그 상처 안 나도록 잘 그 데일밴드 붙여주지. 그 정도라도 붙여줘야 돼. 예? 반창고에? 네.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런데 반창고 안 붙이고 그 나무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 뿌려버리고. 예.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소금 뿌리기 주특기야. 제 소금 뿌리기 같아. 아이고 참. 그 나무에 싸울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떤 말을 더 독하게 악하게 해야 상대를 부술까 하고 그러거든. 남 진짜 악심으로 두드려 팰 때는 그거

부모가 자식 또 저기 해초리 될 때는 어떻게 다칠까 싶어 자기 마음도 아프면서 어쩔 수 없이 두드려 패고 바로잡을 하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같이 아픈데 남 못되게 하는 건 때리면서 속이 시원하다. 어떤 권투 선수는 시합할 때 이렇게 보면 따당가 딱 이렇게 하나 쓰러지면은 웃는다니까 막 손들고. 그런데 인간이 좀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싱하는 게 직업이라서 니하고 싸우지만 상대가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본다니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복싱 선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야, 그런 사람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먹으로 리응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리고 약점 공격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이 눈이 찢어졌다. 그 공격 절대 안 해. 난 팔이 다쳤다. 그쪽 공격 안 해. 그러니까 못된 놈은 어때요? 팔 다쳤다. 조금까지 잘 됐다. 그 팔만 집중 공략하고. 다리 아프다. 그것만 뭐 부사제나 두드려 패고. 눈 다쳤다. 이 고기만 계속 치 박는 거야.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물들어. 진짜라니까? 남이 딱 다쳤다 이러면은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가 지금 돈도 없는 게 내한테 달게 들고 그래 니한테 인물도 빠지는 게 내한테 달게 들고 이러면 되는데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접니다. 자 여기 약점 공개하지 맙시다. 약점 공개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에 열 번째 성정각원이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큰 서원을 일으키러 일제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어서 한 티끌도 떠나지 않고 일 못한 또 떠나지 않고 모든 티끌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구하고 도랑에 나오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셨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뭐라 하죠? 팔상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보이는 걸 교화할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경계신 대지혜력을 얻고는 염념 중에 생각 생각마다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한다. 중생 여기는 고집 멸도예요. 예? 보입니까? 생각 생각의 사성제를 잘 관찰해야 되니까 수 일체 중생심이 중생심이 뭐냐? 고집이거든. 고성제 집성제. 예? 그 고집을 잘 살펴가지고 시연 성불하는 불도무상, 서원성, 영덕, 정멸이다. 성불을 보여서 정멸을 팔정도, 도성제, 팔정도가 도 닦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반을 정득하면 또 도 닦는 길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사성제, 진리를, 진실한 진리를 쓰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팔상성도 사성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불교의 교리 마지막에 정리하는 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열려야 경전이 자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삼보리로 안욕따라 삼보리로서 시성정각으로서 지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이라 생사열반 상공하라. 일체 법계가 재범무하여 재행 무상이요 일체 계고요 열반 적정이다.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자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법의 본성이 청정한 열반, 재법, 무아, 재행, 무상, 열반, 적정.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구나. 예? 그 일체 계고 들어가면 사법인인데 왜 삼법인이라 합니까? 중생은 일체 계고지만 부처님은 열반, 적정이라. 묶어서 네 가지라도 무슨 법인? 삼법인이라 그래요. 예? 이름 연설하여 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에 한의하게 한다. 한 가지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말해 일체 중 마음을 모두 한의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한다. 이거. 삼세 재불이 이름 연창이고 그러나 전성 휴성의 기귀는 이라라. 앞부처님이나 뒷부처님이나 그 법은 한 법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 한 법의 설명으로도 자 지금 한 번에 설 법으로도 천년의 중생이 행복한 거예요. 에밀레 종소리가 천년 전에 들었던지 지금 들었던지 다 기쁜 거예요. 예? 듣는 사람마다 기쁜 것이라. 십 대열반이라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행을 끊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라도 내지는 깊은 잠속에서라도 자식의 현실을 품고 자는 부모님처럼 그 왜